0: 그래,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1: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2: 바다 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공?
0: 그래, 너 같은 녀석은 진행난이 아오야.
1: 헤비 아이언.
3: 그럼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4: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3: 준,
4: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5: 준의 말이 맞아. 레이언,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6: 마음을 하나로.
0: 캡틴, 감사 인사는 해야지.
7: 그렇게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6: 뭔데?
8: 하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7: 아니, 바로 그 시간뿐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9: 캡틴,
10: 같이 가요.
0: 준, 우리한테 나 무사하다고 전해줘.
4: 모터운에서 보자.
6: 솔직하지 못한 선장님.
3: 그러게.

0: 한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1: 그거 꼭 싸야 해.
0: 그럼 난 총잡이인걸.
1: 그만해, 모래 다 튀거든.
0: 아이 페로로, 종마가 놀다 가자. 어?
1: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1: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0: 설마 유괴?
3: 메탈 카드 보세.
4: 어쩐지 스펠란 장어도 조용하더라니.
5: 다치한 거 아니야?
4: 그건 이전 문인데.
6: 너 사실에 썼냐?
7: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1: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8: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3: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8: 남겨둬.
1: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2: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8: 먹보들 같은 이라고.
1: 웨폰 카드는 왜?
2: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1: 부탁할게. 어? 준, 어땠어?
2: 못 찾았어. 플래시백도?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1: 그게...
4: 스파크 비트 늦는군.
9: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2: 엄마, 스파크 비트도 사라진 거야?
10: 기다리는 것도 뭐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9: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이 녀석이! 이 새우머리가!
10: 아통주제! 야, 루커씨!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걸 말해봐!
9: 바보냐, 진실도 명확해질 뿐이지!
1: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9: 그게 궁금하네!
10: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어, 우리 갔어.
3: 모습은 못 본 거야?
10: 봤어.
2: 뭐?
10: 진짜로 무서워서 내 뺀 거냐?
1: 어? 저기 하늘에.
10: 어?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4: 맞지?
10: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4: 스파크 비트를 어쨌지?
11: 이런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4: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11: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4: 뭐라고?
10: 진정해.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1: 레드블리츠!
10: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데로 말해, 와일드 카드먼.
11: 끈질기시고.
2: 나이트 그리폰.
11: 어디 계속하실까?
10: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1: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4: 이 마을은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 카드먼이 있는 것 같고.
2: 메가 에블러.
4: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3: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11: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4: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1: 뭐?
10: 뭐?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10: 죽어보자, 쭉!
1: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1: 언제 나오려나.

0: 어쩔 수 없나? 야, 일로 가! 내가!
1: 제로, 위안!
2: 이런!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1: 제로!
3: 시에로!
4: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3: 존, 페르로!
1: 스파크 비트!
2: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4: 저 중생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1: 펑진다.
3: 레드 블리츠! 레드 블리츠!
0: 파울 샷!
3: 블레이엄 세더 붙잡아! 로크러시 세더 블리자드 에이지!
1: 녀석 가만히 있어!
0: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4: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일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5: 경지여 나이 뛰게나.
3: 역시 이거.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1: 뭐라고?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거기 있어!
6: 뭐야?
3: 블루카!
5: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4: 이 목소리!
0: 솔레이유,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3: 알겠어, 블레이언!
5: 자넨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0: 그럴 리 없잖아!
2: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0: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폰 대동!
2: 고풍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5: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가 또한 자넨 못지않다만.
1: 가만히 있어, 시에로!
3: 좋은 얼굴요, 우리가 붙고!
2: 아비트를 데려간 녀석!
4: 저 녀석이 내 동생을...
5: 어떤가?
2: 어허, 이거 질투가 나는가?
4: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0: 왜 그래, 메가엔드요?
2: 아!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5: 고맙네요.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2: 러드문 리퍼!
0: 스크리치 오브 그레이!
5: 하베스팅 소!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보시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4: 준, 나를 내보내줘.
0: 뭐?
4: 어서.
0: 알았어. 내가 인물로
1: 블러드윈, 정말 너냐?
5: 내가 인물로 자네인가?
0: 뭐?
1: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5: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1: 거기 서!
3: 드디어 멈췄어.
4: 스파크 비트!
0: 메가 엠블럼,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7: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윙.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0: 뭐?
7: 와일드 카드 국가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5: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요.
2: 방위 라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5: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1: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5: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1: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7: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3: 메가 엠블러.
1: 블러드윙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었군.
8: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7: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1: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0: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1: 듣는 와일드 카드만 거룩하게.
2: 가만히 있어봐, 벤토먼에.
0: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헤디 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헤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3: 있잖아, 블루캅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축은 살아있는 메탈카드 봇이 많지 않아?
4: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1: 가여운 딥바이트.
5: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잖아.
3: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0: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관이 날 이해해줬어.
6: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바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0: 그런 외모의 메탈카드 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5: 아버지 웨폰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0: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카드 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4: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카드 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3: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0: 마키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3: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6: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4: 흑별기처럼?
7: 그게 뭐야?
4: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2: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3: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4: 그래, 그럼 들어가자.
7: 무서운 밤이었어.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떻게 지냈어?
1: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1: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0: 날아가.
1: 거기까진 못 날아요.
0: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1: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0: 어? 스고이.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스고이.
1: 와타시와 돌비데스.
0: 스고이.
1: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0: 아, 그런가 보다.
1: 아, 그러네.
2: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어, 뭐야?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이요. 아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1: 일본어도 하셨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1: 오!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0: 나랑 이도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1: 어!
2: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 여기까지 왔습니다.
1: 한국 지리?
2: 한국 지리.
1: 아.
0: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2: 1타가 아닌데?
0: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요?
2: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리 안타 선생님으로.
1: 예! 안타 그치! 달려!
2: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지리.
1: 아니요!
2: 시작! 네?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2: 오늘은.
0: 네! 한국...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1: 네! 첫사랑.
0: 그렇지!
2: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1: 언,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0: 어... 누굽니까?
1: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비밀... 나가니까.
0: 와...
1: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0: 오...
1: 넌 그저 길거리에서 뭐 빵초가리나 주워 먹고 있겠지.
2: 어...
1: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0: 아, 내 첫사랑이요?
1: 예.
0: 내 첫사랑은. 언 10년 전.
1: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2: 뱃속에 있을 때.
1: 10살 아니야?
0: 안에서 깨고 나왔을 때.
2: 아, 깨고 나왔을 때.
0: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1: 아.
0: 자, 이도쌤 이제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1: 네.
2: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0: 오케이!
2: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0: 철학적이다.
1: 못한 거지. 모태솔로.
0: 아, 그 모태구나.
1: 응, 모태. 못한 거죠.
2: 어,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1: 예!
0: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2: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2: 맞아요. 쌤은 못해 솔로예요.
1: 아하, 못솔!
2: 똘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1: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2: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1: 저, 뭐, 셀 수 없어요.
2: 어, 근데 똘비 친구.
1: 네.
2: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1: 왜요?
2: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아니, 그럼 이러면 나를 섭외하지 말았어야지요.
2: 미안해요. 나도 이미 섭외.
1: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2: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1: 아, 지금 듣고 있어요.
2: 그치, 그치.
0: 곁눈질부터 시작해, 원래.
2: 어, 그렇게. 어,
0: 그렇게.
2: 어,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0: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2: 그럼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0: 아니요.
1: 어?
0: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1: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0: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어? 눈은 조금 400안이었으면 좋겠어요.
1: 뭐 난가? 나요?
2: 나야!
1: 아, 저 죄송한데 사선 봐주세요.
0: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2: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2: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0: 빨라!
1: 너무 빠른데?
2: 이제 우리

0: appearance라고 하죠.
1: 경험?
2: 오, 잘한다.
1: 맞죠? 맞아요?
2: 맞아.
0: 자, 집중해 볼게요. appearance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2: 아!
0: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2: 어머!
0: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1: 어머나,
2: 야,
1: 어떡해.
2: 지나가는 것만 보고!
0: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아니, 어떻게, 근데 왜?
3: 솔비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되게
1: 아,
3: 이해하나 봐.
1: 죄송해요. 아,
2: 너 이렇게
1: 죄송해요.
2: 멋지게 너
0: 아,
2: 패널이냐?
0: 대박. 예,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2: 응.
0: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2: 저게 뭐야? 정답 1번.
1: 당연히 5번이죠.
2: 무슨 신혼집을 왜 알아봐?
1: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2: 뭐야?
1: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0: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2: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심해.
0: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2: 뭐야?
0: 아, 서로 집이 달라요.
2: 맞아?
0: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2: 큰일 났네, 이거.
1: 그렇지!
2: 야.
0: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1: 아우, 그렇지!
0: 정답입니다.
1: 시원하다!
2: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말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0: 오!
2: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0: 네.
2: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은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래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0: 없었어요.
2: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0: 네?
2: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1: 아니, 해도
2: 조용,
1: 안 해.
2: 조용!
1: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2: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시나요?
0: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1: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거 사는 김에 이도쌤 거또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0: 유자차요?
1: 네.
0: 어머, 무슨 의미?
2: 저게 뭐야?
1: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0: 감사합니다.
2: 자, 컷! 오케이!
1: 네.
2: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0: 썸이죠.
1: 썸인가?
0: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2: 유자차가 따스워요.
0: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1: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2: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1: 맞아요, 맞아요.
2: 응.
0: 잠시만요.
2: 네.
0: 동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1: 그런가? 어떡해.
2: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져온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이거
2: 오, 근데 이건 썸인데?
0: 썸이죠.
4: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순 없어.
0: 저는 맞아요, 비를.
1: 아, 그냥 맞으세요?
0: 저는 맞아요.
2: 나는 안 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3: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쓰고 가는 것도 너무 사회성 없어 보여.
2: 그럼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레디! 액션!
0: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1: 아, 역시나 비가 오네. 아,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업 끝나셨나봐요.
1: 아, 네.

0: 왜 근데 안 가시고?
1: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2: 먼저 들어가세요.
0: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1: 없는데.
0: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1: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니, 써요, 써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왜요? 그냥 같이 써요.
1: 아니에요. 왜? 저는 비를 좋아해요.
0: 에?
1: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아니요, 저거도 할게요.
0: 저기!
3: 뭐야?
0: 이랬어요!
3: 안 들었어. 잠깐.
0: 뭐야?
3: 지금 무슨 상황이죠?
1: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0: 에? 아, 그런가?
1: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3: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산.
1: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0: 에?
3: 우와.
0: 버진 로드요?
3: 이거는 헨지 양이에요.
0: 아, 참, 이거 헷갈리네, 진짜.
3: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선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맞아, 그럴 것 같아요.
3: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0: 네.
3: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1: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3: 일종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0: 네.
3: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1: 맞네요.
3: 아시겠죠?
0: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3: 그렇지?
0: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1: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시나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3: 무조건 썸이죠.
0: 완전 좋은 신호.
1: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3: 그게 무슨
0: 말이에요?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1: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0: 아니요?
1: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0: 아우.
3: 자, 그러면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1: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3: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가?
1: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0: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3: 좋아요. 갑니다.
1: 와.
3: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1: 아, 진짜요?
3: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1: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0: 감자튀김 모임이야, 뭐.
3: 요즘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개봉했더라고요.
1: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혜수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0: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 또 봐야지.
3: 아, 정말 맛있었네요. 그죠?
1: 아, 좋아요. 진짜 자, 맛있네요.
3: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1: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3: 아니요.
1: 아, 대표님이 찾아주셨으니까.
3: 아니요.
1: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립니다.
3: 아,
1: 감사합니다.
3: 아, 네, 들어가세요.
1: 네.
4: 생선 좀 아쉬워하는 것
3: 같아요. 뭐, 어떻게 아쉬워. 나를 안 궁금하잖아.
0: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0: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1: 네? 펜스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

0: 마찬가지예요.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1: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한번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2: 아, 같이 가자.
1: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0: 섣불리 제가 애드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1: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0: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1: 중요하죠.
0: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1: 네? 결혼이요?
0: 왜요?
2: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네? 선생님.
0: 네?
2: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0: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2: 솔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게
1: 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0: 가! 이제 끝났어.
1: 솔비가!
0: 아, 얘들아.
2: 안녕하세요.
1: 아니야, 너 재밌을 때라. 재밌을 때라.
2: 너 뭐 먹을래?
1: 야! 뭐 먹을래?
2: 한편 지금 완전 따고요.
3: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4: 원래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2: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이니까.
1: 저기 청양고추.
2: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6: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7: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6: 오!
7: 무지막해.
6: 불구해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4: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인천, 인천에 왔습니다. 듣기로는, 네.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1: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는 30대 후반이 제일 어렸었거든요.
0: 네네. 저보다 더 어리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빨리 한번 네. 만나러 가보죠.
0: 자, 저쪽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1: 여기요?
0: 예, 예.

0: 아.
1: 여기 뭐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건물 안에.
0: 여기에 이제 백만장자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최연소 백만장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1: 찾아보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이실까요? 아니에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

0: 안녕하세요.
1: 동반당사이실까요? 백만장사이실까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백만장자, 저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28살.
0: 28살.
2: 네.
0: 어,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 맞네요.
1: 네.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전국민의 밥도둑이 되고 싶은 반찬가게 대표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0: 20대 백만장자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1: 네.
0: 지금 실례지만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저희는 이제 연매출이 한 270억 정도.
0: 270억. 어떤 반찬들을 좀 만드는지 구경을 좀
2: 네.
0: 해보도록
2: 제가 강좌 소개
0: 하겠습니다.
2: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0: 저쪽으로 가볼까요?
2: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진미채를 만들고 있고, 진미채 하루에 한 1,000인분 정도씩 만들고
0: 있습니다. 1,000인분?
2: 네.
1: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팔릴 것 같긴
2: 맞아요.
1: 해요.
2: 요거는 이제 들기름 묵은지 볶음밥. 네. 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을 매우 많이 해서 하나 삽 같은 걸로 이렇게 군대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제가요? 아니, 근데 이거 괜히 제가 해서 잘못하면.
2: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밑으로 이렇게 펴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1: 아, 기술이 있네요, 확실히.
2: 맞아요.
0: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네. 묵은지 냄새가 나요.
2: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김치가 아니고 묵은지로 씻어서
2: 맞아요.
0: 들기름에 볶은 백김치.
2: 네네, 맞습니다.
1: 요 반찬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2: 저희가 들기름이 발열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들기름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볶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2: 요거는 이제 그 꽃맛살 샐러드.
0: 그 크레땡 샐러드네요.
1: 맞는 거네요. 네.
2: 맞습니다.
0: 저기에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렇게.
2: 네, 마요네즈하고 옥수수하고 좀 들어간.
0: 아이들이 그 참 반찬. 좋아하는.
2: 맞아요.
0: 그런. 네.
2: 여기는 이제 흑임자 연근 샐러드고 요것도 또 온라인에서 가장 또 많이 나가는 샐러드입니다.
0: 흑임자가 또 요즘 뭐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또 연근도 몸에 좋으니까.
2: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쑥갓 무침인데 쑥갓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되게 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좀 훌훌 털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살짝 풀어주시면서
0: 다양한 반찬들이 제조가 되고 있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예,
0: 천 가지나 된다고 들었어요.
2: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레시피가 천 가지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계속 한 2, 300개씩 또는 월마다 반찬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1: 제가 먹은 반찬 개수만 해도 천 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물 샐러드.
1: 너무 배고프네요, 여기 있다 보니까.
2: 여기는 아파트 지하상가 같은데.
3: 오, 맞습니다. 네.
2: 그죠?
1: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3: 이게 저희 이제 두 번째 매장입니다.
1: 지하상가에 있는
2: 반찬가게.
1: 반찬가게. 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여기가 이렇게 반찬 가게가. 네. 근데 인테리어가 좀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1: 마트 다른... 같기도 하고. 진짜 많네요, 종류.
2: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0대 젊은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대표님처럼 젊은 직원분들이 많을까요?
3: 제가 사실 회사에서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아... 대부분 다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2: 아니 여기 저기 카운터에 계신 우리 분은 훨씬 나이가
1: 과소되어
2: 있어 보이는데.
1: 선생님, 젊은 대표님과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4: 생각보다 어린 대표한테 일하는 게 까다롭죠.
1: 까다롭게 하시나 봐요.
2: 약간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또 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4: 그렇죠.
2: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1: 이렇게 보면 좀 닮으신 건가?
2: 아니, 약간 느낌이 네. 있으시고 네. 아버님이 그럼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저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네. 월급도 다 받으시고.
2: 월급 받으시고.
1: 어머니가 계실 법한데 아버님이 계시네요. 네.
4: 집사람도 같이.
2: 어머니. 아,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4: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 여기 계세요?
2: 어머니 어디 계세요?
4: 잠깐 불러볼까요?
2: 예, 예.
4: 여보! 여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머니 집에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5: 주방에서요.
2: 주방. 네. 음식을.
1: 요리하시는구나.

0: 아니, 근데 좀 쉬실만도 한데, 아드님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까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1: 좀더 해줘야 또 우리 아들이 또 든든하게 또설수 있으니까.
2: 천만장자 될 때까지. 천만장자 될 때까지.
0: 식사를 하게 됐네요.
3: 너무 좋은데요?
0: 아, 맛을 또 저희가 좀 네.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4: 조금씩 맛 보시면 제가 국 좀 퍼드리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먹어볼까요? 장조림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어서.
0: 청국장인 것 같아요.
4: 네, 청국장입니다.
3: 청국장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3: 맛있다. 진미채를 안 먹을 수 없죠.
4: 제육도 같이 드세요. 여기는 명태고 무나물, 콩나물, 취나물입니다.
3: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0: 다 안 먹어봐도.
3: 아, 그래요?
0: 아, 하나씩 다 먹어봐야죠.

0: 지금 제가 나물 다 먹어봤잖아요.
1: 추나물 맛있어.
0: 다 맛있어요, 깔끔한데. 제가 원래도 추나물 좋아하는데, 어? 아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나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나 혼자 맨날 뭐, 밤에 이렇게 식혀 먹고 그러니까 취나물을 먹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엄마가 좀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나물을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해봐. 나물 먹을 일이 없다니까. 없죠. 나물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혼자 살면.
1: 너무 짠하네요.
0: 아니 짠한 것보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1: 뭐요?
0: 제육, 장조림, 계란말이.
1: 계란말이 많이 사세요.
0: 여기 콩나물이나 추나물이나 시금치나 시금치? 이런 거는 네.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2: 맞아요. 네.
0: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1: 지금 한 7개 고르신 거예요?
0: 네? 그렇다고.
2: 근데 반색하게 돼 진짜 잘하시는데요? 기본 깔고 가는 것들도.
1: 그렇죠, 나물들이. 네.
0: 아니, 저는 뻥을 안 쳐. 저 반찬 가게를 되게 많이 시켜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베스트는 진미채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정답.
1: 진미채 무조건이죠, 네. 그렇죠?
2: 진미채는 항상 탑5 안에 들고.
1: 그러니까.
2: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이 당연히.
1: 듣기로 대표님이 흑백 요리사 나오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시즌 1에.
1: 1에 나오셨었어요.
0: 못 봤는데.
1: 저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0: 아니, 저, 저기 열심히 봤는데.
2: 한 18초 정도 나와가지고.
1: 그래요?
2: 코다리 조림하고 백종원 씨한테 심사를 네. 또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밥이 치러요. 그러셔서 이제 밥이 치러서 떨어졌습니다.
1: 네. 근데 그 EBS 요리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맞아요.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계속 그 최고의 요리 비결.
3: 안녕하세요. 최고비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탈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혼난 애들도 있으니까.
1: 오,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하셨네요.
2: 그렇죠. 요리는 실제로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1: 초등학교 때부터 또 요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더 먹을까요? 추나물 동났어요, 선배님. 추나물.
0: 저희 이웃집 백만장자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죠. 20대 연매출 270억. 반찬 가게를 만든 우리 민요한 대표님. 저희한테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거든요.
2: 네.
1: 네. 오! 오!
0: 이게 뭡니까?
1: 뭐 백지 수표가 아닌데?
0: 누르면 돈 나오는 겁니까?
2: 여기 카드가 있는데 아, 예. 여기다 이제 카드 한번 넣으시면
1: 아, 넣는 거예요, 네. 카드를? 아,
0: 카드를.
1: 우와!
0: 이야, 이건 뭐
1: 바뀌었네? 뭐예요? 너무 귀엽다.

0: 우와!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많아요?
1: 하나에다 20만 원씩이네요? 네. 20만 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2: 20만 원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받던 한 달 용돈이었었고요. 아.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돈입니다.
0: 중고등학생 때 20만 원씩 받을 정도면 네.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나 봐요.
2: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한바식당을 조그만하게 하셨었어요.
1: 한바식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형 공사장
2: 맞아요.
1: 이 안에 있는 이제 간이식당 같은 거잖아요.
2: 이제 용인에서 한바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 한바식당 식당 내에 자그마한 방이 있었었는데 저희 네 가족이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었어요. 문을 열면은 바로 그 바로 주방이 이어지는 집이었었어요. 항상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도마에서 막 칼 연습하고 장난도 치고 제가 뭐 부모님이 바쁘셔서 또 밥을 못 차려주니까 또 인스턴트 대신 제가 직접 또 밥을 해 먹기도 하고
1: 몇 살 때부터?
2: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1: 초등학교 2학년 때 밥을 했다고요?
2: 네, 혼자 밥하고 라면 끓이거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1: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0: 근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1: 사실 그냥 문 열면 주방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전 어떻게 보면 놀이터 대신 그게 주방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다 보니까
0: 그렇게 뭘 만들어 먹었네.
1: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뭐 파스타든 아니면 뭔가 찌개든
2: 요리를 해먹었네요.
1: 네, 연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 그건 누가 알려줬어요?
1: 알려주진 않았고 그때 이제 네이버에 네. 그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었었어요. 거기서 맨날 보고 그거 따라하고

0: 그럼 부모님 이제 식당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겠어요.
1: 그쵸. 어릴 때는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또 망하시고 네. 또 반찬 가게를 또 시작을 하셨는데 매장이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은 한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친구들하고 집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옆에서 삥 돌아서 가고. 네.
2: 왜 반찬 가게 하는 거를 왜 부끄러워해요?
1: 네, 뭔가 부모님이 반찬 가게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또 의문이 들었었던 게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돈이 없으신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뭐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하루의 매출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전기세, 수도세, 뭐 아버지 나가는 이자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제가 더 돈에 대해서 더 빨리 띄인 것 같아요.
2: 굉장히 형편도 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아까 용돈 20만 원 줬대.
1: 저는 그 20만 원을 학원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지도 않았고 피하는 거를 아셨는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20만 원을 2, 3개월, 3, 4개월씩 모으면 100만 원이 되니까 네. 너 어차피 학원 갈 돈으로 너가 좋아하는 요리를 먹어볼 수 있게끔 세계에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3: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두 과목, 세 과목은 다 갔었거든. 근데 아들은 이제 그 학원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원망할까 보면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음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여행을 가든지 네가 마음껏 그쪽에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0: 요리 좋아하고 여행하면서 뭐 경험을 쌓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뭐 가야 할 방향이 요리 쪽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방이 하나가 조그만한 더 방이 있었었는데 거기 방을 이제 제가 요리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황학동 청계천에서 중고로 다 사오셔서 요리할 수 있게끔 뭔가 조명도 바꿔주시고
2: 조리대도 놔주시고
1: 뭐 도마 뭐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 개발도 하고 촬영도 해서 블로그도 하고

0: 이렇게 그민 대표님이 이렇게 되는 데는 아버님 공이
1: 네.
0: 아주 절대적이셨네요.
1: 엄청난데요? 네.
0: 우리 아버님 한번 모셔볼게요.
2: 네.
3: 네. 반갑습니다.
1: 네.
3: 예.
1: 아버님.
3: 반갑습니다.
0: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아주 백만장자 되는데 1등 공신이신 것 같아요.
3: 그렇진 않은데.
0: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한다라고? 어? 이 아이가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게 뭔가 서포트를 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뭐
1: 나중에 네. 하라 그러고. 뭐
0: 근데 아버님은 방에
1: 뭐라고 주방도 그래? 만들어
0: 주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뭐 가능성을 좀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3: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잘하는 게 그것뿐이 없었어요. 공부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
1: 너무 아니었나 보다. 아니,
3: 공부는 그쵸? 진짜 아닌 것 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예.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네. 디너쇼를 연다는 소식에 거기를 보내주셨다고.
1: 진짜요?
2: 스페인에 있는 조르디오로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나게 이제 거장인 미슐랭 셰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온다라고 하는 거를 신문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신문을 저한테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0: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죠?
2: 돈을 내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3: 67만 원인가 얼마가 이제 식사비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 이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틀 고민해서 이거를 좋다. 준비해. 그래서 날에 가서 이제 그때 전 제가 정확히 기억으로 만 원짜리도 60만 원을 찾아줬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찾자마자 이제 보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들아, 이 돈이 아빠한테는 어떤 돈인지를 알지라니까. 네. 진짜 자기도 알고 있죠. 여기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저 갔던 기억이 나요.
4: 아, 네. 이게 좀 적했는데도 저는 아들한테 어차피 그때도 요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정말 음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데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 게 더 있었어. 거기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하는 얘기가 아, 아빠 이런 데도 있어.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요리도 있어. 이러면서 지가 그 음식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2: 그때 사실 그 돈이면 저희 집이 뭐 보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한테도 큰 돈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알지 이제 하면서 되게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도 되게 그런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민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자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사실 맞긴
0: 왜냐하면
1: 맞죠. 그쵸?
0: 엄마 아버지가 반찬 가게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불효자 스토리인데, 근데 진짜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큰그 기업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대표님 집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2: 네.
0: 여기는 누구 명의 집입니까?
2: 여기는 제 명의로.
0: 아, 본인 명의로. 그럼 여기 누구랑 같이 사세요?
2: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0: 아, 가족이랑.
2: 네, 누나, 고모,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네 가족의 첫 아파트죠.
0: 아, 첫 아파트.
2: 평생 이제 주택이나 뭐 빌라만 살다가.
1: 너무 부모님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2: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어오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2: 네, 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입니다.
3: 와, 아이고.
2: 제 고향이.
3: 숨는다, 숨는다.
2: 네. 새로 이사 오면서 이제 가구도 다 사고, 이제 뭔가 뭐 소파나 마사지 기계나 그런 것도 다 사고.

0: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1: 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특히나 또 집 들어오실 때 이제 경비 아저씨 분이 인사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 뭐 아무래도 부엌. 음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부엌을 한번 볼까요?
1: 집에서 사실 절대 요리를 안 해가지고 네. 막 집에 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접시도 많이 없고.
2: 집에서 그러면 식사들, 가족들 식사는 어머님이 좀 하시고?
1: 저희는 사실 다 나가 먹어서 과일만 제가 몇 번 집에 채워놓고 네. 간식거리들만.
0: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아침 맨날 밤마다 맨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는 이제 누나가 돌리는데 개는 건 제가 개고.
0: 부모님이 너무 편하시겠어요. 집도 뭐 가정 가구도 네.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니까. 맞아.

0: 알았어.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1: 네. 명품.
0: 그 메론은 무슨 메론이야, 그게?
2: 백자 메론이라 그랬나.
0: 백자매? 그 메론도 밥 먹고 싶다, 그것도.
2: 응, 줄게. 메론 좀 드세요.
0: 아이고.
1: 와, 맛있겠다. 역시 아들이 쓸어주니까 아주 고급지네.
0: 싱가포르 출장은 언제 가?
2: 다음 주.
0: 아빠도 뒤로 가라.
2: 다음 주는 대만 가고.
0: 대만은 왜?
2: 올리비아 애기 돌잔치.
0: 거기 따라갈게, 아빠. 아빠도 그 올리비아 보고 싶지.
1: 맨날 여행, 맨날 맨날 따라갔대.
2: 11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
0: 정말 작년이지, 그거는. 횟수가 넘어갔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주이지, 그래도 아빠도.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요새 너 알잖아. 숨도 안 쉬고 이랬는데, 진짜 점심도 못
1: 숨을 쉬죠. 숨 마시고 죽어요. 숨 마시고 뻑뻑 합니다.
3: 우리는 몰라?
0: 그분이 아마 지금 17년째야. 17년째.
4: 우리 대표님, 우리 방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5: 제 방 네. 분포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가 제 방입니다.
1: 여기가 안방 아니에요?
0: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여기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모님이 각방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 가장 큰 방을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0: 맞아요, 네.
1: 서로 또 각방을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은 방 두 군데서 주무시고
0: 네, 그래서 어머니 방은 저쪽에 있고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안에
2: 여기,
0: 있습니다.
2: 네. 여기 방이
1: 이
2: 있어요?
1: 이 안에 방이 있어요?
2: 아니에요?
1: 무슨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0: 사실 여기가 드레스룸, 큰 드레스룸인데 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혼자
1: 아버지 옷 번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0: 일어났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0: 아, 이제 지금 미팅 있어가지고 이제.
1: 미팅 있어갖고?
0: 네.
1: 아이고, 그냥 사무실로 바로 나가는 거야?
0: 어, 이제 사무실 가야지.
1: 아이고, 그래, 오늘도 수고하고. 화이팅!
0: 네, 고생하세요.
2: 일어나신 이 공간이 방인가요?
1: 방.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아들이 여기서 잔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한테 쓰라고 해갖고 그 방을 내어주고. 근데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내 방이 된 거지.
0: 그냥 사소한 건데 전기세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좋대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받으니까 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부터 해서 뭔가 집에 먹는 거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뭐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사시는 건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부모님은 수도세든 뭐든 밀리는 거를 평생 생각을 하셔갖고 밀리는 거에 평생 진절머리가 나 있는 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3: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일찍이 자격증을 따고 또 세계적으로 요리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요리학과로 진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4: 뭔가 좀 다른 요리학교가 없나를 많이 찾아보게 네. 되던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를 알게 된 거죠.
5: 어떤 요리학교?
4: CIA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5: 네. 세계 3대 요리학교이자 뭐 요리계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명문인데 아드님이 거길 가겠다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은
6: 야, 인마 개나 소나 다 가냐 뭐 누구?
1: 아니 아니 그때
3: 아니 그래도 당시에
5: 그때 당시고 저때 당시고

0: 근데 영어 잘해야 그래도 유학에
1: 맞아.
0: 수월하지 않나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단어를 200개씩 외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매일 그냥 단어를 밥 먹을 때부터 그냥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0: 공부 싫어했다고
1: 네.
0: 했는데.
1: 제가 갑자기 급식 먹을 때도 진짜 영어책 보면서 밥 먹을 정도로.
2: 어떻게, 결과는 합격인가요?
1: 네, 이제 자소서하고 열심히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했고.
0: 어떻게 유학 작업을 좀 준비했을까요?
3: 저하고 집사람하고 참 힘들었죠. 그거 막 그냥 깰수 있는 것들은 다 깨고 하다못해 저기 은행에 있는 거 모든 뭐 보험이고 뭐 적금이고 모든 것들을 해약할 건다 해약하고 그래서 2년 정도 좀 버겁게 보냈죠.
0: 학교는 얼마 만에 졸업했어요?
1: 제가 사실 졸업은 못하고 이제 학비가 2학년까지 돈이 이제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한국을 귀국을 하게 됐죠. 이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돈을 더 제가 벌거나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을 돈을 벌게끔 해줄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를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2: 처음에 차린 가게가 여기인가요?
1: 첫 이제 매장은 아버지 반찬 가게에서 한 엄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 그때 어떤 부모님이 접수했던 거예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딱 1억짜리 현금 수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지인한테 또그 1억을 저를 창업을 시켜주시려고 또 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월세방, 그 보증금을 다 빼서 그한 1억 5천 언저리를 만든 거죠. 가게가 저희 전 재산을 들어가서 만든 가게고, 또 빚까지 내서 만든 가게였기 때문에, 그게 망하면 저희 집은 진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0: 그렇게 연 가게가 처음에 잘 됐을까요?
1: 처음 오픈하자마자 사실은, 정말 바로 대박이 났어요.
0: 오픈하자마자.
1: 네, 부모님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쯤 팔면은 저희 매장은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은 매일매일매일 팔기 시작을 했고.
2: 부모님이 팔던 반찬하고 어떤 게좀 달랐어요?
1: 사실 반찬은 다 똑같았는데 지금까지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반찬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두 숟갈에 뭐두 숟갈에 뭐 하나 넣으면 돼.
0: 감으로
1: 라는
0: 하시잖아요.
1: 모든 감으로만 말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거를 다 레시피화하고 그래머하고 다 자료화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 가게는 전형적인 시장이 있는 반찬 가게였는데 저희 매장은 뭔가 베이커리 같이 꾸몄어서 초반에는 손님들이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를 하는 샵으로 많이 착각을 하셨어요. 파스타나 마파두부나 샌드위치, 샐러드 아니면 뭔가 함박스테이크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월세가 그때가 100만 원이었는데 거의 그때 매출 당시로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월세는 그냥 냈죠.
2: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요.
1: 맞아요. 네, 실제로 온라인 주문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가게 그냥 전면을 다 아이스박스로 막힐 정도로 정말 손님도 그때 많이 오셨고 저희 또 반찬 가게가 점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도 정말 많이 고객님들이 또 넘어오시고 그렇게
0: 곳곳에서
1: 해봤습니다.
0: 오셨군요.
1: 맞아요. 네.
2: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평생을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대박이 나니.
1: 거기는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사실 현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밤에 그 현금 정산하느라고 시간이 다 보내지고.

0: 그 돈 세시면서 참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
1: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2: 대견해죠. 대견해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도 꿈이 있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아빠 가난해. 어떻게 보면 꿈을 접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0: 그때 몇 살이었어요?
3: 그때 이제 22세 살 정도였었고 사실 행복한 것도 당연히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0: 사실 그 나이면은 가장 많이 놀고 어디 막 정말 에너지를 쓸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3: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막 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상조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4: 저는 지금까지 나 망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한 2, 3년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5: 합주 왜 왔어?
4: 잘 지내셨죠?
5: 합주 대박 났어.
6: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4: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어요.
5: 맞아요. 바로 여기서 있었고 하니까.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4: 맞아. 다 하시구나.
5: 네. 아, 다 알지 그럼. 아이고, 너무 잘생겨서.
4: 아니에요.
5: 너무 잘생겨서 손님도 많을 것 같아. 네.
4: 두 부사로 얻게 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7: 이게 누구야?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똑같으신데?
7: 요 아이가 크게 됐구나.
4: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제일 오래 봤었다, 저를. 여기 돈가스 집이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반찬 가게.
7: 다섯 개, 일곱 개만 해드릴게.
4: 원래 다섯 개.
7: 끝내준다.
4: 열 개.
7: 좋다.
4: 얘도 하나 가져봐. 어릴 때부터 사장님이 용돈도 한 번 주고 그랬잖아. 저.
7: 열심히 해.
4: 네. 눈이 또. 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7: 네가 잘 되는 거에 내가 기분이 좋다.
4: 열심히 잘하고 있어.
7: 열심히 해라. 네.
4: 감사합니다.
7: 미래가 있을 거예요.
4: 감사합니다.
7: 참 보기 좋다. 네.
4: 여기가 이제 부모님 반찬 가게 원래 하셨던 자리였어요.
6: 아, 진짜? 네.
4: 아니요. 아니요, 자. 이렇게 무거운 거 주셔, 수박을. 감사해요, 사장님.
0: 아무래도 음식, 특히 반찬을 사갖고 가시면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3: 저희가 배달을 하다가 기사님이 이제 반찬을 좀 엎지르셔갖고 반찬이 막 국물이 다 샜나 봐요.
0: 맞아요.
3: 그래서 이제 막 리뷰 별점을 1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제 매장이 너무 잘 돼야 되고 무서우니까 고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집에 반찬을 두 봉지를 들고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뭐 그게 또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하나 더 줘라 막 뭐 깎아달라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정말 다시 찐팬이 되세요.
0: 맞아요.
3: 정말 단골 고객들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의 또 해야 될 몫인 거니까.
1: 원래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면서 못 가게 된 건가요?
3: 일단은 진짜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빌려오셨던 1억도 다 제가 다 갚고 그리고 저도 돈을 이제 모아서 갈 수 있을 돈을 벌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한 개만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1: 가게를?
3: 네. 딱 하나만 여기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에 네. 매장 큰 게 하나가 있는데
0: 여기로?
1: 아, 여기?
3: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청담동하고 또 영동대교 건너자마자 바로라서 실제로 여기도 또 두 번째로 매장이 또 대박이다.
0: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네. 아주 좋은 결정들을 계속 해주시네.
3: 여기가 또 잘 되니까 또 두 개월 고생해요.

0: 데뷔하고 이제 하면서
1: 매장을 늘려나간 게 몇 살 때였을까요?
2: 그때도 이제 24살, 5살.
3: 최연소 100만 장자로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셨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습니까?
2: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거를 또 이제 매장도 계속 내고
3: 다시
2: 이제,
3: 투자를 했으니까
2: 네, 재투자도 하고 했고 이제 저 사실 돈을 제일 먼저 벌자마자 이제 아버지 이제 차 선물해드리고 또 아버지 쓰실 수 있게끔 카드도 드리고 이제 효도를 부르자였다 보니까 네.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3: 맞아요.
1: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잘 못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2: 이제 처음엔 잘 못 쓰셨는데 이제 아버지 요즘에 또 아버지가 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1: 아까 그 아버님?
2: 네. 아버지가 또 요즘 많이 쓰시고
1: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시나?
3: 원래 그렇게 돼요.
1: 그래요? 네.
2: 처음에는
3: 기간이 네. 처음에는 아 이걸로 네가 못 쓴다 하다가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2: 맞아.
3: 아 뭐
1: 네. 어디다 그렇게 쓰세요?
2: 이제 뭐 옷도 사시고 뭐 친구분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3: 10대에는 요리사를 꿈꾸고 20대에는 연매출 270억 반찬가게 대표님이 됐는데 앞으로 목표는 뭡니까?
2: 일단 반찬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까운 이제 뭐 동사무소나 네, 구청하고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뭐 반찬 봉사도 많이 하고
3: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반찬을 나눔을 해주시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진짜 즉석밥만 하나 있으면 아주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참 좋은 일이죠.
1: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네. 또.
2: 반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어떤 나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분이나 1인 가구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택배로 막 다 배송도 해드리고 배달로도 반찬 세트로 해서 반찬 4개, 국, 뭐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김장철 되면 또 김장김치 나눔도 하고 반찬이 또 이제 한 끼잖아요. 그 또 한 끼로 온 세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4: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3: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3: 그냥 순백으로.
5: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6: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3: 연매출이
6: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0: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0: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온 가족이 감탄하는 임미자의 맛보장 100% 더위 타파 복날 레시피. 더운 여름 기운 쑥쑥 나는 특별한 보양식을 소개한다. 닭게장에 향긋한 취나물을 퐁당. 영양 만점 취나물 닭게장부터 한여름 밥상에 딱 어울리는 상큼하고 시원한 무침 반찬. 새송이 버섯과 오이가 만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네.
6: 선생님, 네. 오늘이 중복이라 네. 많이들 삼계탕 드실 건데요. 네. 좀 다른 보양식을 원한다면 닭게장만큼 걸쭉한 보양식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재료를 맞아요. 살펴볼까요?
7: 그래서 보통은 닭을 네. 한 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닭 가슴살 준비했고요. 네. 또 누린내를 없애줄 대파랑 네. 마늘, 통후추, 소주 준비했어요.
6: 네, 이렇게 닭고기에 네. 누린내 잡아주고 네. 근데 선생님 네. 오늘 요리에 취나물이 중요한 재료라고 들었어요.
7: 맞아요. 취나물하고 네. 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6: 오, 환상의 조합구나. 네. 환상의 조합. 예.
7: 그리고 또 시원한 맛을 내줄 네. 대파랑 버섯도 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콤한 맛낸 양념을 준비했어요.
6: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닭고기는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잖아요. 네. 취나물 닭게장이 가성비 좋은 보양식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시나물 닭게장 해볼 텐데요. 네. 어떤 거 먼저 손질해 볼까요?
7: 우선은 이제 오늘 닭 가슴살로 육수를 내야 돼요.
6: 오 예.
7: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삶아봐야 될 텐데. 네. 닭 가슴살하고 이걸 다 넣고 네.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이면 네. 육수가 되고요. 네. 닭살은 쪽쪽 찢어서 닭게장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6: 자, 그럼 일단 닭 가슴살부터 네. 저희가 네. 삶아볼까요?
7: 네. 자, 우선. 예. 이제 육수를 끓여야 되니까 물은 찬물부터.
6: 찬물부터.
7: 네네네.
6: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이 닭고기에 누린내도 약간 날릴 겸 네. 살짝 데친다는 개념으로 할 줄 알았는데
7: 네.
6: 일단 닭가슴살이 익긴 익어야 되잖아요.
7: 오늘 우리가 육수도 필요하고 예. 고기도 필요하거든요.
6: 예.
7: 그래서 찬물부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6: 네.
7: 이때 이제 이런 향채도 이제 넣고
6: 같이 넣는
7: 마늘도
6: 거예요?
7: 마늘도 넣고 그다음에 통후추도 좀 넣고
6: 예.
7: 집에 드시고 남은 뭐 알코올 성분
6: 소주라든가.
7: 소주, 청주, 예. 맥주 다 괜찮아요. 와인 이런 알코올이 들어가면 닭의 누린내를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6: 맞아요.
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은 센 불에 하셔가지고 예. 끓어오르면 불을 이제 좀 줄여서
6: 예.
7: 가슴살이니까 금방 익어요. 한 15분?
6: 자 그럼 한번 닭가슴살을 익혀볼게요.
7: 네. 뚜껑 열어볼까요?
6: 예.
7: 와 이렇게 뽀얗게
6: 예.
7: 우러났잖아요.
6: 맞아요.
7: 그래서 이제 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네? 이런 요리를 해 드셔도 좋아요.
6: 그러게요. 아니 네.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닭가슴살 많거든요.
7: 아 그래요?
6: 딱딱하니까.
7: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예. 이제 어차피 육수를 좀 걸러야 되니까 네? 체에다가 다 전체를 또 이렇게 걸러주시면 되거든요.
6: 한번 해볼까요?
7: 네네. 이렇게 기름이 다 걸러지니까.
6: 예.

0: 깔끔하게. 오, 네네. 오,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왜 치킨 스톡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닭육수의 향이 나요.
1: 네.
0: 자, 오, 잘 우러졌네요.
1: 네, 잘 뽀얗죠 색깔이.
0: 예.
1: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닭 그 건져놓은 닭 가슴살을 예. 쪽쪽쪽쪽 찢으면 되고요.
2: 그럴까요? 한번 찢어볼까요?
1: 네. 네.
0: 저희는 좀 잘게 찢어봤어요 오늘은.
1: 네, 네, 잘게 굵게 다 괜찮아요.
0: 오,
1: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잘게 찢었는데
0: 예.
1: 굵게 찢으면 안 될까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0: 네.
1: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0: 자.
1: 네, 찢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놨고요.
0: 예.
1: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재료가 이거예요.
0: 시나물.
1: 네. 취를
0: 예.
1: 삶아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데쳐서.
0: 한번 데쳐서요.
1: 네네.
0: 사실은 이 육개장 같은 거, 닭개장도
1: 에.
0: 이 건더기가 푸짐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죠. 원래 숙주랑
1: 맞아요.
0: 고사리 막 이런 거 들어가듯이.
1: 네네네.
0: 오늘은 대파랑
1: 취나물, 네. 버섯.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거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2: 넣을까요?
1: 네. 조금만.
0: 네.
1: 자, 이렇게 물이 펄펄 끓잖아, 그죠?
0: 네.
1: 그러면 이걸 넣고 오래 데치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넣었다가 건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0: 넣었다가 건진다.
1: 네, 왜냐하면 또 오래 푹 끓여야 되니까.
0: 맞아요.
1: 자, 이렇게 이제 넣었다 건지는 이런 정도면 되거든요. 여기서
0: 데치는
1: 푹 삶지 않아요.
0: 예.
1: 자, 그다음에 또 대파를
0: 예.
1: 넣고 대파를 썰어서 데치는 게 아니라
0: 예.
1: 데치고 난 다음에 썰어야 돼.
0: 아.
1: 네.
0: 근데 선생님 한 번에 이렇게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따가 다 끓일 건데.
1: 끓일 건데
0: 예.
1: 이렇게 한번 데쳐주면은 서로 이렇게 양념이 잘 스며들기도 해요.
0: 오.
1: 생거에다 양념을 하는 것보다는.
0: 아, 예, 예.
1: 그래서
0: 예.
1: 한번 데쳐주고요. 만약에 데치는 게 귀찮아 그러면
0: 예.
1: 양념을 해가지고 볶을 때 오래 좀 볶아주시면 더 좋대요.
0: 아. 볶을 때 오래 볶든지 아니면
1: 네네.
0: 한번 데치든지
1: 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요리의 비결이네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요리가
0: 예.
1: 중간에 한 과정이 귀찮다고
0: 예?
1: 건너뛰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상하게
0: 뭔가 맛이 부족해요. 예.
1: 뭔가 엄마가 해주는 맛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0: 네.
1: 대파도 이게 데치면 이렇게 약간 또 숨이 이렇게 좀 죽거든요.
0: 네.
1: 이것도 이제 찬물에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0: 예.
1: 건지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칠 텐데
0: 취나물을
1: 데칠 때는
0: 네.
1: 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0: 이유가요?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부는 물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얘가 색깔이 까맣게
0: 예.
1: 변하거든요.
0: 아, 색깔 차이가 나는구나.
1: 네, 그래서 이렇게
0: 예.
1: 푹
0: 잠길 정도로
1: 네,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푹 담궈줘요.
0: 예,
1: 네.
0: 잠기게끔.
1: 네, 이렇게. 그래서 숨이 뻣뻣한 취가
0: 예.
1: 숨이 푹 죽도록 이렇게 슬쩍 데쳐주시면 돼요.
0: 살짝.
1: 네네. 다듬을 때
0: 예.
1: 만약에 줄기가 너무 억세다 그런 것들은 좀 다듬어주시면 되고요.
0: 초반에.
1: 네, 초반에. 자, 뻣뻣하던 게 들어가서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이 대충 한 2, 3분?
0: 아, 좀 부들부들해지도록.
1: 네, 부들부들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물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꺼내시면 돼요.
0: 오.
1: 자, 꺼내서
0: 예.
1: 찬물에 헹궈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래서
0: 예.
1: 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좀 잠깐 담궈두는 것도 괜찮아요.
0: 네.
1: 네.
0: 자, 그럼 잠깐
1: 담궈두고
0: 잠깐 담궈두고
1: 나머지는 이제 썰고 찢어볼까요?
0: 자, 한번 썰어볼게요, 그러면.
1: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대파를
0: 네.
1: 어서 썰었는데
0: 네.
1: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0: 네.
1: 생긴 대로 이렇게 너무 기니까
0: 네.
1: 뭐 한 이렇게 반 갈라서
0: 네.
1: 이렇게 반 갈라서 이런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0: 네, 한 입에 먹기 좋은. 그렇죠?
1: 그렇죠. 보통 어서 썰었잖아.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반 갈라서 자 이렇게 이런 정도 길이대로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0: 그러게요.
1: 자,
0: 여기도. 근데 확실히 대파가 들어가면
1: 네.
0: 이 단맛도 나면서 국물도 시원해지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0: 예.
1: 우리 그 버섯은
0: 네.
1: 이게 너무 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두 번?
0: 찢어주는.
1: 세 번 이렇게 이제 찢어주시면 돼요.
0: 이 버섯이 확실히 향도 좋고 씹는 식감도 좋고. 그렇죠?
1: 그리고 또 씹을 때 쫄깃쫄깃한 네. 그런 고기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많이 하세요.
1: 네. 자,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준비해놨고요.
0: 네.
1: 이렇게. 그다음에 취나물을 아까 물에 담궈놨잖아요.
0: 네.
1: 이걸 건져요.
0: 네.
1: 이렇게. 건져 얘가 좀 너무 크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한번 썰어 보려고요.

0: 있을까요?
1: 네, 머리 근데 좋게.
0: 근데 손으로 꼭 짜주면 되나요?
1: 네, 이렇게 꼭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0: 자,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 선생님, 만약에 오늘 네. 시나물이 없다. 그러면 네. 혹시 배추 우거지 집에
1: 맞아요.
0: 있으면.
1: 맞아요. 네.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0: 숙주도 괜찮아요?
1: 네네. 숙주 뭐 다 괜찮거든요.
0: 예.
1: 근데 오늘 이제 시나물이 우리가 저기 멸치에만 칼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칼슘이 굉장히 많대요.
0: 시나물에요?
1: 네.
0: 오.
1: 그래서 우리가 또 칼슘이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시나물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단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썰어서 우리가 세 개를 다 합쳐서 양념을 해야 돼요.
0: 그럴까요?
1: 예.
0: 아, 미리 양념을
1: 이렇게 썰 때 향이 확 올라왔는데.
0: 맞아, 시나물의 향이.
1: 예.
0: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1: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랑 여기 다 섞어볼게요.
0: 네.
1: 예. 여기 다 섞어서.
0: 그 말씀하셨던 그 시나물의 또 식감도 있어요. 그렇죠?
1: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예. 매운 고춧가루랑 예. 다진 파마늘, 국간장, 요건 밑간 좀 할게요. 여기 이제 국간장이에요.
0: 네.
1: 국간장, 그 다음에, 네, 다진 마늘. 예. 아니, 다진 파.
0: 다진 파 넣고.
1: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
0: 네. 저희가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1: 다 있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0: 그랬더니 약간 주물주물.
1: 예, 네, 나물 무치듯이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맞아요.
1: 주물주물.
0: 이런 육개장 먹을 때 이 건더기 먹는 그 재미가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놨거든요.
0: 예.
1: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왜 닭가슴살도 찢어놨잖아요.
0: 예.
1: 찢어놓은 것도 같이 여기다 해도 되는데
0: 예.
1: 이미 이제 삶아서 찢어놓은 거니까 예. 양념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예. 닭가슴살이니까 이제 소금 약간 넣고요.
0: 소금 약간 넣고?
1: 네. 소금 약간만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약간 넣고,
0: 네.
1: 후추 약간 넣고, 그 다음에
0: 맛술이.
1: 아, 맛술. 예. 어떻게 아셨어요?
0: 항상 닭고기 들어갈 때 맛술 입고 따라 들어가요. 짝꿍처럼.
1: 예. 냄새 없애기 위해서.
0: 저랑 임시한처럼. 예. 짝꿍처럼.
1: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0: 그런가요?
1: 진짜.
0: 이렇게 해서 네.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 두면은 맛도 배지만
1: 맞아.
0: 혹시나 모를 비린내까지 누린내까지 잡아주겠어요.
1: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0: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는구나. 네. 간단하게.
1: 네.
0: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닭게장을 네. 한번 본격적으로 끓여볼까요?
1: 네. 자, 우선은
0: 예.
1: 예, 팬을 조금 냄비를 끓일 냄비를 좀 따뜻하게 달구고요.
0: 네.
1: 자, 우리 아까 양념에 좀 미리 좀 재워놓긴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끓여도 되는데 여기다 넣고 좀 달달달달 볶아주면은
0: 예.
1: 별것 아니지만 또 그 과정이 들어가면은 또 맛있어요.
0: 그러게요. 네. 그 양념들이 또 이 재료들을 싹 배겠어요.
1: 그리고 이거 볼 또 버리지 말고 예. 육수로 헹궈가지고 또 써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따 헹궈드릴게요.
1: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달달 볶아요.
0: 달달 볶아야죠.
1: 네.
0: 진짜 맛있겠어요, 선생님. 이 건더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저 이거 좋아해요.
0: 예.
1: 왜냐하면 가슴살을 어떻게 처리하지?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1: 고민되시는 분들은 취나물이 없으면 그냥 대파하고
0: 예?
1: 이렇게만 넣고 버섯,
0: 예?
1: 뭐 얼갈이 배추 이렇게만
0: 맞아요,
1: 넣고
0: 맞아요.
1: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닭가슴살을 어떻게 육개장을 끓이냐 이제
0: 예.
1: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그죠?
0: 맞아요.
1: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0: 네.
1: 꼭 뼈가 안 들어가도
0: 예.
1: 맛있게 할 수 있어요.
0: 그러게요. 국물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서
1: 네.
0: 잘 볶아지고 있어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얘를 볶았으면 이때 이제 닭가슴살도 같이 넣어도 돼요.
0: 이때부터.
1: 네네.
0: 사실 집에서 네. 육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1: 네.
0: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손질할 것도 많고
1: 네.
0: 일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할 맞아요. 생각하면
1: 네.
0: 근데 오늘 재료를 보면 정말 간단하고
1: 간단해요.
0: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1: 네,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닭가슴살 이용하기.
0: 예, 그다음에 뭐 채소들
1: 네.
0: 이용하면 되니까.
1: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주셔서 이거 헹굴게요.
0: 네. 저기 집에서 하듯이
1: 스톱. 네, 이렇게 조금 헹궈서
0: 네.
1: 저희 시어머니 꼭 이렇게 헹궈서 쓰셨어요.
0: 그럼요.
1: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육수 다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해야 돼요.
0: 이렇게 해서.

0: 네. 재료들이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1: 네,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네. 불을 중불을 좀 줄이셔가지고 네. 이게 서로 뭉근하게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분?
0: 25분
1: 정도는 끓여줘야지 예? 맛있어요.
0: 그럼 뚜껑을 열고 할까요?
1: 아니요, 뚜껑 닫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끓이고 나중에 간을 맞추시면 끝이에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재료에 맛있는 맛이 잘 배도록 네. 맛있게 끓여볼게요.
1: 네.
0: 야, 선생님 네. 지금 아주 그냥 이 맛있는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네. 20에서 25분 정도 지났어요.
1: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짜잔 짜잔.
0: 와,
1: 네, 이렇게 색깔이 좀 갔잖아, 그죠?
0: 예, 아주 진하게 됐어요.
1: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때도 우리 식구들이 별로 그렇게 짜게 안 드신다 그러면 네? 간을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0: 이미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채소에. 네.
1: 그래서 이건 이제 액젓이에요. 네. 액젓을 조금 해주시고.
0: 오, 더 맛있겠어요. 네. 감칠맛 나고.
1: 자, 그다음에 국간장이라 그래서 네. 집간장 네. 그거를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0: 이때 맛보시면서 본인 집 취향에 맞게 하시면
1: 네.
0: 됩니다.
1: 이렇게 해보고 간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소금을 넣어.
0: 예. 네. 사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네. 뚜껑을 여셨을 때 네. 물론 이게 집에서 저희 간편하게 만든 닭게장이었지만
1: 네.
0: 우와, 향이 우리가 그 육게장 그 냄비 뚜껑 열었을 때 나는 그 진한 향이 확 올라와요.
1: 맞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0: 이게 두고 두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자, 그럼 이제
1: 다 끓었어요. 이제 예. 끌게요.
0: 이제 완전히 좀 옮겨볼까요?
1: 네.
0: 야, 정말
1: 와, 여름에는 또 이거 한 그릇 예. 딱 드시면
0: 맞아요.
1: 어떤 기운도 생기잖아. 그쵸?
0: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요.
1: 하나 둘, 으차.
0: 자, 건더기가 푸짐해서 너무 좋네요.
1: 맞아요. 이게 또 근데기가 좀 많이 먹어야 맛있죠.
0: 맞아요.
1: 국물만
0: 맞아요.
1: 있는 것보다는
0: 이 뜨거운 거 먹을 때 땀 한 바가지 흘렸지만 네. 이 몸은 아주 개운하고
1: 맞아요.
0: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아요.
1: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뜨거운 거 드시면서 어우 시원해 이러시잖아요.
0: 맞아요. 이렇게 몸에 좋은 치나물까지 해서
1: 네.
0: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치나물 닭게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치나물 닭게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닭가슴살, 대파, 마늘, 통후추, 소주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닭가슴살을 건지고 체에 육수를 걸러주세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느타리 버섯, 대파, 취나물 순서로 넣어 각각 데치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 더 잘 배요. 대파는 반 갈라 큼직하게 썰고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은 뒤 취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취나물, 대파, 느타리 버섯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닭가슴살에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닭가슴살,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액젓,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닭게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버섯과 오이는 색다른 조합인데요. 네. 아주 꿀조합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맛도 두말할 게 없겠죠?
1: 네.
0: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오이랑 이렇게 새송이하고요. 네. 아삭함을 해줄 이렇게 그
0: 파프리카까지.
1: 파프리카. 그리고 양념도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돼요.
0: 아, 진짜 간단하네요. 네. 예. 자,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을 가진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먼저
1: 네.
0: 버섯하고 오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손질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버섯을 사오시면 예. 새송이 버섯을 밑동을 이렇게 탁 자르세요.
0: 예.
1: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길이니까 네. 한 2등분, 통으로 2등분 해서
0: 네.
1: 편으로 썰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젓가락 굵기 정도로 이렇게 예. 썰어주시면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오이도 똑같아요.

0: 통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 또 젓가락 굵기로 썰으시면 되는데 오이를 썰다가 그 씨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씨 중간 부분 그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1: 씨는 제거하시고.
0: 네네.
1: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절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럼 각각 절여볼까요?
0: 살짝만 절이면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놨고요. 네. 근데 오이도
1: 아 한꺼번에
0: 아니, 각각 해도 되지만. 예. 이제 한쪽에 넣고 같이 해도 돼요.
1: 자 그럼 네. 그릇도 덜 두고 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오이에다가 네. 온 소금을 이렇게 좀 뿌리고요.
1: 네.
0: 소금도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절여시는데 우리가 오늘 양념 소스에 보면은 소금 간이 하나도 없어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거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놔두면은 이제 약간 뻣뻣한 것이 흐느적흐느적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숨이 죽어서.
0: 그러면 물을 그냥 너무 꼭 짜지 말고 예. 약간 지긋하게 짜서 네? 그냥 이 소스랑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냥 물을 이렇게 손으로 짜서 네. 간단하게.
0: 네.
1: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물에 헹구지 않고 네.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짠 네. 버섯과 오이가 오이. 준비됐습니다.
0: 네.
1: 자, 확실히 아까 오이는 네. 아까랑은 좀 이게 달라요.
0: 맞아요.
1: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0: 네네.
1: 자, 이건 딱딱한데.
0: 네, 껍질 있는 예.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게 안 휘어지잖아요.
1: 예.
0: 이렇게 하면 딱 이 소리 예. 나는데 걔는 휘어지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한 5분? 예. 10분 정도만 절이면 돼요.
1: 요 식감이 굉장히 오독오독하고 좋아요.
0: 맞아요.
1: 버섯도 그렇고요, 지금. 예. 자, 오늘 그러면 무침 양념. 예. 드레싱을 만들어 볼까요?
0: 맞아요. 드레싱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그 깨를 갈아가지고 예. 드레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 깨를 요 통깨를 한번 갈아볼게요.
1: 아, 그럴까요?
0: 네네. 그래서 집에 깨를 이렇게 바로바로 갈아서 쓰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1: 향이 달라요, 확실히.
0: 향도 다르고. 예. 또 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갈아둔 것보다는 예. 강의실 한번 이게 돌려보실래요?
1: 와, 이 고소한 향이
0: 얼마나,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1: 예. 약간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0: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1: 맞아요. 예. 방앗간 향 있잖아요.
0: 맞아요. 이거 좀 더듬게 계속 갈아보실래요?
1: 그러니까 이것도 가는 과정에서
0: 예. 근데 이게 또 왜 이렇게 가는 분쇄기 이런 거 있잖아 스탠으로 된 거 칼날 그거보다는 예. 또 이 방망이로 하면은 예. 더 왠지 더 고소해요.
1: 그러게요.
0: 예, 어우 참 잘 갈았어요.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아놓은 걸 가지고 예. 다른 올리브랑 설탕, 식초를 넣고 섞기만 하면 돼요.
1: 자 오늘은 예.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라고 했는데 예. 오늘 약간 무침보다는 샐러드 같은 느낌이네요. 가벼운.
0: 네, 그 무침 샐러드 다 괜찮은데 예. 저 이거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갈았잖아요.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설탕도 넣고 자, 그다음에 올리브를 넣고 섞어볼게요. 네. 식초는 맨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1: 식초는요?
0: 네, 이렇게 이제 섞어요.
1: 근데 식초는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왜냐하면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새콤한 맛이 조금 덜 날 수 있으니까.
1: 아, 혹시나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0: 네네. 날아가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맨 나중에 예. 식초를. 예.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요.
1: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예. 아니, 저기에 왜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맞아요.
1: 저희가 아까 이 재료들을 예. 절이면서 예. 이 물에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짭짤한 감이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꼭 안 짰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1: 다 넣을까요?
0: 여기다 넣고 그것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1: 자, 저희가 5분 정도 네. 절여놨던 재료들 네. 다 넣어볼게요.
0: 네.
1: 파프리카는 언제 넣을까요?
0: 파프리카도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네.
1: 자, 해서 넣었습니다.
0: 그래서 색깔은 꼭 빨간 거 아니어도 노란 파프리카도 괜찮고요.
1: 네.
0: 이렇게 색깔, 세 가지 색깔 괜찮잖아, 그죠?
1: 그쵸. 저는 이제 집에 냉장고에 네. 마가 조금 있거든요, 마.
0: 아,
1: 넣어도
0: 좋아요,
1: 돼요?
0: 좋아요, 좋아요.
1: 오.
0: 마도 넣으시고.
1: 당근도 있어요.
0: 당근 좋아요. 당근 살짝 데쳐가지고.
1: 살짝 데쳐서 너무. 네,
0: 아니면은 소금에 절여도 되고.
1: 예.
0: 네, 그래서 당근, 마 다 괜찮아요.
1: 오.
0: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요.
1: 우와, 순식간에.
0: 네, 그러면 담기만 하면 돼요.
1: 자, 완성해서 담아볼까요?
0: 네.
1: 아주 고소하고 새콤하고 네.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은 이런 채소들도 예. 많이 드시는 거 좋거든요.
1: 그러게요, 이 더운 여름에.
0: 네.
1: 자, 음식도 먹으면서 오이를 통해 수분 보충도 하고,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오이를 막 한 개 드시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드시라 그러면
1: 예.
0: 또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1: 무엇보다 오늘 예. 재료도 가볍고 칼로리도 가볍고
0: 맞아요.
1: 여름 반찬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짱이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 오이에 소금을 뿌려 5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통깨를 갈아 깨소금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통깨를 직접 갈아 사용하면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요. 깨소금, 설탕, 올리브유, 식초를 섞은 뒤 새송이 버섯, 오이, 빨강 파프리카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아삭 콩나물 씹는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잡채부터 무조림에 멸치를 넣어 두 배 더 맛있는 지리멸 무조림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취미는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15: 전 아니에요.
14: 한참 시국이 당길 때예요.
15: 아니에요.
14: 내가 금방 알아요.
15: 아니에요.
16: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 과학수사 해야 되죠.
16: 국과수요.
14: 국과수요.
16: 22년 동안 근무하신.
14: 국과수 22년이요?
16: 교수님.
15: 네.
14: 제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16: 그렇죠.
14: 아하, 진짜요?
16: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14: 네. 범인을 찾은 거예요?
16: 그렇죠.
14: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17: 뭐죠?
14: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2: 먹는 즐거움
11: 잇몸 튼튼 이가탄.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5: 아이고 잘하네.
1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Porque me acompaña.
1: 여기서 좀 내려놓겠습니다.
2: 조금 더 여리여리한 요정들이 몸을 쓰지 않았을까요?
1: 불안, 걱정 다 덜어냈어요.
0: 풍경 한번 보고 햇님 먹고
1: 저만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편의 나라, 직항이 없어서 24시간을 날았습니다. 한반도의 6배나 되는 길고 넓은 땅에서 고르고 고른 오늘의 첫 여정. 밀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야쿠초, 이 길을 지나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이 땅의 지명은 치열합니다. 페루군이 스페인군에 대항해 싸우다 수없이 전사한 여기는 죽음의 모퉁이. 전투에 지친 페루 군인이 어쩌면 잠시 쉬어갔을지 모를 한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협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창합니다.
3: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밀프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요. 이 밀프라는 데를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색깔이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만 보고도 홀딱 반했었는데 지금 5월에서 6월? 지금 시기가 딱 보기 좋은 시기래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돼요.
1: 하늘이 맑아야 본색이 나온다니 예감이 좋네요.
3: 예쁘기만 하고 향기는 하나도 안 나네요.
0: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곱다. 이 하늘 색깔이랑.
1: 요즘 자꾸 꽃이 좋아집니다. 괜히 가던 길도 멈추게 되죠?
0: 25 minutos.
4: 25 minutos.
5: Uh-huh.
6: ¿Por qué tienes flores en tu cuero?
5: Ah, este es el costumbre.
3: Ah.
5: Sí. Este flor adelante comprometido, atrás soltera.
3: Ah. Uh-huh. A mí necesito poner el flor atrás soltera.
5: Ajá.
4: Uh-huh.
5: Sí, sí, sí.
4: ¿Sabes chica?
5: ¿Sabes sola, solita?
3: Yo también soltera.
7: 제 친구예요. 우리 같이 솔로. 우리는 솔로.
3: 아, 솔로.
0: ¿Cómo se llama?
5: Gabriel Mateo.
0: Gabriel Mateo. Hola, Gabriel Mateo.
1: 정말 만난 걸 파시더라고요.
7: Es como una sopa?
5: Mazamorra.
7: Mazamorra dulce, sí. Entonces, adentro solo lleva este fruto?
5: Sí, esta fruta lo cocino, con su agüita lo hago mazamorra.
3: Ah. Ajá.
5: Esta pinta. Ajá. Esta pinta.
3: Ah.
5: Este es este, normal, puedes pintarte el labio, es morado.
3: Ah. Ajá.
7: 피 색깔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입술에다가 발라도 된대요. 보니까? Pero, ¿puedo comer así?
5: Sí, normal.
7: Normal?
5: Sí, se come.
7: 산딸기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상큼해요. 산딸기 맛.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따끈따끈한데. 색깔은 좀 뭔가 보라 색깔에. 뭔가 이 과일의 향도 나는데. 옥수수 맛도 나는 것 같아요. Sabor, tiene sabor como maíz, un poquito de maíz, no sé, porque.
5: Tiene maicena.
7: Maicena.
5: Ah.
7: 요거를 먹으면 좀 힘이 나서 올라가는데 좀 에너지를 줄 것 같아요. 좀 달달하니.
1: 진짜 맛있었어요.

0: rico.
1: Delicioso.
0: Gracias.
1: Bien delicioso.
0: 자, 이제 딱 25분만 걷겠습니다. 하지만 해발 3000m 넘는 산에서 25분이란 만만치 않습니다.
2: 거기에 올라간다고? 저희 PD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거친 숨소리가.
0: 페루에선 폐활량이 중요합니다. 한체력하는 저도 걷다 서다 했어요. 마음은 여유로워서 평범한 풍경도 그림이 되네요.
2: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아! 저기 봐요! 대박! 너무 이쁘죠?
0: 에메랄드빛 협곡 밀프입니다. 불빛이 감동이죠. 푸른 물의 계단 층층이 태극의 신비에 잠시 취해봅니다. 순도 높은 옥색의 비단 물길. 저 물길을 따라 들어가면 아득히 깊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단숨에 잊게 해줄 천상의 물빛입니다.
1: 아름다운 물 색깔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손은 담글 수 있을까?
2: 예전에는 여기서 목욕도 할 수 있었대요, 수영도.
0: 와, 여기에 몸을 담그면 천국 아니었을까요? 아쉽지만 손이라도 담가보죠.
2: 물이 진짜 시원해요. 우리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0: 안데스 빙하와 흙 속의 미네랄, 그리고 햇빛의 삼박자가 빚어낸 하모니. 사람들은 여길 요정의 수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요정도 감탄할 만하죠?
2: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요정들이 몸을 씻지 않았을까요?
0: 선녀도 요정도 밀프에선 성화한테 양보하세요.
3: extraordinario, es maravilloso, muy bonito. Y más porque es acá de Perú, o sea, mejor todavía cuando conoces parte de tu país. A ella le encanta, o sea, la parte de Corea le encanta. La parte de su cultura.
4: Empecé a ver doramas y me gusta ver cositas de ahí. No sé si realmente son así, pero me gustan más los spots, los lugares.
0: 밀프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빛은 하늘빛에 따라 낮빛을 바꾸어 버리죠. 우린 오늘 운이 참 좋았네요.
5: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안데스 산맥에서 위안을 얻고 가는 것 같네요.
0: 한국에서 가져왔던 걱정들이 있었는데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버렸습니다.

0: 이제 격한 스릴감에 빠져볼까 합니다. 우리 기사 아저씨 바빠졌어요.
1: 왜
2: 그렇게 하고 있어요? Es que la verdad tenemos que verlo porque vamos a ir a una ruta larga, ¿no? Que es peligrosa.
1: Ah, se ve un poquito nervioso. ¿Puedo creer en ti?
2: Sí, al 100% con seguridad.
1: Yo te confío.
2: Al 100%.
1: 100%. 100%.
2: 100%.
0: 출발합니다. 안데스의 길은 험지가 다반사. 하지만 여긴 페루의 데스로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달리는 길.
1: 오 마이 갓. 저기를 내려간다고?
3: 아니지.
0: 해발 평균 3000m. 백두산 높이보다 훨씬 높은 외길의 절벽길.

0: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낭떠러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피디님. 아
1: 진짜 무서웠어요. 다른 차를 만나면 어쩌나 했는데 무사통과. 거의 모든 길이 외길의 1차선이지만 가드레일 없습니다. 내려보면 움찔하죠. 올려다봐도 아찔합니다.
0: 누가 이렇게 길을
1: 미쳤다 미쳤다. 우와. 이건 비명일까요? 감탄일까요? 잠시 섰다 갈까요?
0: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와.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와, 와, 와. 아, 진짜 바로 밑에가, 바로 밑에가 정말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사망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축포도 좋은 곳에 계신.
1: 매년 수십 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산악지역에 길이 뚫린 이유는 여기에도 다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매번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다. 신들의 호의에 기대어 기도하며 달리는 길. 저에겐 모험의 길이었지만 현지인들은 생계를 위해 오가는 길. 길을 내고 또 살아낸 사람들에겐 불굴의 길이었습니다.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 길 사이에서 저는 수없이 안데스의 영험한 기운과 마주했습니다. 신비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구름은 안개였다가 꽃이었다가 또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산이 빚어낸 다채로운 구름의 향연에 폭 안겨보았죠.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2: 저희가 여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마침 배도 고파가지고 여기서 한국의 맛을 좀 느끼고 가보려고 자리를 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살펴주는 손님.
1: 마음이 바빴어요. 2시간째 절벽길을 달렸으니 눈물겹게 반가운 라면.
3: 진짜 여기서 먹는 라면은 꿀맛일 것 같네요.
2: 오, 다리 뜯은 것 같은데? 오, 이거다, 이거다.
4: 아, 해봐. 3600에서 먹는 라면 맛은 어떨까?
2: 안데스의 바람을 익혀줘야지 얘네들이 꾸들꾸들해지거든요.
3: 와, 풍경 한번 보고 햇님 먹고.
2: 아, 이 꼬불꼬불 길이 올라와서 먹는 라면은 절대 부딪힐 것 같아.
1: 감동이었죠.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던지. 더할 나위 없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을 앞산에서 흘러넘치는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 이 물에 관한 신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타르마입니다. 1년 내내 봄 같은 곳이에요. 밭 전경이 참 정겹죠?
0: 여기 해발고도 3,000이 넘는데도 주변이 엄청 푸릇푸릇해요.
1: 네, 만물 소생의 기운이 온화합니다. 동네 시장도 조용히 분주하네요. 그런데 다른 시장하고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꽃이 유난히 많았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왜 다들 꽃을 들고 다닐까요?
5: Buenas, diga.
6: Usted está comprando
5: Para ir, sí.
6: Para
5: llevar al Campo Santo donde mi madrecita, de todas las madres.
6: Toda la madre, sí. Madre, sí.
5: Ah, ya, un feliz día, día de la madre.
6: Ah, aroma también. Y Tarma 지역에서 나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1: Tarma의 꽃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대신 저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치? 돈이 최고죠.
6: 보세요. Alelí, Alelí, Alelí,
1: Alelí라고 하네요.
6: Alelí, ¿cuánto tiempo trabajaba aquí?
7: No, aburrido.
1: No, mucho tiempo.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6: ¿Cuánto cuesta esto?
7: No sé.
1: 그런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6: ¿Y usted ya dieron flores a su mamá?
7: Todavía, pero ya tengo el regalo.
6: ¿Tu ama tu, te ama tu mamá?
7: Sí, mucho.
1: Mucho, mucho. 엄마는 바쁘시네요. 오늘은 모든 페루 어머니들의 날. 아버지의 날보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날을 더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0: 할머니랑
1: 자식들 효도법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어디 잘 나왔나 볼까요? 그런데 할머니 반응이

0: Ya no es como usted.
1: Fue uno. ¡Qué bonito!
0: Sí, sí.
2: Ay. Siempre nos tomamos calores, siempre. Siempre. Eso es de recuerdo.
3: ¿Tana, hashijo?
0: Ahora también me manda el otro me da acá. Estoy alegre.
3: Sí, alegre.
0: Sí.
3: 작고 굵은 등에 실린 세월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 오늘만은 다들 어머니와 함께입니다. 여기 신기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일명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게. 그냥 장난감이려니 하시겠지만 아니었어요.
1: ¿Por qué le vende esto?
4: Quiere, estos son deseos para se cumplan, ¿no? Tienes que llevarlo con toda fe. Por ejemplo, si usted quiere viajar al extranjero, te llevas esta maleta de viaje. Acá viene con su pasaporte.
1: Pasaporte también.
4: Tiene su chequera.
1: Sí.
4: Tiene su visa, acá tiene su chequera y acá tiene su pasaje de avión.
3: ¿Y usted también cumplió un deseo?
4: Sí, se me ha cumplido muchas veces el estudio de mis hijos, por ejemplo. Les he pedido para que terminen su carrera, sean algo en la vida. Entre ellos todos, ahorita mis hijos son profesionales. Están trabajando ya ellos.
3: Oh, es una fe, es una fe.
1: Ah,
4: si hacemos el documento, ¿eh?
1: Ah, sí.
4: El señor de Uruguay, ¿no?
1: De Uruguay.
3: 집 증서도 해주시네요. 이렇게 철저하게 집 증서까지 만들어서.
1: En Seúl.
4: S.
1: I. O.
3: 이왕이면 전세 말고 자가로.
1: 아,
3: 진짜 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이제. 이게 뭐라고 간절히 썼답니다.
4: Casita, siempre que te haga la vida pronto en la ciudad de Seúl. Y va a tener que te traiga suerte también en tu salud, en tu trabajo, en tus viajes, en el estudio, en el negocio también. Igual también le hacemos entrega de esta casita a nombre del señor de Uruguay. Que sea buena hora y también felicitaciones por tu casita también, que va a tener pronto. Suerte para usted, señorita.
1: Muchísimas gracias. Muchísimas gracias.
3: 진짜로 집이 생긴 기분인데요.
4: Suerte.
1: Sí, muchísimas gracias.
4: Ahora lo llevas al templo, lo haces escuchar misa, lo haces bendecir y ya te lo llevas a la casa.
1: Ah, sí. Muchísimas gracias.
4: Suerte, señorita.
2: Sí, sí, amarillo.
4: A ver, que este niño...
3: 우리 코디님은 더 간절했어요.
2: 내년 한 2월 15일쯤에 애기가 나오겠긴 했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로.
3: 자, 공증 한 번 더 확실히 받아두겠습니다. 소원 잘 들어주기로 소문난 성당이래요. 마침 무르와이 성인의 축제 주간. 이 성당이 지어진 전설이 영험했어요.
5: 이곳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패전한 스페인 군사 중 한 명이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바위 아래에서 지친 몸을 쉬어서 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쳤던 몸이 모두 다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마음에 이곳에 십자가 교회를 구었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건강을 빚는 게 아닐까 싶어요.
3: 저처럼 공증받으러 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다들 진지했어요. 저도 간절했죠. 이루어 주실까요? 그런데 이 성당의 진짜 유명세는 따로 있었어요. 벽 쪽을 향해 일렬 횡대. 뭐라고 계실까요? 한 방울, 두 방울,

0: 물을 받느라 이러고 계셨네요. 이 물이 대체 뭐길래요?
1: Mucha fe.
2: Mucha fe. Ah, no mucho agua. Mucha fe. ¿Cuánto tarda? ¿Cuántos minutos?
1: 15 minutos.
0: 15 minutos. Gracias. 기도하듯 경건하게.
2: ¿Y usted va a tomar?
3: ¿Tomar también?
1: Sí, para susto. Para susto.
4: Sí, sí.
1: Es el agua para el susto. Toma el agua, nomás.
5: Para el susto, para el susto.
1: ¿No vas a tomarte tú?
5: Entonces mentira esa cara.
4: Yo me tomo acá.
5: ¡Sí!
1: Bastante, pues has tomado tú, Lise.
5: Él tenía bastante.
1: Pero ese es bueno para el susto, para la cabeza, es curativo. Esta agua como viene de la tierra de adentro.
2: Ah, tierra de adentro. Oh, pero porque usted no como y solamente...
1: Pero también todos nos podemos
2: comer. 우리도 먹을 수 있는데 애기들 먼저 주는 거죠. 물이 엄청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의 건강과 그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에요. 신비한 물의 기적. 어머니들의 기도의 기운이 아닐까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물이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들의 마을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여기를 찾아낸 날 환호했습니다. 차가운 평원이라는 뜻의 판파칠입니다. 알파카 녀석들이 반겨주네요. 지명이 왜 차가운 평원일까 했는데 드문드문 석회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와, 그렇게 만났죠. 엄청난 삼각바위들의 숲. 페루의 대자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높이가 무려 6m급 이상인 거대한 뾰족 바위들. 18만 평에 이르는 평지에 수백 개의 삼각산들이 퍼레이드로 서 있습니다.
6: 와, 돌들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꽃갈 모양의 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나 있는 것 같지만 엄청 빽빽하게 모여 있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와, 어떻게 이 딱 여기 이 지형만 이렇게 꽃갈 모양들이 났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0: 오, 누가 만든 걸작일까요?
6: 여기도 있고 저기도 보면은 꽃갈들이
0: 예술가는 비와 바람
6: 이렇게 쏙쏙쏙쏙쏙 자라나 있는데
0: 그리고 화산 폭발의 마그마들
6: 봄이 되면 죽순들이
0: 뭘 닮은 것 같나요?
6: 와, 얘도 지금 조키 제 키가 조키 한 6m는 되는 것 같은데요?
7: 좀 이게 가벼운 돌의 느낌인데요.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돌이 엄청 바짝바짝 건조하게 말라있는 느낌이에요.
6: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로 보세요. 여기
7: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불리냐면은 보스케 데 피에드라라고 그 돌들의 숲. 정말 숲 같지 않나요?
6: 어머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 뾰족뾰족 다 올라와 있지? 이런 지형은 진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0: 여기서 더 멋있는 걸 발견했죠.
6: 여기 지금 꽃이 펴 있어요. 이 단단한 돌을 뚫고 나온 이 아름다운 꽃. 정말 대단하죠. 얘네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작고 아름답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자, 난다! 코 박고 맞추면 나요. 진짜 나요. 진짜 상큼해요. 장난 아니고 진짜 상큼한 꽃냄새 나요.
0: 예전엔 안데스의 고블린, 뱀물이 돌아다녔다는 전설의 숲. Like a starry summer night or a snow-covered winter's day. 저는 만화 속의 스머프 마을이 떠올랐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사람이 살아요.
4: 아까 저희가 봤던 놈들이 여기도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머어머, 여기 누가 사시나 봐요. 집같이 생겼는데 저기 문이 있는데? 어, 사람 소리도 들려요.
0: 이 음악 생각나시죠? 정말 똘똘이 스머프라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누가 살까요?
8: 아, hola, buenas tardes.
9: Muy bien, muy bien. ¿Usted?
8: Sí. ¿Usted también vive aquí?
9: Sí.
0: 이 큰 바위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또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위집에 사는 이 마을의 유일한 주민이세요. 오.
7: ¿Cómo hicieron este casa?
10: Esto mi papá había hecho. Ya cuando estaba hecho ya yo he nacido. Con mano, con barreta, pico. Con eso han hecho.
7: ¿Y después?
10: Hicieron pared.
0: 돌을 얼마나 파내야 집이 될까요? 안을 보여주셨어요. 꽤 아늑합니다. 바위 아래를 일부만 파서 벽과 지붕으로. 바깥 벽은 손으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7: Entonces, ¿esta piedra tiene dueño?
10: No, no tiene dueño.
7: Entonces, si quiero una casita, yo hago así.
9: Claro.
7: Oh, 집 가지고 싶으면 여기 있는데 아무 때나 파가지고 하면 집 된대요. 오, 저 안데스에 집이 하나 생기겠는데요?
9: 에이, qué bueno.
7: Podemos hacer vecino.
10: Claro. Para que me acompañe.
7: 저희 이웃 될 수 있겠다고 같이 지낼 수 있겠네요.
0: 남편은 양을 치러 몇 달씩 멀리 나가고 생계는 자급자족. 그나저나 제가 그렇게 바라던 집이 여기서 생기는 건가요?
7: pero ¿por qué le gusta vivir aquí?
10: Bueno, casi diario me siento feliz.
7: Casi todo el día. ¿Por qué?
10: Porque no tanto no trabajo.
7: Sí, no trabajo, no tanto trabajo, es feliz.
10: Solamente estoy con mis animales. Bueno, nosotros vivimos con estos animales, vaca, ovino, con esos vivimos.
7: 좀 행복해 보이시지 않나요? Se hace feliz. Se ve muy feliz.
10: Sol calientito.
0: 조용히 같이 앉아 해바라기 했습니다.
7: 어, 좋다. 나도. 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눈엔 거친 자연인의 삶.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치열하지 않아도 되는 소박한 삶.

0: 생각이랑 아우 착하지. 안녕. 목에 이쁜 것도 달았네.
1: 엄마 된 지 얼마 안 된 양이래요.
0: 어, 부드러워. 내가 보셨거든. 와, 귀여워. 5일밖에 안 된 애기야. 얘네 nombre? Este.
2: No.
0: Poner un nombre para.
2: Yeah.
0: Sí, ya. ¿Qué? ¿Qué hago? ¿Qué?
2: Usted, a ver, póngmelo.
0: Ah, sí, sí.
1: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0: 솜털? 아, 솜털 좋다. 알고돈. Se llama algodón.
2: Algodón. Algodón.
0: Ah, yeah. Sí, algodón.
2: Ah,
0: yeah. Algodón. 아직 자기가 알고돈인지 몰라요. 자기가 아직 솜털인지 몰라.
1: 저도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0: 마음에 타는 얘기도?
2: 예, 예, 예.
1: Red,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You say put them on your head. I'm your more, I'm your more. You make me un poco loco. 풀무질 도구가 신박하네요. 양고기를 말려서 먹더라고요. 냉장고 대신 자연 건조법을 쓰네요. 이 집의 최신 도구. 있을 건 다 있습니다.
3: ¿Es su hija?
0: Sí. 아, 딸이 있구나.
1: 딸이랑은 통하는 게 많았어요. 20대 청춘, 고민이 많을 때죠.
4: ¿Has vivido aquí por mucho tiempo?
5: Yo recién estoy este como se llama, fui a Lima un año y ya pues regresé de un año aquí.
0: Ah.
5: Sí, pero siempre viví aquí desde muy chiquita.
4: Pero ¿por qué regresaste?
5: Un poco mal me ponía y ya pues me regresé de aquí.
4: Yo tengo que ir a ciudad grande para trabajar, estudiar,
5: claro.
4: Pero me da mucho estrés.
5: Eso sí,
4: sí.
5: Estrés, sí.
4: Sí, estrés.
5: Cuando trabajas, no, por el trabajo te da estrés.
4: Sí, sí, sí.
5: Sí, no está mal.
1: (도시를 동경했대요. 하지만 고향만 못했다네요. 자연이 있고 살부대끼는 가족이 있고 원래 걷던 걸음대로 살고 싶었답니다. 여기선 딸 이네스도 모든 일의 전문가죠. 갑자기 승부욕이 돋더라고요.
0: 이 손잡이가 있네요.
1: 소리 경쾌하죠?
0: 마서 베노스?
5: 베스트 선생님.
6: 돌이 무겁진 않아요?
0: 오, 무겁네요. 베스 무쳐, 베스 무치시모. 오, 돌이 꽤 많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이게 잘 빠이나 봐요. 잘 빠지나 봐요.
1: 그런데
0: 오, 잘 빠이네요. 아, 힘들어. 아, 간사다. 야메 간세.
1: 잘한 게 아니었어요.
0: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1: 역시 이 일의 프로는 딸 이네스. 뒤처리도 이네스가.
0: 가만, 네. 그만.
1: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보리가루를 넣으면 요리가 걸쭉해지죠? 말린 양고기로 육수를 낸 스프 맛은 어떨까요? 양들도 난리 난 스프 향. 미안하다.
7: 좋아졌습니다. 엄마와 딸은 말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부족함 없는 한 상입니다. 무엇보다 식당 풍경이 최고였어요. 자, 먹어볼까요?
8: Primero, yo tengo frío.
9: Yeah.
8: Quiero comer sopa primero.
9: Yeah, yeah.
8: 점도도 조금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 향이 좋다.
9: 이거 없지?
8: 저는 사실 이 양고기가 들어가서 조금 맛이 독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 보리 간 걸 넣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누룽지 먹는 맛이에요.
7: 그새 우리 할머니는 꽃단장을 하셨네요.
9: 아시 시커멘트.
8: 아시. 아. 아, 저렇게 잘라가지고 먹는구나. 손으로 힘을 좀 줘서.
7: 전 이 맛에 반했어요.
8: 일단 우선 그런 저거 한번 먹을게요.
9: 네,
8: 양고기 말린 거. 오! 잠시만. 오징어, 진짜 오징어 먹는 맛이에요. 신기하다.
4: ¿Usted come así todo el día?
9: No,
4: no.
9: Variamos otra comida, segundo. Cualquier cosa hacemos. Natural.
8: Natural, sí, todo natural. 역시 모든 것은 나투랄이네요.
7: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8: Mi cabeza está lleno de pensamiento.
7: 어머님이 명언 한 마디 남겨주셨어요.
9: Claro, tienes que cuidarte para que estés feliz. No pensar en tantas cosas que puede estar para que estés tranquila, feliz. Sí.
8: 정말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7: 어머님이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4: Mamita, ya me voy. Muchísimas gracias.
10: Yo, pues, felicidades.
4: Ya,
11: mamá, feliz viaje.
4: Chao, chao. Chao, chao.
11: Feliz viaje.
4: Gracias.
11: Ya.
7: 고맙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기서 저만의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8: 식기 풍경을 즐기면서 이카론트를 한번 내려오게요. 아,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큰 염전은 처음 봤어요.
4: It's so delicious.
8: 너무 놀라워요. 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었을까?
12: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DB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0: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12시간 방송됩니다.
15: 이거 진짜야?
16: 에이 설마. AI겠지?
15: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야구 대회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으로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에서 징계가 1개월로 줄었습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처벌과는 별개로 역사,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탱크데이 등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을 했던 배재고 야구부.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어제 재심을 열고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로 낮췄습니다.
2: 아직 배운

0: 경험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출전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1: 위원장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재구 측은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 선수들이나 저희 전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1: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징계 감경과 별개로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이를테면 역사 왜곡과 혐오는 처벌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고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번 결정은 체육 관련 협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종 결정으로 배재구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배재구 측이 이번 재심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이 지난해 2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4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 학교에는 학생의 정서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ADHD나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두 질환으로 치료받은 5세에서 19세 환자는 28만 270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약 4만 명, 16.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령대 인구는 17% 넘게 줄었지만 ADHD와 우울증 진료 환자는 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3.5배 늘었습니다. 다만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증상을 일찍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학생이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6: 정신과 진료라는 거부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요즘은 주변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문제가 아닌가라고 인식해서 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5: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과 병원 연계만으로 교실의 정서 행동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의 행동 원인을 살피고 교사와 함께 지원 방안을 세우는 행동중재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 대부분 행동중재는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6학년 전담기사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들이 실제 학교와 교실에서 행동중재를 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5: 지난 5월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행동중재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학생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정신건강 수요에 맞춰 상담을 넘어 교실한 행동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4: 장애 예술인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기술로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서 자신만의 감각과 표현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는데요. 황대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8: 청각장애 무용수의 몸짓에 전자음이 어우러집니다. 발달장애인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멜로디도 춤의 리듬을 닮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만드는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무용수의 춤에서 관절의 움직임 데이터를 추출해 음악으로 바꾼 작품입니다. 빛을 품은 이 원통형 공간은 관객의 몸과 빛의 흐름이 교차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화음으로 거대한 오르골이 됩니다.

0: 관객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몸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신기술로 창작의 영역을 확장한 미디어 술래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소리의 진동을 철제 캔버스에 시각화하고 관람자의 움직임이나 빛에 반응하는 로봇 키네틱 작품도 선보입니다. 술래라는 전시명에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의 감각을 이끌며 술래잡기 하듯 함께 나아간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1: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기술을 어떠한 재료로서 사용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더 극대화되고 또 그런 제약들을 넘어설 수 있는.
0: 장애 예술인에게 기술은 창작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뇌경색으로 왼쪽 몸이 마비돼 회화 작업이 어려워진 곽요한 작가는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었습니다.
2: 제가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제가 하던 예술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장애로 인해 얻은 상처와 소외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창작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0: 오랫동안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연구해온 미디어 아트계도 이번 시도가 보여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3: 오늘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런 경지가 있구나. 다르구나. 장애인 예술가라고 하는데 저는 초능력 예술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0: 장애 예술과 기술의 동행을 모색하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이어집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4: 학생들의 차별과 혐오 표현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에서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지켜야 할 학교 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기본 원칙에는 교실 안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논쟁적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편견과 모욕, 따돌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시민적 행위로 보고 학생이 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가르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교위는 앞으로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6: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7: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6: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0: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1: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5: 바다는 거예요? 산업?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6: Oh, shit! 아!
5: 정말 살자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7: 한 번 더 짤까요?
5: 오케이, 한 번 덮을 수도 있겠다.
8: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5: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요.
9: 두 개가 있습니다.
5: 두 개.
10: 저도 저는 다섯 개입니다.
5: 와.
11: 한결님 몇 개 있어요?
12: 여섯 개요.
11: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5: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13: 탕진했어, 둘도.
14: 아, 용돈.
15: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5: 도파민. 도파민.
16: 따라라라 따라라.
14: 오, 뭐야? 뭐야?
5: 라이언 게임.
14: 뭐예요?
15: 뭐야?
14: 폴라로이드!
15: 대박!
17: 우와, 둘, 와. 셋!
5: 귀여워!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우와!
10: 노래방이다! 오! 오!
5: Oh, you don't forget me!
9: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11: 즐거워요.
9: 이게 미스터리 박스의 힘입니다, 도대체. 이거 안 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18: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5: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19: 네.
5: 되게 섹시하시네요.
9: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5: 그러니까요.
19: 그럼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5: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내줄게 됐으니까 첫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19: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5: 네.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다더라.
19: 아, 제가 형서님이요?
5: 네.
19: 약간 사랑둥이?
5: 어?
19: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의 사랑둥이?
5: 네요. 짠!
11: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19: 둥이 어때요? 괜찮죠?
10: 좋아요. 막내 둥이, 사랑둥이.
5: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11: 새침한 소녀 느낌.
5: 너무 좋아요.
11: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5: 맞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9: 모세라고 하시죠.
5: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9: 모세, 좋다.
5: 모세 좋아요,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18: 저는 한결님. 첫인상은 미국 여군.
9: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UDT 약간 되는
12: 거. 관심이 있긴 해요.
19: 툼레이더. 툼레이더.
9: 라라
19: 크로프트.
9: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19: 귀엽다, 라라.
5: 라라.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 부러지는 스마트.
9: 아, 그래요?
5: 그런 느낌?
1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드나요? 희극인 바이브.
1: 희극인 바이브 있죠.
0: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2: 맞죠. 저 여기 습진약도 발라주고.
3: 여기 혀바늘 약도 주고.
1: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0: 안 쓰려요.
4: 어디가 아프십니까?
5: 오른쪽 손목에 살짝.
4: 뭐 하다가?
0: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4: 아, 그래요?
0: 핫팩 어때요?
1: 핫팩?
4: 핫팩. 너무 좋다.
2: 좋다.
4: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
0: 훈제쌤.
6: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수.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아,
0: 길리보이.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2: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3: 저도 도와줄게요.
4: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0: 어, 그러네.
5: 천재다.
4: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6: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달까.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우와,
4: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오.
4: 어, 우 잠깐만, 동선님.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전 가장 좋은 건 세균맨.
7: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0: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만 세균이 제가 세균 얘기한 건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7: 약간 닮았어요.
4: 세균맨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1: 길리보이입니다.
8: 길리보이 너무 귀여운 거.
1: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
2: 너무 어울려, 지금.
9: 김라라입니다.
4: 아, 이쁘다.
10: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11: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2: 저는 이하팩입니다.
0: 이하팩? 네.
4: 귀엽다, 귀엽다.
0: 이하팩. 노스. 노스. 볼까요? 어.
12: 이 실험 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0: 응?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2: 또 있었나 봐.
12: 그곳엔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0: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12: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의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9: 계절을 바꾼다.
10: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4: 화성처럼?
2: 물이 없거나.
10: 없거나.
9: 빛이 없거나.
10: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겠다.
0: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4: 가시죠.
0: 승우 씨 무전기 챙겼죠?
4: 네, 챙겼어요.
0: 좋아요.
10: 양옆으로 가는 길 있었는데
0: 네.
10: 이쪽 길 아닐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7: 이쪽인가 봐요.
13: 빨리, 빨리, 빨리.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와, 풀 냄새, 자연 냄새.
0: 와.
1: 야, 자연 냄새야. 우와, 이런 데도 있었어?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2: 와, 냄새가 너무 좋아.
1: 우와!
3: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아.

0: 이게 뭐지? 뭘 하는 데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니까.
1: 아, 물이 가라고.
4: 근데 이 흙이 뭐야? 누스다. 누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 그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1: 여기 뭐 있는데?
2: 저 어? 콩 아닌가?
3: 콩이다, 콩. 콩 아니에요, 콩?
4: 어, 진짜 콩이다. 아, 이게 싹이 안 튼 거네.
5: 저 씨앗들이 오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0: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4: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아...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 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 있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3: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 네. 같이 움직일까요?
2: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1: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4: 거기 문이 있어요?
1: 네, 여기 문이 있어요.
2: 아, 문이 있네.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위쪽인 것 같아요. 아,
6: 우리 밑에구나.
3: 너무 좋아.
2: 네.
3: 오,
2: 어?
3: 오.
1: 뭐야?
3: 오. 와.
7: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3: 그러게요. 봐볼까? 이게 뭐지?
7: 뭔가
2: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6: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4: 뭔가 묻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3: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1: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0: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3: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7: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3: 오, 이런 것도 있어.
7: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3: 망치?
7: 이거 오빠마. 아,
4: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7: 이거 바위 깨나 봐요.
2: 어, 물이다. 물.
3: 이거, 어, 이거, 어, 선생님.
4: 어, 이거 흙인데?
3: 흙이다.
7: 흙이에요?
2: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6: 커피 찌꺼기네요.
2: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4: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6: 비료죠.
4: 엄청
6: 거기서 많은 것을 자랄 수 있죠.
4: 어, 딱이다.
1: 뭐야?
2: 어? 무스. 무스다.
8: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2: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0: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1: 누가 설명을 좀, 저 개념이 안 서요.
3: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0: 네.
3: 여기서 싹이 안 텄다 했잖아요.
0: 어?
3: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0: 아.
3: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0: 어?
3: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0: 음?
3: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걸 만드는
6: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3: 그렇죠.
6: 겉바촉 속촉
3: 어,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4: 시드볼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3: 어디서요? 오.
4: 옛날에 만드는 거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튀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 아, 모내기 하는 것처럼?
4: 맞아요. 척박 한 탕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자랄 수 있게 한 게 우리 목적이라.
2: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3: 어?
2: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3: 맞아요, 맞아요.
0: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2: 선생님, 시드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4: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1: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4: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점토 같은 걸 살짝 적셔서 경단처럼 빚어내요.
0: 경단처럼.
2: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6: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디요?
6: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2: 미로움이 있어요.
1: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6: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2: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7: 칼슘 때문에 이게?
4: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 여기 있는 것도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2: 가루내러
9: 흙에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1: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3: 모래가 막 있어.
2: 위에 모래가 있어요.
3: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2: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3: 지디겨서?
7: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데
6: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줘도 좋을 것 같은데
3: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4: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억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10: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2: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 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0: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4: 깨면 되죠.
3: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4: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0: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3: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유기체.
0: 나 유기물?
3: 그렇죠.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0: 나 유기물?
3: 살았던 거?
0: 살았던
3: 혹은
0: 거?
3: 죽은 거.
0: 죽은 거?
3: 없는 거는 돌. 무기물.
0: 무기물.
3: 무기물. 무기물.
0: 오케이.
3: 유기물.
0: 무기물.
3: 오케이, 오케이,
0: 유기물?
3: 오케이.
0: 무기물.
2: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0: 시간이 없거든요?
1: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라라님과 히리보이 두 분이
0: 승호 씨 우리 씨
2: 씨
0: 씨가 할까요?
1: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3: 보고 장갑.
4: Thank you.
0: 가보시죠. 화이팅.
5: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6: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 잘 깨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0: 오케이.
1: 나와 있어요. 좀 더.
3: 어렸을 때 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 깰 수 있을 것 같다.
0: 아이고.
1: 어렵다.
0: 왜 안 깨요?
1: 자꾸 안 돼. 내 팔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 해서 어려워.
0: 오케이. 좋아.
3: 와, 내가 이 일 해냈어. 내가 돌 깼어. 깨지는 순간 처음 겪는 꽤 쾌감이 있었고요.

0: 얼쑤!
1: 오, 좀 깼어.
2: 선수 좀 적구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0: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1: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제가 슬슬 갈게요,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럼이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에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뒤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 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3: 네, 저는 뭐 갈까요?
0: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벌레 갈든지.
3: 아, 벌레.

0: 이거 되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요. 보실래요?
1: 봐봐, 같이 하자.
2: 이거 대박!
0: 완전 흙이야.
3: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를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3: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3: 좀 되는 것 같은데?
1: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3: 이 활성탄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속이도 하고. 어제가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귀한 산호가.
1: 엄청 함께 되겠다.
0: 아, 근데 이거 왜 생각보다 무겁게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맞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이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아, 잠깐만. 여기 다 있네요.
5: 있네. 잠깐만.
4: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5: 일단은 하네스를.
4: 네.
5: 네. 입으세요.
4: 아, 네.
5: 헬멧 됐어요?
4: 네? 네.
5: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4: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5: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4: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5: 등에 골이 있죠?
4: 네.
5: 여기다 매는 걸 거예요, 아마.
4: 아, 네. 맸어요, 지금.
5: 됐어요?
4: 네.
5: 됐어요?
4: 네.
5: 고, 예, 좋게. 올릴게요.
4: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줘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잠깐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그 혹시 들리시나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이고,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그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0: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5: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6: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7: 그러니까.
1: 왔다.
8: 제 말 들려요?
1: 잘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5: 혹시 승호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0: 네, 보여요.
5: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2번. 그러면 제가 업 할게요.
5: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0: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1: 네,
0: 이렇게?
1: 그때 나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렇지 않게.
0: 시도.
5: 그만.
0: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1: 네. 내릴게요.
5: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1: 저쪽에.
0: 와, 정말 너무 흔들린다. 조심.
2: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0: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1: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가는 것 같았어요.
2: 와, 백발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3: 19분 남았는데요?
1: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3: 20분? 와.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
1: 조심하세요.
3: 네. 28번 올라오셔서 쭉 풀 트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2: 네.
3: 시각?
1: 소중한 씨.
3: 어, 등이 잘한다, 등이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2: 좌로 갈게요.
3: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얼른 뛰어갈까요?
1: 그것도 좋은 것 같아.
3: 크게 안 닿게. 나이스. 내려갑니다.
1: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2: 잠깐만, 이랬는데 이거 네. 하나에 두 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1: 아, 그러면 어떡해요.
2: 가끔씩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1: 맞아요. 오케이.
4: 어?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2: 진짜로요?
4: 미치겠다. 아,
0: 저는 무조건 세 개에서 네 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1: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한 거. 아, 큰일 났다. 저 다 주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뭐야.

0: 잠깐만요.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2: 1, 2, 3, 4, 5, 6, 7, 8, 9, 10.
0: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3: 지우랴, 까보랴, 그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4: 씨앗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다.
5: 나이스.
6: 모세, 우리 첫 씨앗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7: 홍재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8: 우선 모래랑
6: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는
8: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7: 네.
8: 오케이. 이 정도.
6: 1대1대1 많으면 또.
8: 이거 마지막이니까.
6: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 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8: 물 부족해요?
6: 아니요, 충분해. 이 정도면.
8: 나도 양념 바꿔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7: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6: 네.
9: 일단 벌레를 좀 갈았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숲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반처럼 빚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주

0: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를 석회지를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1: 아 잠깐만, 이거 바스러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추가할까? 물을 흡수하는?
2: 아니면 칼슘.
3: 칼슘 갖다 드릴게요.
1: 아니 칼슘은.
4: 칼슘은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3: 아, 이 뾰족뾰족한 애들?
1: 얘가 석회고.
3: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1: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2: 왜요?
4: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1: 소금기라, 그쵸?
4: 네.
5: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6: 오늘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1: 아,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7: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4: 아, 힘으로는 안 되고, 힘 아니어도 잘 돼.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1: 진흙?
7: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아,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6: 근데 화장실?
7: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3: 승우 씨 어디 가게요?
6: 화장실?
3: 왜요?
6: 우리 걸음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 괜찮은데?
4: 그거 괜찮다.
3: 그거 괜찮다.

0: 이건가?
1: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딱 비류.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2: 아,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지 몰랐어요.
3: 어떤 일? 돌을 더 깨자고요?
4: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승호 왔다!
3: 이거!
4: 고마워요, 승호 씨. 우리의 비료.
5: 이것은
1: 우리의 덩이에요.
5: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6: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5: 됐다, 이뻐.
6: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2: 와, 이거 진짜 두 쫑쿠예요.
6: 앞으로 두 쫑쿠는 못 먹겠구만.
1: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6: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1: 아, 정말
6: 전에.
1: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쩌 이렇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5: 하고났지.
6: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1: 진짜?
6: 나는 공부하지 말라고.
1: 하지 말라고. 웬일이야. 아,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6: 걘 작가 한자. 그렇게 속을 쓰고요.
1: 웬일이야, 진짜.
6: 은지는 뭐 한대?
1: 은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4: 우리 몇 개 만들었어요, 지금?
5: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1: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5: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1: 아, 승호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3: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야 돼?
5: 돌을 깨야 돼.
1: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3: 아, 돌을요?
7: 저희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질과 망치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땀이 피어서 흐르고 근육이 땡겨지고 힘차게 갈아줘야지만 이게 뭉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나오는 그

0: 정말 잘게 부서진 미로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
1: 여기 이런 거?
2: 지금 우리 완전 새똥구리 모드로 굴려야 될 때거든.
3: 진짜 지금 새똥구리 그졌지.
4: 오케이, 됐다.
5: 차분하게.
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6: 아, 손에 감각이 없어.
5: 진짜, 손 저려 엄청. 이거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2: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5: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3: 그러면 이건 내가 부실게.
4: 잠깐만요.
5: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4: 어, 괜찮아요?
5: 그것까지면
6: 한 꽤나 더해야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거만 만들어야 돼요.
7: 둘레였어.
2: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3: 오케이, 오케이.
2: 석회! 마지막, 마지막! 오, 찹찹찹찹찹찹찹!
5: 수금자. 네, 석회다 뿌려버려. 됐다.
2: 예! 예! 와.
8: 시드볼 33개. 스캔 완료. 모양과 크기 양호. 토양 소생의 시작점이 될 시드볼을 33개 이상 만드는데 성공했기에 시드 15개를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러면.
4: 고생했어요.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2: 많이 수고했어요.
4: 와, 제일 힘들었어.
5: 어, 잠깐, 뒤에, 뒤에.
8: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벌거벗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시간입니다. 시드볼을 힘차게 던져 메마른 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6: 드디어 왔다. 토양아, 우리가 씨를 주러 왔다.
9: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10: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11: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6: 맞아, 맞아.
2: 던질 때 잘 자라라 하고 던질까요?
6: 좋아요.
2: 잘 살아라?
6: 좋아요.
2: 둘, 셋. 잘 자라라.
5: 후, 잘 자라라. 오, 잘 굴러간다.
2: 내 손 위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솔직히 떠나보내기 힘들었습니다.
7: 되게 뭔가 내 손을 떠난 무언가가 어딘가로 터전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특하다.
1: 잘 흩어져서 자기만의 그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4: 아, 힘들었다.
3: 진짜 힘들긴 하다.
6: 우와. 진짜 힘들다.
3: 혹시 나간다, 너 혹시 나간다.
11: 기절.
6: 팔이 너무 아파요.
3: 아, 예.
2: 어머, 바지 터졌어요.
3: 아, 아, 예. 황 터졌어요.
2: 그래?
3: 어, 터졌어요?
2: 엉덩이 쪽이 터졌어요.
11: 어, 터졌다.
10: 진짜 어디, 어디?
11: 여기, 여기.
6: 아까 돌을 워낙 세게 깨긴 했어.
3: 그러니까.
1: 아, 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 바지가 왜 찢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지가 찢어질만 했다.
4: 또 새로운 별명 지어주려고 그래요?
1: 자크맨, 자크맨 어때요? 자크맨.
4: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1: 왜요?
4: 너무 열심히 돌을 깨다가 옷이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1: 왕.
2: 자크맨이 됐어요.
6: 와! 와! 와! 와! 와!
1: 왜? 근데 생각보다 돌을 좀 못 끼시던데요.
4: 네, 맞아요. 네.
12: 저 궁금한 게.
1: 네.
12: 그 아까 형사님이랑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흙이 제가 아는 흙의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1: 맞아요.
12: 검정색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12: 근데 저는 그런 흙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1: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흙이니까 그런 화산에서 나온 거의 멘틀에 가까운 돌이
4: 제주도에 있는
1: 현무암이라든가
4: 그런 게 갈려서 모래처럼 되면 이런 흙이 될 수 있겠네요. 되면 이게
1: 까맣게 돼요. 근데 이런 초기 토양을 약간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무기질만 있는 아까 공부했죠 우리?
6: 유기질? 무기질.
1: 무기는 돌만 있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작은 이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는 빨리 발화를 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유기층이 있고 그게 5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토양을 A가 이제 표토라고 좀 식물들이 뿌리를 놓는 좀 중요한 그 크기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1cm 깊이가 막 몇 100년? 몇 천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큰 암석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거의 유기체가 섞일 때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땅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콩이었잖아요.

0: 근데 그 질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로 넣는 게 굉장히 특정 식물만 할수 있는 거라고 알고,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잘
1: 질소
0: 모르는데,
1: 보정.
0: 아, 질소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콩 종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2: 아, 맞아. 콩이 그렇다고 들었어.
0: 그래서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질소가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우리도 이제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신기하다.
1: 그래, 흉작 들었을 때도 콩을 많이 넣잖아요, 밥 지을 때.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엔 제일 좋았던 식물인 것 같아요.
2: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콩 같은 게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이.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지력이 다시 살아난다. 질소를 잡아갖고 땅에 넣어주니까. 그때 많은 식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는 땅에 있는 질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0: 아이고.
2: 질소비라고 나오기 전에 담배 농사는 땅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심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또 서쪽으로 와서 또 담배를 심고 망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4: 저는 오늘 담배가 지력을 뺏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 저도 처음
4: 그러면은
3: 알았어.
4: 콩은 지력을
2: 반대로 키워주는 식물이죠. 엄청 좋은 식물이에요.
4: 그럼 우리가 오늘 콩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력을 좀 그래도 키운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혹시 나중에 단백질 부족할 때 이걸로
5: 고기용으로.
2: 예, 보충할 수도 있죠.
4: 큰일 한 거네요. 그러네. 루스.
6: 벌거벗은 땅에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기려 시드를 드립니다. 지금 시드룸에서 수령하세요.
0: 오, 좋아, 좋아.
7: 시드룸?
0: 시드룸.
7: 갑시다.
3: 시드룸.
8: 내려온다.
7: 오.
0: 나온다.
7: 콩으로 내려오네?
1: 시드 나온 걸 처음 봐서 이거.
2: 많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1: 15개.
0: 와, 진짜 많다.
8: 나눌까요? 얘 하나 넣고.
0: 오케이. 2개씩? 2개.
1: 와.
0: 2개, 2개.
2: 감사합니다.
0: 그거 식물 뭐예요?
2: 이거 아까 승호 씨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4: 아, 승호 씨가 뭐예요?
3: 뭐야? 나 모르는데?
2: 아까 퇴비 갖고 오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아니요?
2: 이제는 말해주세요.
3: 아, 아니, 진짜 아닌데, 나? 귀여워.
0: 갑자기 흰 얼룩으로
4: 깜짝이야.
0: 바뀌었어.
3: 바뀌었다.
0: 안 해.
3: 어, 저거 불.
0: 어,
3: 아, 진짜.
0: 무서워.
3: 진짜 놀랐어. 깊은 룸으로 가봅시다.
0: 가보자.
3: 깜짝이야.
6: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장동선님은 비비님은 이낙준님은 장홍재 유승훈 이은지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보스로 오십시오.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님입니다.
9: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0: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1: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0: 아, 깎아야 잘 살지.
12: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3: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4: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봤어?

0: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 때 스무고 꽤 되냐.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고추장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손창의 숨은 비경을 찾아 추운 나라 스웨덴에서 다비드가 왔습니다.
4: 와, 완전 더워요. 와, 와우, 와, 완전 크다, 완전 크다. 와우, 와우, 제일 커요. 안녕.
3: 한국 생활 9년째. 스웨덴 사위 다비드가 아내 없이 홀로 떠나는 여행.
4: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같아요. Nature Spa. 와.
3: 벼랑 끝에 매달린 잔돌을 따라 대한민국 진짜 시골 순창 여행 떠나봅니다. 빗물에 맑게 씻긴 알록달록 채도가 올라간 순창 시장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운명의 그녀를 만났다는 다비드. 딸부잣집 실제 사위 노서방이 됐습니다.
5: 옥수수 마시겠다.
6: 삼촌, 한 번만 먹어봐봐.
5: 한 번만.
6: 안 만나면 내가 돈 내줄게.
5: 네.
6: 오, 야. 맛있다.
5: 오, 맞아.
6: 오, 구.
5: 감사합니다. 아, 여기 대나무예요?
7: 무슨 단계?
5: 어우.
7: 물에 담가놔서 괜찮아.
5: 그러니까.
7: 왜 차장 찍어 먹고 무쳐 먹으면 더 맛있어.
5: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옥수수 하나 드릴게요. 맛있어요.
7: 이거는 이런... 엄청 맛있어.
5: 네,
7: 집에서 딴 거.
5: 장어?
7: 저건 약을 안 해서.
5: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아요.
7: 우리 거 딴 거예요.
5: 아, 감사합니다.
7: 고마워요.
5: 어우, 범주 제일 커요. 감사합니다.
3: 들어주고 말로 받는 시골인 심.
5: 완전 시골 맛 제일 좋아요. 어? 여기는 무슨 냄새 나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어, 여기 뭐 하는 거야?
8: 여기 참기름 들기름 미숫가루 하는 거예요.
3: 여름 하면 미숫가루죠. 다비드 씨 제대로 찾아왔네요.
8: 미숫가루에 들어가는 콩 종류거든요.
5: 지금 먹어야 돼?
8: 고소한데 어때요?
5: 맛있어요.
8: 콩 좋아하세요?
5: 아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먹으면 괜찮아요?
8: 아, 네.
5: 로스팅. 네.
8: 로스팅. 아, 네. 맛있어.
3: 스웨덴에서 온 참새.
9: 다들 배고파요?
5: 완전 배고파요.
8: 배고파요? 네, 네.
3: 미숫가루는 집집마다 조금씩 맛이 다르잖아요. 유진 씨네는 볶은 현미를 넣어 구수함을 높인답니다.
5: 와우, 오. 와우.
8: 어떤 맛이 느껴져요?
5: 너무 맛있어요.
3: 한국의 여름 맛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신다네요.
5: 와, 맛있겠다.
3: 미숫가루에 우유를 넣고 섞어주면 미숫가루 라떼 완성.
8: 짠, 시원하게.
5: 네.
3: 다비드 씨, 한국의 여름맛 어때요?
5: 이거 제 favorite.
8: favorite.
5: 오, 이거는 시원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8: 그쵸.
5: 완전,
8: 그게,
5: 완전 좋아요.
8: 그게 포인트.
5: 어른까지.
3: 아는 맛이 무섭다고 맛이 상상이 되니까 더 먹고 싶어집니다. 순창에서 만나는 섬진강, 기암교의 석과 물길이 어울려 독특한 풍경을 만드는데요. 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표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5: Okay, let's go up here and see what we find here.
3: 바로 용궐산 하늘길.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산이 됐습니다. 그 바위를 지그재그로 가로질러서 잔돌을 놓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9: 돌 완전 많아요.
3: 용의 뼈, 용골이 용궐로 바뀌었다는데요. 정말 돌밖에 안 보이죠?
9: 우와,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큰 개구리야? 그쵸, 거기, 여기 봐. 오, 봐봐, 여기 봐봐.
5: Look at that. That's wow, that's amazing. Look at this size. They're getting pretty big here. 안녕.

0: 산에서 내려오는 솔바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1: 아이고, 비도 온다. 엄청 많이 오면 여기도 괜찮지.
0: 오늘 다비드 제대로 고생길입니다. 비까지 내려요.
1: 지금 피 없어요. 아, 여기 비 안 와요. 여기서도 좀 기다리다.
0: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그냥 지나갈 비가 아닌데요. 바이킹의 후예답게 우중 산행 시작해 봅니다.
2: Let's go.
1: 계단.
0: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1: 오 마이 갓.
0: 용궐산 잔도는 아직 초입. 바위와 계단 그리고 비뿐입니다.
1: 오 마이 갓.
0: 숲을 벗어났더니 시원하게 트이는 시야. 동시에 내가 지금 어디를 밟고 있는지 아찔하게 실감납니다.
1: 너무 길다.
0: 이 아찔한 바위에 굳이 잔도를 놓은 까닭은 섬진강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1: 완전 좋아요. 지금 좀 샤워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그럼 둘 다 샤워 운동. 좀 네이처 스파.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같아요.
0: 드디어 다 왔습니다.
1: 아, 더 올라가요? 와. 와우. 와우.
0: 바로 이 맛이죠.
1: 뷰포인트 멋있어요. 오, 저는 이 구름 같아. 산 위에 좀 플라잉 해야 돼. 여기는 여기 올라가서 여기 좀 뭐지? 프리 같아요. 프리 필링이지. 그리고 마음이 쉬어요.
0: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겠습니다. 순창 읍내에 있는 특별한 숙소를 찾았는데요. 87년 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한옥을 보수해 만든 게스트하우스랍니다.
1: 오. 금산영과 여기 맞아요.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한국말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4: 오, 핸섬 가이.
1: 땡큐, 땡큐. 안녕하세요.
4: 네, 하나.
1: 안녕하세요.
4: 우리 여행가 또 왔다. 반갑습니다. 친구 인사해. 이리 와, 이리 와.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0: 신발 여기. 벌써 시끌벅적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서 반갑습니다.
5: 무서
1: 반갑습니다. 무서 반갑습니다.
0: 87년 전 그대로 한옥의 뼈대는 보존하고 내부 시설도 최소한으로 손을 본 옛날 여관. 이 멋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1: 이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알았어요?
5: 서울의 그런 대도시의 그런 복잡함과 시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시골을 찾았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순창이었어요. 피할 곳이.
1: 아, 네네.
5: 조용하고.
1: 맞아요.
5: 한옥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6: 수도가에서 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세수하고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추억, 너무 행복해졌다.
5: 추억 여행이라고 추억 여행이라고
6: 살짝 그런 애들 괜찮다. 너무 막 시설 좋고 이런 데보다 이런 데서 없는 게 또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아.
0: 처음 보는 얼굴들끼리 도란도란 이 풍경이 어색하지 않은 건 한옥

0: 마루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여기는 무슨 음식이 있어요? 무슨 유명
2: 순창? 그 순창은 순창 검색을 굳이 안 하고 아무 식당 들어가도 반찬이 많이 나와요.
1: 아, 좋겠다요. 네. 반찬 50개 있는 식당 있어요?
3: 50개요?
1: 50개? 아니면 20?
2: 20개. 25개. 바로 옆에도 있고 그런 식당은 여기 많아요.
1: 아, 진짜. 오.
0: 말 나온 김에 배 채우러 갑니다.
1: 재밌는 디테일 너무 많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0: 순창이 좋아서 몇 번이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추천한 맛집 바로 순두부집입니다.
1: 오케이.
4: 아, 여기다 밥 비비는 거야?
1: 와, 거의 완전 배고파요.
0: 콩비지에 각종 나물을 넣어서 비벼 먹는 콩비지 비빔밥이 이곳의 대표 메뉴. 독특하죠.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남도 반찬.
1: 맞아.
3: 여기에다가 양념장이랑 이거랑.
5: 다비드, 맛이 어때요?
1: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여기 좀 부드러운 순두부, 그리고 여기는 비빔하는 순두부, 그리고 여기 좀 매운맛 순두부, 진짜 굿 믹스. 그리고 이런 반찬도 처음 먹었어. 매실 맞아요?
3: 맞아, 매실. 네.
1: 매실 김치. 굿.
0: 한 그릇 더 주고 싶게 잘 먹네요. 오락가락 비 내리는 저녁,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3: 가비들, 네. 같이 파전에 막걸리.
1: 오, 오케이? 맛있겠다. 네. 가비가다.
0: 비 오는 날, 한국의 맛.
6: 건배사 한번 해볼까?
1: 건배.
6: 거기서 그 네. 스웨덴에서 어떻게 해?
1: 스콜.
6: 따라,
1: 짠.
6: 둘,
1: 스콜.
0: 순창까지 와서 이 맛을 보다니.
6: 맛있네.
1: 이 게스트하우스 왜 만들었어요?
6: 전국을 여행하거나 네.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불편했던 거를 하나씩 없애면서 보니까 네. 이 장소를 찾게 됐지. 관광지는 자기들끼리 놀러 와서 놀다가 관광지만 보고 가버리잖아.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의 집에 들어와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 네. 에어컨이 없어 방마다.
1: 네.
6: 나는 많이 지구를 아끼고 싶은 사람이어서 에어컨을 틀어서 여행자를 시원하게 하기보다
1: 네.
6: 에어컨 없이 여행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1: 네.
6: 난 그런 집을 하고 싶었지.
7: 그 약간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혹시나 내가 그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을까 하고 약간 나에 대한 그 약간 경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데 처음 만나도 금방 친구가 되고
6: 일단 처음 보잖아.
1: 아 진짜?
7: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1: 네 그런 친구 같았어요. 그 아니야.
7: 처음 봤어요.
1: 처음 봤어요.
8: 또 여행지에서 만나면 끈끈하진 않지만 느슨한 네. 관계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즐겁게 그 시간 동안 어울리고 각자 또 헤어졌다가 어느 날 또 우연히 만나고
1: 네.
8: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6: 비밀 하나 얘기해줄게.
1: 오케이.
6: 왜 금산 여관이 되는지.
1: 네, 왜?
6: 편해.
1: 아.
6: 잘난 데가 없잖아.
1: 어. 네.
6: 그런 편안함이 주는 게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0: 다비드 씨도 편해 보입니다.
9: 다비드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뭐예요?
1: 순창 여름 스케치예요. 여행 생각하는 것도만 그렸어요. 카메라 팀 오늘 1, 2, 3. 게스트하우스 벨 그리고 다 자연.
9: 한국의 여름은
1: 네.
9: 다비드한테는 좀 어떤 의미였어요?
1: 웨트하고 시원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날이에요. 산에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완전 peaceful mind. 마음이 좋았어. 완전 좋았어. 그리고 지금도 같은

0: 어떤 기분이야?
1: 여름엔 이런 여행도 좋지 않을까요?
2: 친구들 놀러 오면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3: 잡았어! 우와!
4: 짜잔! 우와! 짜잔! 우와! 힘쓰다! 아,
5: 진짜! 키스로 부족하지?
6: 내일도 입고 있습니다.
7: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달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정외과 의사가 골다공증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외과에서 골다공증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치료를 합니다. 왜냐면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약해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뼈가 약해지면 마지막으로 나빠지는 것은 골절이거든요. 이 골절에 대한 치료를 정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돼서 부러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정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대체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이란 무엇이고 이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치료 방법과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여러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뼈가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고 두껍고 튼튼해야 우리 몸을 잘 지탱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뼈가 굉장히 성그러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면은 충격에 약하게 됩니다.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뼈의 강도가 줄어들고 구조가 취약해지는 거죠.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치지 않는 그런 충격에도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경우를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큰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는 그런 골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표적인 경우가 원래는 척추골절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비척추골절로 분류를 합니다. 이 척추골절은 척추뼈가 콱 납작해지는 그런 압박골절이 흔한 거고요. 비척추골절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손목골절도 있고 발목골절도 있고 여러 골절이 생긴 경우에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구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고관절 골절이 어디에 생기는가? 대퇴골두가 있고 대퇴골이 있는데 대퇴뼈의 이 기둥과 대퇴골두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대퇴골 경부, 목 부분, 대퇴골 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대퇴 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가 부러지는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골절이 생긴다면 이와 같이 부러지게 되죠. 저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대퇴골에 생기는 골절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반적인 골절과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뼈예요. 특히 대퇴뼈는 아주 튼튼합니다. 체중을 지탱을 하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 의해서는 부러지진 않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옆으로 꽈락 넘어진다고 뼈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령이신 분들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엉덩방아를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죠. 길 가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뭐 그 정도로 부러질 것 같지 않은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낮은 에너지 손상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이 바로 골다공증성 골절인 거죠. 대표적으로는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실내에서 걸려서 넘어질 경우에 대전자 부위 있죠? 뼈가 툭 튀어나온 그 부위로 충격을 꽈당 받게 되면은 고관절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부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도

엉덩이에 두툼한 근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전달이 되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뼈의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위에 부러진 곳을 또 대표적으로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관절 수술하면 떠올리는 것이 위험하다. 수술 받아도 못 걷는다.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하면 감염이 된다더라. 또못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고관절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무려 16.6%, 17%에 해당할 정도로 와우, 대단하죠. 이 정도면 위험한 게 맞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21.5%, 여성분들은 14.6%의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럼 뭐가 안전한 건가? 사실 안전하진 않죠. 고관절 골절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골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골절 자체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골절 수술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관절 골절이 될 정도로 취약하신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많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수술 후에 통계를 내보면 정상적으로 보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잘 걷지 못하고 보조기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실제보다도 잘못 걷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내용을 많이 합니다. 고관절 수술 6개월 내 사망률 높다, 매우 위험하다, 다른 것 수술에 비해서 몇 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골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문제가 된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고관절 수술 전체가 위험하다고 오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 골절 후에 왜 나빠지는 걸까요? 고관절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장기간 침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도록 수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 보행을 권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좀 누워 계시는 경우도 많고 고령이신 분들에서 원래 인지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 선망이나 치매가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좀 생겨요. 그리고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에서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오래 계시다가 욕창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폐혈증, 뭐피 혈액에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혈전증이나 피떡이 생기는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폐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침상 안정 때문에 어느 부위가 눌려서 욕창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저질환들이 점점점점 나빠져서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골절 때문에 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악화되는 문제들 때문에 나빠지는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겁니다. 이 고관절 골절 수술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기술적으로 수련을 받고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러지면 고정을 하면 저 고정한 부위를 빼고 나면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회복하시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고관절 골절 중에 대표적인 대퇴골 경부골절이라는 것은 골절이 된 후에 이 혈관이 닫혀서 우리가 전에 다뤘던 과도한 음주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때문에 생겼던 그와 같은 대퇴골도 골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이 닫히니까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된 경우에 이 피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선별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병원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들어간 대퇴골 경부 골절 후에 이 골괴사가 생기는 확률을 이 어긋난 골절과 어긋나지 않는 골절로 살펴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은 근만 간 골절에서도 이 괴사가 생기는 확률이 무려 10에서 15%나 되고요. 그림에서처럼 완전히 어긋날 경우에는 이 혈관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괴사가 생길 확률이 많게는 30%에서 3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0: 이렇게 아무리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골괴사가 진행이 돼서 뼈가 망가지면 잘 걷지 못하고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역시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이신 어르신들에서는 이와 같은 2차 수술을 할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어긋난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첫 번째 수술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수술이 인공관절 중에서도 고관절 반치환술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퇴뼈 쪽에만 임플란트를 넣고 비구 연골은 그대로 쓰는 인공관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짧고 그만큼 출혈이 작고요. 큰 골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관절하면 두려워하시는 이런 탈구 같은 확률도 훨씬 낮죠. 그러나 고령의 고관절 골절에서 출혈이나 수술 위험이 높거나 보행 이상, 치매 등으로 탈구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반치환술은 태생적으로 비구 연골이 금속 골두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마모되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짧다,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는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구 쪽까지 임플란트로 갈아 끼우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 선택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과 전문의가 상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 왜 예방이 중요하냐면 한번 골절이 생기면 재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무려 골절 경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골절 위험은 2.3배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셨어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우측 고관절 골절이 됐습니다. 뼈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부러져서 저희는 수술을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뼈를 잘 붙였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1년 동안은 잘 따라오셔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지치셨나 봐요. 더 이상 오지 않으셨고 2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병원도 아예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83세가 되셨을 때 또다시 좌측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셨습니다. 골다공증 후에 재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골절 위험이 높은 거죠. 또 이렇게 수술하면 되지만 예방을 했다면 이와 같은 수술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골다공증성 골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은 골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에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낙상,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겨울철에 밖에서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낙상은 주로 48%에서 집이나 거주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밖에서보다 실내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생겨요. 그리고 미끄러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약을 확인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번쯤은 시력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시력이 좋지 않은 채로 지내시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안에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집에서는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은 고무판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욕조나 세면대 위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봉을 설치하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은 높은 선반에 놓지 마시고 손이 닿는 쉬운 위치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 강좌에 걸쳐서 A, D, E 그리고 E7 코드 이렇게 네 개의 코드와 함께 8비트 고고 그리고 스윙 리듬, 칼립소 리듬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코드를 배우겠습니다. 이번 코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먼저 C 코드 한번 보세요. C 코드 보시면 왼손 검지가 2번 줄 1프렛 그리고 중지가

4번 줄이 2프렛이죠. 그리고 약지가 6번 줄 3프렛이에요. 새끼손가락이 5번 줄 3프렛. 이렇게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잡는 코드이고, 이 코드 잡을 때, 손가락이 펴져 있거나 잡는 자세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여섯 줄 전체가 소리가 예쁘게 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 쥐듯이 구부려서 C코드 잡아보시고, 한 줄씩 쳐볼게요. 아마도 6번 줄 쪽에 힘이 잘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 텐데, 전체적으로 네 손가락에 힘을 골고루 다 줘야 됩니다. 자, 요거 C코드 다시 한번 들으릉. 자, 이렇게 하시고, 예전에 기타를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C코드를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번 줄, 4번 줄, 5번 줄. C코드는 도, 미, 솔입니다. 그래서 6개의 줄 중에서 어느 줄에선가 도, 미, 솔 중에 한 음이 나오는데, 기타를 연습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C코드를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C코드를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코드 짠! 해보시고, 이번엔 G7으로 갈 거예요. 검지가, 2번 줄 잡고 있는 검지가 아래줄로 내려가고, 중지. 중지가 위로 올라옵니다. 5번 줄로. 그래서 G7. 네, G7. 그리고 다시 C코드 잡아볼 거예요. 검지 2번 줄로 올리고, 중지 내리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굉장히 복잡하죠? C코드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다 보면 C코드 잡는 요손 모양, 이손 모양이 그대로 손에 기억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다시 C코드 잡아보시고, 이제 G7. 네, C코드와 G7. 요걸 일단 두 마디씩, 8비트 고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마디씩 연습해 볼게요. 시작, C코드.

C코드, G7코드 연습해봤고요. 이번에는 노래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곡을 연습해볼 텐데요. 이 곡 악보 보시면 아이고 맨 마지막 마디에 C, G7, C 이렇게 코드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주하실 때 정말 G7 좋겠 C코드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시작 정말 좋겠네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 잘 안 되시면 그냥 C코드로 쭉 연주하시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C, G7, C 이렇게 바꿔잡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느린 속도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습해 보시면 C G7C 텔레비전이란 곡은 아주 어렸을 때 불러봤던 쉬운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웠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C G7C를 이제 막 배워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만 요거 연습하시고 하룻밤 자고 내일 연습해 보시면 훨씬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을 조금 더 빠르게, 아주 신나게 내가 직접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생각으로, 저는 나왔죠.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가 CG7 코드, 요 두 개의 코드를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G 코드를 연습할 겁니다. 먼저 G7 잡아보시고 지금 검지가 1번 줄 1프렛을 잡고 있죠. 검지 대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을 잡을 거예요. 자, 이때 G코드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아주 많이 휘지 않으면 굉장히 잡기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손가락이 많이 구부러져서 G7 먼저 잡아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G. 자, 다시 검지로 G7. 그래서 이게 G7, G7, G7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천천히 G7 짠, G코드 짠, G7 짠, G코드 짠. 네, G코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많이 구부려야 해서 잡기 힘든 코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검지, 중지, 약지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G코드를 이렇게 잡지 않으면 뭐 서스퍼나 식스 이런 코드를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G코드 이렇게 하고 다시 G7. 네, G코드와 G7 연습 충분히 하시고 이번에는 산울림의 노래 중에서 개구쟁이란 노래를 연습하면서 G코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쟁이 악보 보시면 처음에 E코드로 시작하죠. 이것도 8비트 고고로 다라라라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방금 지나온 부분 보시면 개구쟁이 하는 부분에는 음표가 아니고 X로 돼 있죠. 오선 악보에서 이렇게 X로 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멜로디가 없이 개구쟁이 하거나 개구쟁이 하거나 이렇게 음표 없이 소리치는 부분에서 X표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구쟁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개구쟁이.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C코드와 G7 먼저 배워봤죠. C코드 짠 해보시고 G7 짠 해보세요. 그 C코드와 G7 자체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익힐 수 있는 코드가 아닙니다. C코드, G7. 그리고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G코드까지 해봤어요. G7에서 새끼손가락으로 G. 다시 G7 잡아보시고 G. 그리고 나서 이제 C코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C코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 G7, G. 네, 요거 코드 변환하는 거 G7, G. 네, 열심히 연습해 두시고 G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중지, 약지, 새끼 이 손가락으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타 배우면서 나오는 다른 코드를 잡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발을 삐거나 쥐가 나는 경우 또는 심하면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스포츠 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포츠 손상은 경기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 여가운동 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을 통틀어 말합니다. 스포츠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체력과 기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이 앞설 때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동의 수준과 강도, 그리고 시간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 손상은 부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좌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발목, 무릎, 손목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흔히 삐었다라는 말을 염좌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긴장입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이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파열된 상태로 통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쥐가 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절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로 급성 골절과 피로 골절로 구분을 합니다. 탈골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인대 등이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팔꿈치, 어깨, 관절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포츠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 과정을 통해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약물 치료와 보조기구 사용, 영양성분 보급을 통해서 더 빠르게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육 이완제나 처방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 등이 같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근육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이나 위장, 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테이핑이나 파스 등을 사용한 컨디셔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약물 사용 시간을 단기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이란 준비 정리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테이핑과 기능성 보호대, 스트랩, 보호장비, 상담, 수면과 휴식, 영양, 운동 환경, 의복 및 장비, 또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심신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스포츠 테이핑과 파스는 효과적으로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핑은 부상의 예방, 부상 부위의 재발 방지, 재활치료 또는 훈련 시 고정, 응급처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완 대체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이 있어 약해진 근육을 수축시켜 테이프를 붙이는 즉시 주변 근육과 균형을 이루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입니다. 또 근막의 틀어짐을 바로잡고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켜서 근육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좋은 컨디셔닝 방법입니다. 보통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나 붕대 등을 사용하고요. 신체 해부학적 특성, 운동 기능적 특성, 각 부위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감아주는 처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부상당할 것을 예측되는 부위에도 미리 테이핑을 함으로써 부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특히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를 지탱하면서 그 인대 방향으로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테이핑 요법의 원리는 아픈 부위의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테이프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얹듯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경우 테이프가 약간 쭈글쭈글한 형태가 될 텐데요. 테이프 자체의 신축성으로 표피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넓게 하고 그 공간으로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다만 스포츠 테이핑을 사용할 때도 유의할 게 있는데요. 일단 상처 부위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부착을 하였는데 가렵다면 즉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스 선택도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진통소염제, 즉 약성분이 포함된 파스는 약국에만 판매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크게 종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는 붙이는 파스가 있는데요. 종류로는 크게 축축하고 도톰한 형태의 카타플라스마, 스포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얇고 쫙 달라붙는 형태의 플라스타, 첩부제로 구분이 됩니다. 피부 자극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축축하고 도톰한 카타플라스마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로션형, 연고형, 스틱형 등의 파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마사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뿌리는 파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뿌리는 파스 제형의 경우에는 운동 중 타박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핫파스와 쿨파스도 구분이 있는데요. 뜨거운 또는 이 차가운 파스는 피부에 있는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온감과 냉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스가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고 피부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 3일 이내에는 차가운 파스 혹은 냉찜질을 추천하고 이후에는 뜨거운 파스 혹은 온찜질을 추천합니다. 앞선 컨디셔닝의 정의에는 영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포츠 손상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의 염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영양제가 좋습니다. 먼저 오메가3는 SPM이라고 하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항염증 효과 및 또 안구 건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1000ml 기준으로 1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오메가3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식전보다는 식후가 좋고요. 이 외에도 식이요황, MSM, 콘드로이친, 커큐민 등이 골관절의 회복이나 영양 보급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서서히 동작을 줄여 운동을 멈춰야 하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높은 운동 강도 유지를 위해 과다 생성된 산소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활성산소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훈련이나 운동 자체도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산소가 체내로 들어온 후 대사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부분 남게 되는데 이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복용하여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합쳐서 보통 비타민 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 A, C, E와 코큐텐 등이 항산화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육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마그네슘을 고함량으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참 먹어야 할 게 많죠. 말씀드린 영양제 성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꼭 상담을 한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이완제를 먹으면 근 손실이 올까? 근이완제는 근육 경련이나 지나친 근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근 생성이나 손상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이완제의 경우 전신 근육의 긴장감을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나른함을 느낄 수 있어 운동 후 휴식기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부상이 아니다? 이런 질문도 좀 있는데요. 통증이 없더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부상이나 경미한 손상은 초기에는 통증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피로골절도 이러한 누적으로 인해 생기는 골절을 의미하는데요. 무시하면 더 심각한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아픈 것이 근육 성장의 신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증은 근육 강화의 신호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심한 통증은 부상의 징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고 있다면 멈추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가 낮다면 부상 위험이 적을까? 이 부분도 틀립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도 부상의 위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준비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부상 부위를 안 쓰면 더 빨리 나을까? 초창기에 보통 부상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부상 초기에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절한 재활 운동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회복을 촉진하고 재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충분한 휴식은 염증이 생긴 부위에 보충된 영양 성분 혹은 컨디셔닝 방법, 스포츠 테이핑과 파스 등이 있겠죠. 이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회복 시간도 매우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스포츠 손상 시에는 운동 횟수를 최소화하여 충분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생활 습관병의 운동과 영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무지막해. 불구에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2: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3: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2: 그냥 순백으로.
4: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5: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2: 연매출이.
5: 그랬는데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0: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1: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네,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2: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축과 장문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두 가지만 잘하면 아주 잘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입니다. 오늘은 전투의 기술 중 가장 많이 쓰이고 강력한 축과 장문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축이라는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둑판을 보시면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에 백돌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백돌을 저희가 함께 잡아볼 건데 이렇게 단수를 몰아보겠습니다. 그럼 백은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나갈 때 또 이쪽으로 모는 거죠. 단수를 치고요. 백이 나갈 때

축에 대해 연습을 해보면요.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축으로 몰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백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흑이 여기를 단수 친 거예요. 백이 나갈 때 내가 축을 베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모는 거죠. 축으로 잡으려고 나오면 단수를 치고요. 근데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백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단수를 계속해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서 이거는 축이 더 이상 성립되지가 않아요. 활로가 4개로 늘어나 버렸죠. 이 축에 실패하면 흑에 약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백돌을 축머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축을 몰 때는 이 축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축의 방향도 중요한데 이쪽으로 몰면 백이 이 친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축을 모는 게 중요하고요. 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여기에 백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축을 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몰면 백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이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이 축이 되겠고요. 근데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돌이 잡히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내가 나가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잡힐 것 같네 라고 수익기가 이제 되면 과감하게 이 두 점을 버리고요. 다른 곳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요. 이런 형태도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백 두 점을 축으로 잡아볼 건데 이렇게 두는 게 가, 그리고 이쪽으로 두는 게 나예요. 가와 나 중에 정답은 어디일까요? 한 곳은 축이 되고요. 한 곳은 축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축으로 몰아볼게요. 근데 이제 백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축을 몰더라도 이 흑 한 점을 보시면 단수에 몰렸어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꼴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모는 거는 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가로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겠고요. 백이 나올 때 그때 단수를 치고요. 자, 백이 나오면 단수를 또 칩니다. 얘가 이쪽에 있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정확하게 두어 간다면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요. 나올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마지막 관문인데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치는 게 축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백이 나오면서 이 친구가 단수가 돼요. 그러면은 백이 흙을 잡으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요. 거의 다 왔어요. 이 위쪽의 라인을 일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선이 온 순간에는 이쪽으로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일선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막으면 계속해서 단수가 몰리기 때문에 이 축의 관건은 연속해서 단수를 쳐야 돼요. 자, 마지막 한 수까지 두면서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멋지게 축을 써서 상대방의 많은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이 백 한 점을 장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잡아볼게요.

이런 장면에서 그냥 단수를 치면은 나가서 우리가 물론 축이라는 거를 배웠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다른 기술을 써서 이렇게 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이 도망을 가려고 나와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나와도 바로 막아버리면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기술이 장문이고요. 자, 한번더 해보면은요. 이번에는 이두 점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이런 모양에서 거미줄 치듯이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 백이 나오더라도 막고요.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다 막아서 이 백을 포위를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으면서 이렇게 안에 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장문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면요. 지금 이 다섯 점을 장문을 활용해서 잡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 장문을 모른다면 흑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 백이 계속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백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전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장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가면서 이 장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백이 나오더라도 막고요. 이쪽을 나오더라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 백돌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축과 장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실전에서 이런 장면인데요. 축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장문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현재 흑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 자, 백이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장문을 씌운다면 이렇게 둬야겠고요. 축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축으로 가느냐, 장문으로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요, 축으로 가는 게안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에 백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건데,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백이 나가고요. 흑이 축으로 계속해서 몰아도 여기에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쵸? 활로가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머리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장문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백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장문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축 장문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요, 흑 차례고요. 이백세 점을 잡아볼 건데요. 퀴즈를 드리면요.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요기를 놓아서 축으로 몰면서 잡아야 할까요? 성립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장문 씌우기를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성립이 될까요? 백은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흑이 막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한 점이 단수예요. 그래서 백이 먼저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는 순간 이네 점은 완벽하게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장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요기를 놓아서 축으로 모는 게 좋은데요. 나오더라도 단수를 치고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이 도망을 가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 몰아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모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몰면은 나가는 순간 활로가 세 개가 되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단수를 몰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오더라도 이제 일선이기 때문에 몰면은요, 결국 흑이 백을 축으로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공격 기술 축과 장문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 축과 장문만 잘 이해하시고 배우신다면 대국에서 주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실전 대국에서 꼭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둑의 끝내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원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본 사람은 없다는 것. 바로 복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권을 계속 살까요? 신혼시절 아내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 간이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몇 번이나 이월되어서 이번 1등은 당첨금이 수백억 원일 수도 있다는 아내의 말에 저 또한 얼른 그 대열에 합류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산 로또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수십 장을 한꺼번에 살 정도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만 원 정도 투자하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 번호 중에서 무려 3개나 맞았던 것이죠. 3개나 맞추다니. 1등이 수백 원이라면 나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기대하면서 확인한 금액에 저는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투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밀려들기도 했죠.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45개 숫자들 가운데 하나를 맞추는 일을 모두 6번 연달아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 확률은 45분의 1을 모두 6번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한 값이 814만 5060분의 1, 아주 아주 낮은 확률입니다.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한 스타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로또 1등은 무려 81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것도 순전히 운만으로 경쟁해야 하죠. 복권 당첨이 나의 실력과는 무관하니 나에게 특별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더 낮은 등수를 노린다면 당첨 확률이야 높아지겠지만 과감하게 1등을 노린다면 아주 아주 낮은 승률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꼭 복권을 사야만 할까요? 차라리 거기에 투자한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로또 번호를 각기 달리해서 814만 번을 동시에 구매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은 거의 100%일 테지만 문제는 기대값입니다. 로또의 경우에 총 판매 금액의 50% 정도를 총상금으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814만 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략 8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은 4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면 할수록 구매자에게는 완전히 불리하고 판매자에게는 확실하게 이익을 주는 구조인 셈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게임의 결과는 계속 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복권을 사는 걸까요? 당첨 확률도 아주 낮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또한 투자액 대비 훨씬 적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복권을 사는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을 때 느끼는 희열이 당첨금의 기대값보다 더 크다면 게다가 설령 당첨되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복권에 돈을 들이는 것이 할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금전이라는 객관적 가치에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가치를 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흔합니다. 내기나 도박, 투자 등을 할 때 누가 봐도 승률이 낮은 쪽이지만 그곳에 과감히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공에 뒤따르는 막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앞서 계산한 것처럼 그 기대값이 매우 낮음에도 이처럼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유별난 특징인 듯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이처럼 낮은 확률의 선택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그 자체 또한 매우 낮은 승률의 게임을 수행한 결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변간을 거닐다가 뭔가 반짝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형의 금속 케이스 위에 투명한 유리판이 덮여 있고 유리판 안쪽에는 두 개의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 한쪽 끝은 각각 원의 중심에 같이 물려 있고요. 그 원의 가장자리에는 숫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잠시 후 발견자는 화들짝 놀랍니다.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장됐다고요? 하긴 요즘 흔하디흔한 시계 하나를 보고 이처럼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가정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계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과연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주관식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객관식으로 바꿔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둘째, 기술 좋은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성직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가 1802년에 저술한 자연신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본 이야기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뉴턴의 위대한 발견을 필두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우연히 끼어들 틈도 없으며 모든 현상들은 명확한 법칙에 따라 따른다고 믿게 된 것이죠. 이에 크게 감명받은 페일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우주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정확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한다면 분명 전지전능한 신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창조했음이 틀림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위대한 과학자 뉴턴 또한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뉴턴은 우주의 창조주인 신이 숨겨놓은 비밀, 즉 법칙을 찾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앞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시계란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이 복잡한 물건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잡한 생명체는 어떨까요? 이처럼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체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복잡성은 시계보다 더하면 되랬지 결코 못하지 않을 이 경이로운 존재 말입니다. 만약 시계의 복잡성을 근거로 누군가 시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체 또한 그러해야지 않을까요? 윌리엄 페일리에 따르면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는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창조를 위한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이 지적 설계자는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시계를 예로 들면서 시계에는 시계공이라는 지적 설계자가 있듯이 이 우주는 지적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와 같은 과학자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나선 분은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1986년 발간한 자신의 베스트셀러 눈먼 시계공에서 만약 복잡한 물건에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면 그 설계자는 눈먼 시계공임이 틀림없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실험하기 곤란하므로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보는 실험입니다. 만약 100만 마리의 원숭이가 매일 10시간씩 자기 마음대로 아무개나 타자를 두드린다면 책한 권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결코 불가능하다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험 대상인 원숭이가 타자를 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짧은 단어입니다. monkey, monkey. 알파벳은 모두 26자이고 이 단어는 모두 6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 무작위로 타자기를 두드려 이 단어를 완성할 확률은 26분의 1을 연속해서 6번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대략 3억분의 1의 확률이죠. 그렇다면 원숭이가 3억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정도는 아무렇게나 타자를 치더라도 monkey라는 글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입된 원숭이가 더 많다면 더 많은 완성작이 나올 것입니다. 앞에 사고 실험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100만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충분히란 시간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멍키처럼 6개의 글자로 구성된 단어를 치는데 대략 3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가 하루에 10시간 타자를 친다고 했으니 하루에 총 3만 6천 초를 일하는 것이고 6개 알파벳을 치는 일을 12,000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모두 100만 마리인데 12,000번을 반복하니 120억 마리가 동시에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하루만 해도 몽키라는 글자가 총 40번 정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루가 아니라 아주 충분한 시간이 계속해서 실험이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긴 문장이나 문단, 아니 어쩌면 책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책처럼 수많은 글자들이 배열된 경우라면 그것이 완성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확률이 0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완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1913년도 프랑스의 수학자 에밀 보렐의 논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100만 마리 원숭이가 매일 10시간씩 타자를 치더라도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책 모두를 정확하게 다칠 수는 없을 것

하지만 확률의 법칙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언젠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앞서 시계 경우를 예로 든다면 만약 눈먼 시계 공이라 할지라도 그 숫자가 매우 많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완전한 시계를 만들어낼 확률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과학자는 이와 같은 설명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주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큰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마침내 단백질 DNA와 같은 생명계 기초가 되는 고분자들이 등장하면서 세포라는 독립적인 구조물 안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세포가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변모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설령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 보이긴 하지만 직접 설계자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는 오직 확률과 우연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우연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막힌 우연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야 하죠. 거기에 아주 아주 긴 시간과 우수한 시행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우리에게는 지구라는 좋은 환경이 있었고 45억 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에 실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원자와 분자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수없이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켰습니다. 태양으로부터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었죠. 비록 매우 낮은 승률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무수한 시도 끝에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이처럼 무모한 시도를 감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해야 하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일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들 눈앞에 엄청난 보상이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또는 낮은 순위는 그 당첨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1등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제시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모험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다로 탐험을 떠난 사람들, 새처럼 하늘을 날고자 불안정한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모험가들의 과감한 도전이 없었다면 문명의 진보가 이처럼 빠르게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험에는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모험을 위해 거쳤을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성공할 확률을 높였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모험가들의 특징은 평범한 우리들의 DNA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낮은 승률에도 다소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장의 로또를 사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 또한 그러하죠. 태생부터 확률이란 배의 의지에 우연이란 거대한 바다를 건너온 존재의 후예답게 말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유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쉬운 여행을 바라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한 끝에 과감히 승부를 거는 일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주 로또에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말입니다. 저의 DNA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모험가의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오락거리 하나쯤은 필요하니까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년 운세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깨우는 남자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찬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동주택 주거공간에서 화재 대피 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 119 신고 요령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평생학교에서는 다양한 캠핑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강의도 진행해 보려 합니다. 혹시 캠핑 즐겨보셨나요? 다양한 이유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 가족과 함께 캠핑을 많이 즐기는데요. 캠핑장은 집안보다 안전하지 않죠. 뭐 캠핑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추락 또는 기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와 화재, 질식,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캠핑 문화 축제가 캠핑장과 함께 마련되고 캠핑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캠핑은 시작부터 캠핑의 끝까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 날씨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눈이나 비가 오는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강한 바람에 의해 텐트가 망가진 사진입니다. 만약 사람이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더큰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정된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 전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 캠핑장을 이용해야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시설을 인증받은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한다면 텐트를 설치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을 선택할 때는 지대가 평탄하고 주변에 암벽이 없는 것이 좋으며 지반이 약한 곳은 산사태나 낙석,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주변 환경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영장 허가 여부를 알아보려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텐트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위급 상황 시 고지대와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대피로를 확보해 놨다면 훨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텐트를 설치할 때는 야광줄 스토퍼를 사용하여 텐트줄을 고정해야 합니다. 야광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야광줄이 없다면 LED 조명이라든가 줄 조명, 그 외에 뭐 손수건 등을 이용해서 줄에 넘어지지 않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곳이 주로 야외죠. 줄에 걸리거나 튀어나온 팩에 의해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스트링 가드 또는 줄 조명을 설치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팩에 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캠핑팩에 줄을 고정해서 거는 경우, 캠핑팩에 구멍이 있으면은 요 구멍에다가 줄을 강하게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나 사람에 걸려서 팩이 뽑힐 때이팩 끝부분에 사람이 다치거나 텐트가 찢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을 박을 때는 물리력에 의해 팩이 뽑히더라도 줄이 탈락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캠핑팩이 고리가 있는 상태라면 동그라미 고리 안에 줄을 묶지 마시고요. 줄을 거셔서 캠핑팩이 뽑히고 줄은 탈락되는 구조로 하시면 됩니다. 캠핑장은 자연의 위치에 있는 만큼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다양한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러야 하는 캠핑의 특성상 위험한 진드기나 개미, 각종 벌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캠핑 시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들어눕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모기나 독충 등을 퇴치할 수 있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 해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캠핑장들은 계곡이나 산기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야생동물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귀엽거나 신비하다고 해서 절대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방치하면 야생동물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야생의 벌들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순히 꿀벌 말고도 말벌, 장수말벌 등 위험한 말벌이 많은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벌들은 어두운 계통의 옷이나 향수, 뭐,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큰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급적 야외 활동 시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벌집과 접촉했다면 즉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에 쏘이고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난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벌에 쏘인 경우 아나필라틱 쇼크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다닐 때는 뱀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찰아 들어올 가능성은 적지만 물가나 바위 틈, 풀숲은 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다닐 때는 발밑을 잘 살펴보시고요. 막대기가 있다면 막대기로 숲을 헤치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뱀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뱀은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들 중에는 알수 없는 독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식물은 만지거나 섭취하는 행동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캠핑장 특성상 외진 곳에 있는 곳이 많아 비상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빠른 처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소화제 등 비상약이나 압박 붕대, 거즈, 일회용 반창고, 소독약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내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은데요.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면 전열기구의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져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탈수 있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탈 수도 있어요. 난로 주변에 옷이나 수건 등 가연물을 놓았을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무척 커지기 때문에 난로 주변은 일정 거리를 두고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벽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캠핑장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는 물에 젖을 경우 화재야 감전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야외 환경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감전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감전의 우려가 높은 전자제품은 비가 오면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오토캠핑장에서 릴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릴선도 필요한 길이보다 더 길게 풀어서 사용하셔야 아이들이 뛰어놀다 전기선에 걸려 당겨지더라도 콘센트가 뽑히거나 합선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는 뭘까요? 바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텐트 내부에서 수치나 장작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텐트 밖에서 수치나 장작을 피우시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수치나 장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흡입하면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모든 내부 장기, 기관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요. 경미한 경우에는 현기증이나 피로감, 구토감을 일으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사망까지 할수 있습니다. 텐트 내에서 주로 등유난로나 팬히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등유난로나 팬히터 등이 불안전 연소가 발생하면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환기구를 확보하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하나가 작동이 안될 수도 있으니 두개 이상 설치를 해주시고요. 일산화탄소 질량이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난로보다 위쪽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난로 자체의 불안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난로 점검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사용하고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겨울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검이 안 되어 있는 난로라면은 일산화탄소 방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장에서 요리를 위해 가지고 부탄가스도 많이 사용하시죠. 부탄가스 폭발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탄가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크기보다 큰 조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뜨거운 물체 주변에 부탄 가스를 두지 않는 겁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시고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를 충분히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부탄가스 다 사용하고 나면은 부탄가스에다가 강제로 구멍을 뚫어서 잔여 가스를 비우셨잖아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서 최근에는 부탄가스를 비우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가스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비운 뒤 지정된 수거 장소에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스가 남아 있다면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서 가스 노즐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비운 후 지정된 수거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셔도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나와서 마음껏 대화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매너타임 정책을 잘 따라 소음에 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행은 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야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기별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 때 스무고 해도 되냐?

0: 후속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1: 취미는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죄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2: 범인은 이 안에 있다.
1: 당신 맞죠?
3: 전 아니에요.
1: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3: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3: 아니에요. 네.
4: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4: 국과수요.
1: 국과수요.
4: 22년 동안 근무하시.
1: 국과수 22년이요?
5: 교수님. 네.
1: 죄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5: 그렇죠.
1: 진짜요?
5: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 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DNA 증거가 깨진 수박, 네.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5: 그렇죠.
1: 찾았구나.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6: 뭐죠?
1: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 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로.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입니다.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 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네.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네,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양손은 네,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내발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 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 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다섯 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다음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0: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2: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2: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4: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좋아하느냐?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0: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2: 아이바!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3: 잘 있었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2: 개다리 춤, 개다리 춤.

0: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으면
1: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2: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미래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될 것 같아서.
1: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있구나, 정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이런 수업을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게 되었고, 이런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히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쥐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2: 뭐?
3: 들키겠어. 지나갔다.
2: 찾았다.
3: 드셨네.
2: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3: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4: 으아!
2: 도망가!

0: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0: 살았다.
1: 이제 못 쫓아오겠지.
2: 그랑 그랑.
1: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어? 어? 어? 루피?
2: 어? 어디 갔지?
3: 루피는 못 봤는데.
1: 그럼 루피가 아직
2: 숲에 있다는 말이잖아.
4: 루피!
1: 빨리 돌아가자.
5: 맛있는 점심, 냠냠냠.
1: 이거다.
5: 싫어.

0: 쌤통이다.
1: 안 돼. 내 점심.
0: 어느 쪽이지? 그래. 아까 왔던 곳 같은데.
1: 잠깐만.
0: 왜?
1: 가시 좀 뽑아줘.
0: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1: 안 그럴게.
0: 약속해.
1: 약속할게.
0: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1: 알았어.
0: 좋아.
1: 빨리.
0: 어디? 여기도?
1: 까홍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4: 이건 루피 거야.
5: 설마 괴물한테 잡혀갔나?
4: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5: 크랑크랑. 어떡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4: 그렇네.
6: 어쩌지.
7: 어? 패티, 그것 좀 보여줄래?
4: 여기.
7: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얍. 루피가 있는 곳으로 가자.
4: 신기하다.
5: 그럼
4: 따라가 보자.
1: 배고프다.
0: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1: 맞아.
0: 알았어. 왜 그래?
1: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0: 뭐? 무슨 소리야?
1: 거기서.
0: 안 먹는다며.
1: 배고픈 걸 어떡해. 점심.
0: 큰일 날 뻔했네.
1: 저 점심아. 나 좀 도와줘.
0: 수영도 못해?
1: 못해. 제발 도와줘.
0: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0: 뭐야? 잡아!
1: 고마워.
2: 약속 지켜야 돼.
1: 당연하지, 점심아.
2: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1: 미안해, 루피.

0: 뭐야,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뭐 하는 거야?
1: 너 일부러 그랬지?
0: 부탁할게. 루피한테 데려다 줘.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0: 그렇지. 저거야.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4: 루피 최고.
3: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0: 힘들어. 여기 맞아.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5: 그러게.
0: 너도.
4: 잠깐만.
0: 너 어디 가?
6: 이쯤인 것 같은데.
4: 괜찮아?
0: 루피! 루피를 놔줘. 맞아, 잡아먹지 마.
4: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6: 맞아.
0: 친구?
7: 아, 그랬구나.
0: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냐고.
4: 미안해.
0: 배고파.
6: 그래.
4: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0: 뭐?
2: 정말 맛있다.
0: 맞아.
4: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0: 진짜? 루피 대단하다.
3: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없어 하나도. 고망,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이거 쭉!

아무 소식이 없는데?

Thank you.

기쁘네.

나도 이제 미리 부를 수 있어.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릿속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블록 찔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1: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2: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0: 난 블록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좋아. 야!

0: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1: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2: 개구리 나타났어.
3: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4: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5: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4: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이리 환보자.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삼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1: 어디에 숨지?
2: 여기 동굴이야.
1: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사가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가 좋아.
1: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0: 가지마 바보.
4: 괴물이 나타났어.
2: 잡아먹을 뻔했어.
1: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6: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2: 좋겠다.
1: 좋아.
0: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1: 둘 다 똑같지롱.
0: 4는 4랑 같아.
1: 이젠 못 잡아먹겠지?
0: 안 잡아먹거든, 바보.
5: 뭐?
0: 난 같이 놀고 싶다고.
5: 같이 놀자고?
0: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5: 뭐?
0: 넘버 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7: 헉?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자, 저기요.

0: 오늘은 바다 동물들 건강 검진 하는 날.
1: 아니, 심해 아기 부인도 왔네.
2: 네. 근데 할아버지, 심해는 아주 아주 깊은 바다란 뜻이죠. 심해에도 아기가 사나 봐요?
1: 아이, 그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아귀는 색깔도 짙고 이빨도 더 날카로워 무시무시하지.
2: 아,
1: 작년에 결혼했다는데 아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보인대.
2: 남편이요? 왜요?
1: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종됐다는데.
2: 실종요?
1: 아이, 암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지 뭐야.
2: 아, 심해 아기님,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3: 네, 여기요.
2: 먼저 혈액 검사부터 할게요. 진료실로 가세요.
3: 네.
0: 오늘의 환자 심해 아기. 심해 아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4: 평소 운동은 잘 하시나요?
3: 그다지.
4: 그다지? 식사는 잘 하시죠?

0: 그럭저럭.
1: 낭패불은 어디 계시죠?
2: 네?
1: 텐데가로 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3: 아니 그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사실 동물날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심해 아귀 남편분의 실종 진짜 실종일까?
0: 글쎄요.
1: 탱댕 간호사. 자자 그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고.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그러셔야 건강해.
3: 밖에 좋은... 나오고 싶겠어? 남편이
1: 탱댕 집집.
0: 선생님, 저희가 사는 심해 모르세요? 심해는 바닷속 깊고 깊은 햇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이죠.
1: 차차차. 그렇죠.
0: 그래서 심해의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죠.
3: 알록달록. 신기하다.
1: 창백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3: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불편하겠다.
0: 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전 잘 못 보지만 대신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죠. 제 친구 유령 상어도 눈이 퇴화되었어요. 그치만 반대로 빛이 거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게 눈을 아주 크게 진화시킨 대왕 오징어도 있죠. 눈 크기만 30cm가 넘는답니다.
3: 아니, 눈 크기가 30cm? 이만하다는 거잖아. 대왕 오징어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1: 심해엔 큰 동물이 많더라고요.
0: 심해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요. 추위를 이기려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1: 우와, 진짜 크다.
3: 아니, 가뜩이나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로울 것 같아.
0: 네?
1: 허탱댕!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눈치 챙겨.
3: 눈치 챙겨.
1: 건강 챙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깜깜해서 먹이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0: 맞아요. 심해에는 물고기 떼도 없어서 먹이를 찾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1: 그래서?
0: 이 머리 위에 낚싯대가 있는 거죠.
3: 우와, 낚싯대! 오, 진짜 낚싯대같이 생겼다.
1: 그거로 물고기를 잡는 건가요?
0: 네. 그럼 문제 낼게요.
1: 문제?
0: 심해 아귀는 이 머리 위 낚싯대로 먹이를 어떻게 유인할까요? 1번, 머리 위 낚싯대로 냄새를 풍겨서 먹이를 유인한다. 2번, 빛을 내서 먹이를 유인한다.
3: 1번 아닐까? 심해 사는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닐까?
1: 심해 동물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고 했잖아. 난 왠지 빛을 낼 것 같은데.
0: 정답은 2번. 빛을 내서 유인한다. 머리에 달린 낚싯대는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거죠. 우린 이 끝에 달린 동그란 부분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죠. 사냥 1단계. 불빛을 켜고 기다린다.
1: 너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깜깜한 어둠 속에 아름다운 불빛 하나. 예쁘다.
0: 빛에 현혹되어 물고기가 다가오죠. 조금만 더 가까이. 아우, 배고파. 못 참겠다.
1: 엄마야!
0: 서둘러서 사냥 실패. 아쉬워라. 사냥 2단계. 안 들키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1: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0: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이야! 가까이 온 물고기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 우린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1: 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댕댕, 재채기했어?
3: 아,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1: 응?
0: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1: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3: 그치?
2: 심해 아기님, 아직 엑스레이 촬영 안 하셨죠?
0: 네네네네. 지금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얼른 가시죠. 엑스레이.
3: 수상하단 말이야. 자, 엑스레이 촬영 사진 나왔습니다.
1: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잠깐. 심해 아기님 배에 달린 저게 뭐지?
3: 글쎄, 종기가 나신 걸까?
1: 아니야. 종기치고는 너무 커. 혹인가? 직접 봐야 알겠는데.
0: 안 그래도 되는데.
1: 안 그래도 되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직접 봐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3: 네. 아니, 그냥 진찰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요.
1: 이건 혹이 커도 너무 커. 어서 떼어내야겠어.
0: 아니요. 안 그래도 되는데.
1: 무슨 말씀이세요?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빨리 지하 간호사 불러가지고 수술 준비 빨리 하세요.
0: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1: 남편이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3: 혹이 말을 한다. 혹이
1: 뭐냐?
3: 그럼 혹시 그 실종됐다던 그 남편분?
4: 실종이라뇨? 전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어요.
1: 아니, 어쩌다가. 무서워.
4: 우리 심해 아귀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엄청 작아요. 덩치가 거의 60배 차이 나죠.
1: 60배나요?
4: 우린 결혼하기 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냈죠.
0: 깜깜하고 넓은 심해에서는 심해 아기끼리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0: 운명적으로 만나 우린 사귀기 시작했죠. 좋아, 좋아.
1: 좋아.
0: 아, 너무 좋아.
1: 행복해. 아,
0: 내가 더 행복해.
1: 헤어지기 싫다.
0: 아,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잘 가. 아.
1: 안녕. 아.
0: 귀현씨! 귀현씨! 그런데 한번 헤어지면 깜깜한 심해에서.
1: 귀남씨! 어디에 있는 거야? 서로를 잘 못 찾고.
0: 다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1: 귀남씨!
0: 귀현씨! 아, 저,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야. 잘 지냈죠?
1: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0: 이 깜깜한 심해에서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 못 가! 나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서 살 거야!
1: 나도! 큰 파도가 와도, 무서운 적이 와도 절대 안 떨어질래!
0: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1: 하나가? 어떻게?
0: 나를 녹여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수컷이 암컷을 물면 입주의 살이 합쳐지고 수컷 몸의 일부가 암컷에 흡수되며 한 몸이 되는 거죠.
2: 우리 심의 아귀는 이렇게 짝을 만나 하나가 되고 자식을 낳아요.
0: 깜깜한 심해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심의 아귀가 선택한 방법이죠.
3: 와우,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4: 그러니까 실종되신 게 아니었네요.
0: 네.
3: 아, 근데 그 매일매일 붙어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요, 전 편하고 좋죠.
2: 그렇겠죠. 편하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0: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뭐 불편하다는 거야?
2: 아니야, 아니야. 불편하긴. 그럼 여기서 문제!
5: 문제?
2: 심의 아기 암컷은 평생 한 마리의 수컷만 붙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4: 글쎄요.
2: 정답은 X!
4: 응?
2: 암컷들은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죠. 소문에는 수컷을 8마리나 붙인 심의 아귀도 있다나 봐요.
3: 8마리나요? 와우!
0: 자기야,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야?
2: 이유는 무슨? 그냥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낸 거죠.
0: 아니, 나 말고 수컷을 또 붙이겠다는 거야? 자기야, 지금 말 잘해야 돼? 나 막 화날라고 해.
2: 그냥 낸 거라고요.
0: 언제는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2: 선생님, 아까 확 빼버릴 수 있다고 했죠. 떼주세요, 얼른.
0: 안 돼. 농담이지?
2: 농담 아니야.
0: 너무해. 기남이 삐치.
2: 삐지셨어요?

0: 장난이야. 아, 삐진 것도 너무 귀여워, 진짜.
1: 아니, 지금 건강검진 받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1: 저기 나가주세요. 저기 나가, 저기요, 나가주세요.
0: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나가주세요. 아, 우리 잘하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레오미.
2: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4: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5: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6: 잘 먹겠습니다.
5: 많이 먹어.
6: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7: 얘가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8: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6: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7: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6: 흥!
8: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
6: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을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1: 여긴 내가 치운 나 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인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6: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5: 지구하늘이 안녕?
6: 한문교 쌤,

0: 먹을 간식 키위예요?
1: 키위? 오, 아닌데.
0: 키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1: 오?
0: 어, 얘들아 같이 가.
1: 오, 사랑.
0: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키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3: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4: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4: 먹어, 먹어.
3: 맛있겠다.
4: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4: 있기는.
3: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4: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1: 나도.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사랑해.
2: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9: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0: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9: 야,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10: 아니.
11: 머리 만지지 마.
12: 니들은 AI도 모르냐?
9: 에이.
10: 에라이요?
12: 에이, 아이!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나도.
13: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4: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 가짜요?
15: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4: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0: 그럴게요.
1: 또 화장실.
0: 나도.
14: 왜? 왜 달라? 냄새.
0: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0: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0: 몰라!
8: 사랑아, 너 사랑!

0: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0: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0: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0: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2: 나 어떡해.
0: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 쉬어요.
0: 너.
1: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0: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내가. 야.
0: 저 사랑이 너. 야, 야, 사람아, 그만해!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1: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0: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0: 암흑포.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럽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사랑아!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그만해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봐, 아무 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아,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나도 사랑해.
3: 사랑해준다고요.
1: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4: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5: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4: 뭐야?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4: 주고받.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6: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7: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8: 또 이상일 건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2: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4: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3: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5: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6: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7: 어, 사랑친구! 어서와! 어서! 어서!
3: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7: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5: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7: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8: 한 번 계신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생일 축하합니다. 다 모두
1: 태평이와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몽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2: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2: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1: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2: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3: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2: 오, 아니야, 아니야. 어,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1: 진짜 웃기다. 한몽개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3: 진짜?
1: 맛있다고?
3: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2: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3: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맞다. 아, 지지.
1: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 오늘 좀 못됐다.
3: 뭐? 내가 못됐다고? 한몽개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6: 아유, 번개미지.
0: 어떠십니까, 조그마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6: 아유, 칭찬하기. 이제 암흑보석이 제 발로 굴러들어올 시간이지.
0: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6: 당장 잡아 오라지.
7: 넷, 조그마님, 찍찍 마법!

0: 나도. 사랑해.
1: 사랑해.
2: 사랑해.
0: 역시 아무 뽀석어도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3: 어머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0: 이건 진짜 너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내 이름 너무 싫어.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왜 없는 거야?
4: 그런 보석 있지.
5: 깜짝이야.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6: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7: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5: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7: 너 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6: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7: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6: 따로 있지.
5: 아, 안 사요.
6: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7: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5: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7: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6: 안 될걸?
7: 안 되지.
6: 절대 안 되네.
7: 그치?
6: 위험해. 안 돼.
5: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8: 찍찍 마법
7: 지하본부로 출발!
9: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10: 번개.
9: 네, 번개 대장님.
11: 번개맨, 암흑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9: 네? 암흑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11: 암흑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9: 예? 안 돼! 사랑아!

0: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4: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5: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람 모사기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죠? 번개미랑 똑같아.
1: 아니 그 사랑아 그게 아니라 우리.
6: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6: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지.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6: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6: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7: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6: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2: 우와, 진짜 있네.
6: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7: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8: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7: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은 조그마.
0: 아, 줘. 빨리 줘.
6: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0: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너 사랑!
1: 제발 너 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아무 꼬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3: 우와!
2: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3: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4: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3: 가짜?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5: 이제 아무 꼬성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4: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6: 가짜여처럼 야구지롱 가짜여처럼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7: 박사, 아무 보석을 이 건에 당장 띄워.
8: 예.
3: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0: 맞지, 맞지?
7: 그랬지. 박사, 난 빠져.
0: 잠깐만.
3: 왜 이렇게
0: 강제로
3: 하냐?
7: 빨리 띄우는데.
0: 잠깐만요.
7: 야구 조사감으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2: 물리치고 뭘 정복해.

0: 얘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자.

0: 수진의 집에서 자기로 한 날 팔팔한 수지가 밖에서 진흙탕 놀이를 하네요.
1: 이제 수지, 이 진흙탕 어때? 크기도 크고 진흙도 많아.
2: 이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3: 수지, 페파, 저녁 먹을 시간이다.
1: 저녁이다. 가요, 엄마. 불쌍한 진흙탕, 수지가 널 몰라줘서 속상하지. 와.
3: 페파, 저녁 다 식는다. 얼른 와.
1: 가요.
0: 이런, 팔팔가 진흙이 묻은 장마를 그대로 신고 들어갔네요.
1: 맛있겠다.
4: 팔팔,

0: 사실 영국 대표였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1: 엄마, 이제 우리 놀러 가도 돼요?
0: 딱 20분만 놀아. 그 다음엔 바로 잠옷 입자.
1: 우리 잠옷놀이 할까?
0: 잠옷놀이? 그러니까, 아, 내 말은 진짜 좋지.
1: 만세!
0: 어? 거기서! 좋아. 바닥이 왜 이런 거니, 얘들아?
1: 이거 머지바디 한 거예요.
0: 오, 그런 거였어?
1: 네. 새로 사귄 제 친구예요. 지금 바로 저기 있어요.
2: 에?
1: 인사하세요. 얘가 머디밥이에요.
2: 페파,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3: 아, 안녕 머디밥. 네가 또 말썽을 피웠나 보구나.
0: 네. 밥, 전에도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
1: 맞아. 이 집을 들어올 땐 꼭 문 앞에서 신발 벗어야 돼, 밥.
0: 그리고 또?
1: 그리고 막 어질러서 미안하대요.
0: 좋아. 그럼 이 일에 대해서 혹시 누구 또 하고 싶은 말이 남은 친구?
1: 없어요. 다 말했을걸요?
0: 그래, 알았다. 너희는 이만 자러 가렴. 머디밤, 넌 여기 남고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
1: 여긴 아무도 없잖아, 진짜.
4: 수지랑 팔파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파가 좀 걱정이 되나 봐요.
1: 있지, 수지. 머디밥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아무 일 없겠지, 아마?
3: 그러니까 이번 일은 머디밥만 혼나면 다 끝나는 거지?
1: 밥만 혼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3: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 녀석이 그런 장난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1: 아까는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3: 얘야, 어떤 일은 그냥 생기는 법이란다. 하지만 우리 예술가는 실수를 감추지 않고 그것도 일부러 받아들여야 하는 거란다. 안녕, 우리 작은 양들.
1: 네?
0: 내가 왜 하필 이런 카펫을 골라서.
1: 잠깐만요. 저 머디밥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0: 알았어.
1: 머디밥아, 너한테 다 덮어씌워서 미안해. 제가 한 거예요.
0: 알고 있어, 페파. 아줌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니까 좋은데? 있지, 아줌마는 어렸을 때 친구 엄마 열쇠를 변기에 빠뜨리고 물 내린 거 있지. 그래서 실수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아.
3: 머디밥, 넌 이제 나가도 되겠다. 옳지, 잘 가렴, 아가. 잘 가, 밥.
1: 장화 꼭 신고 가.
4: 팔파는 머디밥이 좋았어요. 머디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피아노 레슨.
4: 팔파는 오늘 엄마랑 이비랑 함께 처음 피아노를 배우러 가요.
1: 얼른 와요, 엄마.
0: 안녕, 페파.
1: 안녕하세요, 코뿔소 아줌마. 피아노 치러 왔는데 들어가도 돼요?
0: 물론이지.
1: 야호!
0: 첫날이라 그런지 페파가 엄청 신났네요.
3: 네, 그럴만도 하죠.
1: 안녕, 로한.
5: 안녕, 페파.
1: 오늘 피아노 레슨 받으러 왔어.
5: 난 이거 안 돼.
0: 우리도 옆에서 봐도 되죠? 사진도 몇 장 찍고요. 좋을 대로 하세요. 좋아, 페파. 지금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작해.
3: 죄송해요. 죄송.
0: 잘 봐. 간단한 곡으로 해보자. 바로 따라 칠 수 있게 말이야.
3: 어머나, 입이 잠겼네.
1: 이리도 피아노 소리 좋대요.
0: 이제 페파 네가 쳐봐.
1: 알았어요.
3: 아우 이런. 뚝.
1: 미안해 이비.
3: 이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요.
0: 걱정 마세요.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1: 아니요, 됐어요.
0: 왜? 무슨 문제 있니, 페파?
1: 저는요, 피아노는 못 칠 것 같아요.
0: 아니야, 괜찮아. 연습하면 다

0: 돼. 걱정하지 마. 잠깐 비켜볼래? 아줌마도 네 나이 때는 이 정도밖에 못 쳤어.
1: 베파, 근데 지금 피아노 레슨 받는 중 아니야?
2: 맞아, 근데 완전 엉망진창이야.
1: 나도 그 기분 알아.
0: 그런데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치게 되더라. 베파?
2: 죄송해요, 코뿔소 아줌마.
0: 괜찮아, 이리 와서 다시 해보자.
2: 네, 아줌마.
1: 베파, 힘내.
0: 그래도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싶니, 베파?
2: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비를 울렸잖아요.
0: 아, 그것 때문에? 맞아. 음악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심지어 춤추게도 하지. 봐!
2: 마법 같다.
0: 오, 그럼 엄청 좋다는 거네.
3: 춤추자 춤 바지 꽂혀.
0: 잘했어. 음악만큼 좋은 건 없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단다. 음악이 주는 기쁨은 세상과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커지지.
2: 저도 이 기쁨을 이비한테 줄 수 있을까요?
0: 연습을 아주 많이 하면 가능하지.
2: 알았어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0: 어우, 페파 드디어 쳤네.
1: 진짜 대단해.
0: 그래, 연습은 잘했어?
2: 진짜 힘들었어요.
0: 페파가 얼마나 잘해줬다고요.
2: 이비한테 피아노 쳐줘도 돼요, 엄마?
0: 이비도 언니가 쳐주면 좋아할걸?
2: 알았어.
0: 잘했어, 페파.
2: 마음에 들었어, 이비?
4: 이비는 페파가 피아노를 쳐주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피아노를 쳐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최고의 배달왕. 다음 목적지로 즐거운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수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0: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지.
1: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0: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1: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어?
6: 어?
1: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7: 알았어.
1: 잠깐,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0: 이게 뭐야?
1: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0: 우와.
1: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0: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0: 어서 타, 호기.
1: 야호! 고마워, 맥스.
0: 꽉 잡아. 중국 청두로 출발!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8: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0: 어?
8: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9: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0: 어?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0: 확인해보자.
1: 알았어.
2: 어떡하면 좋지?
1: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2: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0: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1: 알았어.
0: 준비됐죠? 보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1: 정말 잘했어, 호기.
3: 슈퍼윙스!
1: 어?
3: 얘들아, 나 좀 도와줘.
0: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3: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0: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3: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후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0: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3: 탈 빵라! 정말 고마워.
1: 잠깐 멈춰.
4: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1: 하,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0: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1: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0: 배달왕을 가리자고?
1: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0: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1: 당연하지.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3: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5: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0: 그래, 좋아, 골든보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1: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6: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0: 만두 배달 왔습니다.
7: 우와, 고마워.
0: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왕이라니까.
3: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1: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3: 우와.
1: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0: 마지막이다.
1: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0: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1: 난 구경이나 해.
0: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했어!
1: 여기 주문한 만두야.
7: 고마워.
1: 만두 배달 임무 완료!
4: 말도 안 돼!
0: 호기!
4: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3: 호기, 넌 괜찮아?
1: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3: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이입니다.
1: 봤지, 허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3: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1: 진심이야? 오!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3: 그건 모르지.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1: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3: 잘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0: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최고의 배달왕.
6: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두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오늘 대결에서는 죽순으로 만든 이 만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될 거예요. 판다들이 좋아하겠죠? 예. 만두 도시락 각 100개씩이에요. 더 빨리 배달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0: 당연하지.
1: 난 늘 준비 완료야.
6: 준비 출발!
4: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하네.
1: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4: 어?
6: 앞서고 있어.
4: 안 돼. 좀 더 서둘러야 해. 안 돼. 도시락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여기 받아.
6: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1: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5: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4: 어? 업그레이드라고?
5: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고기 받아!
1: 와!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골든 주먹!
1: 안녕! 이거 받아!
2: 두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기!
1: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0: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
1: 1대1 동점이 됐네.
2: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0: 난 절대 안 져.
2: 출발.
0: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3: 스피드는 날 못 따라오지.
0: 제법인데.
3: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0: 그냥 둘 순 없지. 가라, 다크 걸든 주막.
3: 안돼.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그래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걸든 주먹 맥시멈 파워. 승리는 내 거야.
2: 포기하지 마, 호기.
3: 난 절대 지지 않아.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구.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군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윙스 호기입니다.
0: 말도 안 돼. 내가 졌다고?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4: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3: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5: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에치,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2: 어?
3: 탈빵, 너!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2: 다 같이 해낸 거야. 이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6: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3: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2: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0: 안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 인스볼 준비 완료.
1: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우와. 엔진이 다시 작동해.
2: 와, 이거 다행이다.
0: 맞아.
1: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0: 잘 됐다. 어? 어? 무슨 일이지?
3: 후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0: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오준. 다음에 또 보자.
1: 안녕, 호기. 다음에 만나.
0: 넥스, 최고속도로 가자.
4: 나만 믿어.
1: 잘 가.
4: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3: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후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4: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벽과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놀라운 게 아니라니까. 랜디온들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관광지에 출몰한다고. 좋았어. 오늘도 힘내서 찾아보자. 하긴 이런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체내내의 환실 공격이야. 모두 환상 속 세계에 빠져버린 거라고. 하지만 어째서 다들 저렇게 행복한 환상에 빠져있는 거지? 체내내는 원래 영원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혼수를 거는 랜디 오닐 텐데. 분명 무언가 변수가 일어난 게 틀림없어. 확인해봐야겠어. 소메가, 가족들이 갇힌 환실 세계는 이 VR 모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 좀 불편하지? 그래도 참아. 이번 게임은 피하기 게임이야. 공격 패턴을 잘 보고 피하면 돼. 쉽지? 누나가 조종당하고 있어. 소맥이 너를 행복한 환상을 보지라는 치명타로 인식한 거야. 가족이니까 분명 패턴이 보일 거야.

0: 누나가 그렇게 싫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아빠야. 빨아들이는 공격을 조심해. 왔다. 이런, 엄마의 공격은 피할 길이 없어. 엎드려. 친애는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1: 난 말이야, 게임 전어머가 항상 궁금했었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말이야. 그래서 변신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행복한 감정이 뭔지 알게 됐어. 소맥이 네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모두를 행복한 세계로 초대해준 것뿐이야. 그런데 내 게임 상대가 소맥이 너였다니. 운명이 참 얄궂네.
0: 너도 행복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열쇠가 가족들이 환수를 이겨냈어. 이런 환상 속에서의 행복은 무의미하다는 걸 소맥이 너를 보고 깨달은 거야.
1: 모처럼의 환수가 풀려버렸잖아.
0: 하지만 저 많은 분신들 중에서 진짜를 찾지 못하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어.
1: 꾸며낸 행복은 오래갈 수 없는 거였구나.
0: 소맥아, 캡처하자!
1: 그래도 너와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안녕.
0: 그렇구나. 랜디온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게임 속 존재인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걸 느껴보기 위해서였어. 비록 뒤틀리긴 했지만 저마다의 방식이 이런 이상현상으로 발현되는 거야.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EBS 뉴스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선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책임교원보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0: 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하는 현실,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승학 의원과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께서 그동안 워낙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해오셨는데, 또 이번에 설초 3주기 맞아서 국가책임교원보호법 바로 오늘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1: 일단 지난 7월 18일이 서희초 교사 순직 3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희초 이후에도 여러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 생활지도를 둘러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또 악성민원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을 여전히 교사 개인이나 개별 학교의 임기 응변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계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해 4천 건 이상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만 해도 5만 7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년 사이에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한 교실과 학교 전체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 책임의 결과가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이라면 어느 교사가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우리 교실과 또 교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교사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함께 대응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지원단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률 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 상담 수준의 지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사 혼자 정당한 교육 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도별 설치된 교원 보호 사업

0: 산업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직접 지휘하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 타워를 두는 내용입니다.
1: 네, 핵심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교사 혼자 싸우도록 외롭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
0: 예,
1: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최근에 시도교육청들도 앞다퉈서 교권보호국 설치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0: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권보호, 뭐 교원지역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 또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법률 상담, 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여부, 소송비 지원 등 교원 보호 사업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들이 논의하고 있는 교권보호국이 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구라면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활동보호 제도 전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중앙센터가 시도별 교원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중대한 사안에는 현장 대응까지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또 국가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0: 네.
1: 하나가요. 이 아동학대, 특히
0: 예.
1: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법적으로 어디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한 문장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제가 1호 법으로 서희초 특별법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었는데요. 현재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도 복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가책임교원보호법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런데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도 지금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0: 예.
1: 아무래도 이 아동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0: 일단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구축해온 아동보호 체계에 혹시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아동인권 전문가와 단체들, 또 사법기관의 우려도 있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실제 피해 아동의 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보호를 약화하거나 교사에게 예외를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학대의 개념과 판단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번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교육 현장 안정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야지 우려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입법 과제로 이 법안을 제안하기도
0: 네네.
1: 하셨는데요. 당 차원에서 추진이 잘될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0: 예, 말씀 주신 대로 당 지도부에 이번 법안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교권보호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정식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또 교육부나 정부도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열망을 동력 삼아서 꾸준히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 네, 소신 있게 네.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논의가 네. 속도를 내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네.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는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사설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의 가치가 중요해지겠죠. 오늘 입시의 정석에서는 입시 결과부터 전형 정보, 현직 교사의 1:1 상담까지 모두 제공하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의 활용법을 짚어봅니다.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수험생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사이트인데요. 이 어디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곳입니까?
1: 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대학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그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히 어디가 누리집 상단에 있는 대학 정보, 학과 정보, 그리고 전형 정보는 수험생이라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정보에서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 설치학과, 전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들은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대학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관심 대학을 추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정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특정 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데요. 학과 정보 역시 조건을 적용해서 관심 학과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정보에서는 전형 유형, 전형 요소, 그리고 수능 최저 유무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학과 정보와 전형 정보를 통해 관심 학과와 희망 전공에 적합한 대학들을 살핀 후에 대학 정보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0: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입시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성적이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흔히 50% 컷, 70% 컷 많이 얘기하던데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네. 어디가 누리집 첫 화면 상단에 대학 정보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하면 새 창이 뜨는데요. 이때 왼편에 평가 기준 및 입시 결과로 들어가면 각 대학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입시 결과만이 아니라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나 전형 변화를 살펴서 실제 지원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커트라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정 학과에 최종 등록한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성적이 50% 컷, 70등에 해당하는 성적이 70% 컷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컷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안정 수준, 70% 컷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적정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적거나 경쟁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입시 결과의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 3년 정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실제 지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네, 하지만 또 이 입시 결과가 어디까지나 과거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현재 매 성적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있을까요?
1: 네, 대입정보 포털 첫 화면 역시 상단에 학생부 입력과 대학 성적 분석을 함께 쓰시면 됩니다. 먼저 학생부 입력에 들어가서 교과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각 학기별로 모든 과목 성적을 입력해야 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대학의 성적을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성적 입력을 마치면 학년별 성적 추이와 나에게 유리한 교과 종합, 조합, 그리고 유리한 수능 성적 조합을 정리해 주는데요. 같은 성적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나 전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성적 분석에서는 관심 대학과 학과를 지정해서 각 대학의 환산식을 적용한 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와 전년도 내 기준 점수 그리고 올해 기준 내 점수가 함께 제시되기에 입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성적 분석에서는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 전형까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항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이 사교육기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뒤부터 수험생들의 걱정이 또 큽니다. 네. 뭐 취지는 좋기는 한데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창구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일 텐데 네. 어디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서 7월 29일부터 학생부를 취득해서 영업 목적으로 거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일부 업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적 영역에서 그 대체 수단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보시면 종합전형 상담 메뉴가 올해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0: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점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시 지원 전에 보완할 점을 고민하는 수험생부터 진로 진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고1, 2 학생들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 수험생들이 찾아보다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이 현직 선생님들과 1대1 상담을 할수 있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0: 네. 대입 상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대입 상담 교사단이, 죄송합니다. 상담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10만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므로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교와 계열,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 성적과 같은 수험생의 정보를 입력하고 궁금한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급할 때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구체적인 성적 자료와 이에 맞는 정확한 질문이 없으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 역시 구체적인 질문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하셔야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상담도 제대로 준비할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무료로 또 좋은 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보물창고인데, 이 어디가를 200% 활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입정보 자료 메뉴입니다. 대교협이 발간한 자료집을 모아둔 자료실인데요. 수시 정시 주요 사항부터 농어촌 학생 전형, 다문화 학생 전형 같은 특별 전형이나 예체능 계열의 실기 및 비실기 전형처럼 다양한 전형을 정리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각 대학이나 전형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자신이 관심 있는 전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 정보 메뉴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정보에서는 입시 결과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발행하는 요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논술 전형과 같은 대학별 고사 자료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좋은 도구도 잘못 쓰면은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0: 네. 역시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간 단순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A 대학의 70% 컷과 B 대학의 70% 컷이 같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환산식이 다르기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어디가의 입시 결과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실립니다. 공개 방식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도 함께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는 내 위치를 가늠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지원할 전형을 직접 확인하시고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입시 준비하다가 막막해지면 또 떠도는 소문이나 불안 마케팅에 휩쓸리기도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0: 네.
1: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21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5: 제주에서의 하루는 감탄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토록 눈 시리게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걱정할 건 뭐고 괴로울 일은 또 무엇일까요?
6: 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오셨으니까 바닷속 생물도 좀 봐야죠, 우리가.
7: 와,
6: 아까도 하셔도 될
7: 잠시만.
6: 만큼.
7: 네. 오.
5: 이 좋은 곳에 특별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발길 닿는 곳 전부가 배움터. 결국 제주에 눌러 살게 된 청년까지.
8: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5: 매력 넘치는 일상, 그리고 특별한 삶을 설계하게 된 사람들. 여기선 다 가능합니다. 왜냐? 제주니까요. 제주 서부의 중심지로 흔히 모슬포라 불리는 대정읍.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0: 푸른 물감이라도 푼 듯 맑은 대정 앞바다는 해양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의 주요 서식지기도 한데요. 바람 많은 제주에서도 바람이 가장 거세고 자주 부는 곳.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1: 이 현마암이라 가지고 넘어지면 되게 위험해. 네. 예. 미끌미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는데 조심하시고. 예. 우리 이 친구들은 우리 경희대에서 오신 학생들인데 이제 여름 때 매연 저희들 조합에 오셔가지고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역사 투어 내지는 또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시라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일종의 현장 학습인 런케이션. 제주에 한 달 동안 머물며 마을 협동조합을 도와 지역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2: 여기 대정에서 나는 특산물로, 전 조리과라서 네. 도움을 드리고자 음료나 디저트 이런 것들 만들러 왔습니다.
3: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바닷물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마셔도 될 만큼.
4: 와, 진짜 예쁘다. 바닷소리.
5: 에메랄드 색인데, 바다가?
6: 아쪽에가 가파도 보이시는데요. 왼쪽에.
4: 아, 왼쪽이 가파도. 네.
0: 대정읍에 속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부속 섬 중 네 번째로 큰 섬인 가파도입니다. 매년 4월경엔 청보리와 유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키가 1m를 훌쩍 넘는 가파도 보리가 연출하는 초록빛 파도가 압권.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대정읍에 속한 또 하나의 섬.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2000년에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날이 맑으면 마라도에선 대정읍이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죠.
1: 그 제주도는 보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고둥이에요, 고둥.
4: 고둥. 저기 움직이는 거 있는데?
1: 네. 오, 그거는 저기, 저기. 네, 거기도 움직이고 오. 이것도 요 안에는 개가 있어요, 개가. 작은 개가. 네. 종류도 많죠, 이쪽도.
4: 네. 오, 귀여워. 네. 귀여워.
7: 아, 진짜 신기하다는데. 엄청 커.
4: 우와. 우와, 이거 칼국수 다섯 개. 만들어줘?
1: 제주도 자체가 깨끗할 뿐더러 섬이니까, 예, 네, 대정은 또 최남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가면 낚시도 잘 되고, 뭐, 방어 축제, 자리돔 축제, 이게 다 하는 이유가, 이쪽에 여행량이 한치라든지 이런 게 1년 내내 나니까, 예. 네. 그래서 대정은 상당히 수산물이 깨끗도 하고, 그 양이나 종류로도 다양하게 나요.
8: 안녕.
9: 엄마, 아빠 내려와.
8: 오지 마.
10: 이사장님.
1: 아우, 너무 작게 나오는데?
10: 잘생기셨습니다. 네, 완전 멋지게 잘 나오고
1: 너무 작게 나오는데? 겐당이니까 잘 찍어주네.
10: 저희 겐당이잖아요.
9: 겐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11: 뭐, 겐당?
10: 네.
11: 뭘 개, 돌을 개, 개다.
1: 실은 뭐 촌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겐당이라 그러면 사촌 말고 더 이제 먼 친척들.
0: 한 달 남짓 제주에서 보낸 학생들. 런케이션 마지막 날 있을 바자회 준비를 위해 지역 탐방을 나섰습니다.
1: 여기 마늘 주화라 그래가지고 씨에 위에 방울방울 달려있는 게 저걸로 해서 마늘을 종자를 계량하고 1, 2년 후에 키운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정파 바로 심는 거죠. 씨 되게 귀엽죠?
10: 네, 너무 귀여워.
1: 마늘 안 갔죠? 우리
10: 아, 귀여워.
1: 대정은 이제 마늘이 주산지라서 네. 예, 그 차지는 대정 지역의 차지는 경제적인 비중도 대단해요.
10: 아, 갈라서
1: 제주 대정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10: 와, 진짜 크다.
12: 너무 크다.

0: 절대 새우를 안 먹기.
1: 아, 예. 한번 새우 드셔보세요. 조금만.
0: 예. 새우를 먹지 말라 버리면 저한테 먹으라 버리면 거칠하고.
2: 다섯 명 가위바위보.
0: 아, 좋습니다. 자,
2: 네,
0: 자,
2: 네,
0: 자, 안 내면 둘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3: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0: 일부러 잡구나. 아, 먹어보려고.
4: 조리팀이니까.
0: 아, 조리팀이니까 역시.
3: 네, 맞아요. 그렇지. 조리팀이니까.
4: 아, 그렇게 많이?
3: 우리 아니 조금. 아, 너무 많이.
0: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나왔어.
4: 많이 매워? 많이 매워?
0: 약간만.
4: 약간. 와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야 진짜. 처음에는 안 매워서 이게 왜 매워 이랬는데
0: 젊은 친구도 이렇게 너무 향이 세니까 너무 덜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소비가 조금 덜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힘들 수 있죠. 네.
4: 들어보니까 여기가 토마토도 좀 유명하다고 네. 들어서 저는 토마토랑 이 대정 마늘이랑 올리브유 해서 콩피라고 만들어가지고 빵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5: 오, 멋있다.
0: 냄새는 확실히 잡고 영양가는 네. 챙기고.
4: 아, 네. 너무 좋다. 네.
6: 과연 이 마늘이 어떻게 변신할까요? 제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 개발에 나선 학생들.
7: 주민들이 대다수 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카페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나 이제 좀 색다른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이제 좀 다른 연령층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6: 각기 다른 전공을 살려 창작물을 만들어 냅니다.
5: 진짜 제대로 성공했는데요.
4: 예쁘다. 예. 크림도 잘 나왔다.
7: 요즘 이렇게 원래 캐릭터들이 좀 단순하게 나오고.
5: 요즘에 좀 약간 단순하고 되게 귀엽게 생긴? 단순한데 귀여운 캐릭터들이 유행이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8: 모래로 저희가 형상화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쓰고 있는.
6: 지난 한 학기 동안 세 군데 지역을 돌며 런케이션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하면 학점도 이수할 수 있고 여행은 덤이라 평생 하기 힘든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산물을 활용해 디저트를 만들기로 한 조리학과 학생.
9: 마늘이랑 방울토마토와 바질을 좀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 콩피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6: 대정 마늘 판매가 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봅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 오늘 개발한 메뉴는 화자회를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게 포인트죠.
10: 당연히 여기 지역이 돌고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고래를 포인트로 줘서 그 돌고래가 보이는 카페 그리고 수애기가 보이는 카페로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밀어봤습니다.
9: 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뵙고 뭔가 사담을 좀 나누면서 좀 정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도 알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 이 모든 활동이 일종의 수업. 학생들 화자회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드디어 화자회 당일.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3355 모여드는 사람들. 어느새 카페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11: 갑니다. 맛있겠다.

0: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1: 과연 학생들이 준비한 메뉴가 손님들 입에 맞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2: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마늘이랑 토마토가 잘 어울리죠. 되게 절묘하게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0: 딱 한 입 먹었을 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 다음에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바당 돌고래 에이드랑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맛있다.
1: 이만하면 대성공. 음료도 입에 딱 맞는 눈치네요. 아무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맛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
3: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품도 있어요? 뭐를 먹을까요? 어느 거 먹을까요? 사두!
4: 아니,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아,
1: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배우며 보낸 시간 동안 주민들과도 부쩍 가까워졌나 봅니다.
3: 우리 아들도 병역에 가나
5: 봐요. 아, 1등이요?
3: 어, 2학년 끝나고 이제 군인 이제 한 달 남았어.
5: 어머,
0: 이곳은 그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들이 되게 많고 마셔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랑 메뉴랑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야말로 세상을 배운 시간. 책상 앞에선 알 수 없던 수많은 것들을 깊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 요즘 제주 관광은 말 그대로 일석이조가 대세입니다. 그런 이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 이곳은 공유 사무실과 숙소를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죠.
6: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으로 노트북을 펼쳐서 일할 때는 회사원이지만 노트북을 닫는 순간 바로 여행자가 되는 워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마디로 이 좋은 제주에 와서 놀멍 쉬멍 일도 하며 지내는 것.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풍경 좋은 곳에서 일과 쉼을 함께 누리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6: 마을 호텔을 이용만 하시면요, 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한 센터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세운 곳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워케이션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네요.
7: 워케이션은 사실 휴가지로 와서 일과 그 여행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주에 이틀은 서울에 사무실로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 3일은 제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8: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유 오피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위치와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도 카페도 있고.
1: 업무 끝, 휴식 시작. 여행지까지는 딱 열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9: 네, 당근 주스 하나 주십시오. 네. 그 공유 오피스가 공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피나 당근 주스나 뭐 맛있는 이런 빵이나 이런 거 뭐 사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이 숙소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도 수익을 올리니 마을 입장에서도 일석이조. 워케이션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랑방 노릇도 톡톡히 한답니다.
10: 저 소문 들어서 저 성내에서 왔어요. 성내. 저 제주시에서. 제주도 말로 성내가 제주시예요. 여기가 완전 좋다고 해서 바다도 보이고 분위기도 좋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은 그 밑에 그 독서? 응, 그것도 할 수 있다 해서 일부러 왔거든요.
1: 인근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리니까 이 지역 새로운 명소가 된 셈이죠.
11: 손님들하고 또 소통의 장소도 되고 이런 공간 오면은 집에

0: 좁은 집안에 있다가 이런 데 오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확 트이고.
1: 인공지능 툴로 업무 효율은 뭐 거의 두 배, 세 배? 많게는 열 배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여유롭게 내 시간을 즐기면서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 캬, 제주도에 사무실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부러워 부러요. 하하. 여름이 깊어지면 제주의 밤은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자연에 반해 제주의 매력에 푹 빠지면 낯선 곳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기도 하죠.

0: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농촌 마을. 여기 연일 손님들이 몰려드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하, 평일인데도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북적이는 곳.
1: 제가 제주도 토박이기도 하지만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의 분들을 모시고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2: 신선한 해산물들이랑 생면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0: 가게를 연 사람은 서울살이를 접고 4년 전 제주에 정착한 조아름 씨. 그녀에게 제주는 이상향이었다는데요.
3: 원래는 제가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 가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가 그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왔었고 그냥 이런 자연에 묻어나는 약간 시골에서 장사해보고 싶다를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0: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 후 가게를 열게 됐고 그렇게 제주도민이 되며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3: 남편 왔어? 그거 뭐야?
4: 감자인데 되게 좋더라고. 그런죠.
3: 아, 이걸로 육개 만들면 되겠다.
5: 사실 이런 거는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와도 이제 정확하게 허락을 해야지 쓸 수 있는 재료들.
3: 네. 계란 1리터예요?
4: 네, 1리터 보고요.
3: 소금은요?
4: 소금은 60, 40만.
3: 소금 넣었어요? 여기 안에
5: 네,
3: 있어요?
5: 안에 있어요.
0: 주변 상권이 없는 곳에서 오로지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결심했던 부부. 면을 개발하며 밤을 샌 날도 부지기수였다고요.
3: 저희가 오픈을 한 달만 준비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면만 이제 반죽해보고 뽑아보고 먹어보고 저희 메뉴 특성에 살려서 이 면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넓적한 면도 사용을 했다가 짧은 숏 파스타도 사용을 했다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면도 시도를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한 게 지금의 이제 링기니 면이 된 것 같아요.
0: 제주의 특색을 살린 이 식당 메뉴 중 돌 문어가 들어간 파스타가 단연 인기 메뉴.
3: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메뉴의 특색을 살리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돌 문어 파스타 6분.
0: 하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름 씨의 음식들. 무엇보다 신선한 제주의 식재료가 듬뿍 올라간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젠 아름 씨 부부를 멘토 삼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정도랍니다.
3: 우리가 밀가루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밀가루 최대한 털고 검지와 엄지로 잡아. 검지와 엄지로 잡고 아래 두 손가락으로 받친다. 그리고 눌러서 물결 모양. 위쪽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6: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게 돼가지고.
3: 제 후배여가지고 교수님 추천으로 과대여가지고 적극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제주도로.
6: 생각 없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성격에 좀 잘 맞아가지고 오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7: 제가 호주에서 좀 살았었는데 호주의 느낌이 좀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주에 오니까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0: 제주를 두 번째 고향 삼기로 한 아름 씨 부부. 내가 사랑하는 고장의 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입니다.
3: 제주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오이를 좀 넉넉하게 고르고 감자 전 굽듯이 노릇하게 굽고 있습니다.
0: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감자를 이용해 새로 개발한 메뉴. 제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연구를 한다고요. 고소하고 녹진한 맛에 바삭함이 더해진 특별한 뇨끼 완성. 그럼요, 그럼요. 딱 보는 순간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8: 와,
0: 세상에 이 없이도 쉽겠네요 그냥.
8: 즐긴 게 전혀 없다. 와.
0: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니 음식 맛있는 건 당연지사죠.
2: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해산물을 하고 파스타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맛이 잘 조합이.
9: 생면으로 제작을 해서 그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그 매력이 너무 커서 여기를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3: 제주도가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너무 좋고 저희도 일 끝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일과 이런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때로 더 넓은 배움터가 되기도 하고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는 참 멋진 섬 제주. 제주의 무한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 웃어 웃어 웃어.
3: 너무 어색스럽잖아.
10: 50번,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과학계의 속설에 따르면 실험은 성공의 아버지죠. 요리도 주방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식재료는 조리라는 실험적 과정을 거쳐 한층 더 맛있는 요리로 변신하죠. 이번 시간에는 주방의 모험가들을 만나볼 텐데요.
4: 전 아이스크림을 연구해요.
5: 전 메시드 포테이토 박사입니다.
3: 이들은 과학이 은밀한 조력자라 말합니다.
5: 가나요?
3: 집에서도 할 수 있죠.
6: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훨씬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3: 에피타이저는 물론이고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와 디저트를 망라한 요리의 고수들이 알려주는 비법에 더해.
7: 알겠네.
3: 주방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의 법칙까지.
7: 분자의 향연이죠.
3: 미생물의 마법.
8: 효모가 신나서 우이.
3: 매운맛의 기습. 이거 엄청 매워요. 달콤한 얼음의 위로.
8: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업이죠.
3: 지금부터 요리하는 과학을 만나봅니다. 바네사 킴벨은 전원 속에서 평생 꿈꿔온 사랑을 가꾸는 중이죠.
8: 제가 완전히 푹 빠져버린 대상은 바로 빵이에요. 어릴 때 프랑스 남서부에 살았었는데 새벽 2시면 몰래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동네 빵집으로 달려가 빵 만드는 일을 돕곤 했어요. 아,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 수십 년간 바네사가 특별히 공을 들인 건 바로 사워도우.
8: 반죽을 할 때마다 손에 온 마음을 실어서 치대야 하죠. 연인처럼 다뤄주세요.
3: 열정이 넘친 나머지 영양학 박사 과정까지 밟는 중인데요. 제빵 비법을 가르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전통빵인 사워도우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사워도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는 팬데믹이 한몫했죠. 의도치 않게 집안에 격리되어 갇혀있는 동안 식탁의 기본 요소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3: 식탁의 기본인지는 몰라도 이 빵은 흔하디흔한 공장 제품과는 다릅니다. 사워도우의 시큼하고도 구수한 맛을 책임지는 건 유서 깊은 자연요리법, 발효죠.
8: 빵의 발효를 책임지는 착한 박테리아는 우리 손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빵의 재료인 곡물 속에도 있습니다.
3: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젖산 박테리아나 야생 효모 등의 미생물이 원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먹을거리로 바꿔놓는데요.
8: 재료는 별거 없어요. 밀가루, 소금, 물, 미생물, 시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죠.
7: 우리는 그저 정성껏 준비한 재료를 미생물에게 맡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상하는 거고 잘 되면 발효가 되겠죠.
3: 해롤드 맥기는 식품과 조리에 대하여의 저자입니다.

0: 이 책은 전문 셰프는 물론 주부들에게도 과학에 기반한 요리의 고전으로 불리죠.
1: 발효는 정말이지 놀라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밀가루와 물 따위의 재료를 섞어서 그냥 며칠 놔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법이고 연금술이죠.
0: 첫 시작부터가 마법인데요.
2: 사워도우를 만들려면 발효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야생효모나 젖산 박테리아를 어디서 구할까요? 먼저 깨끗이 소독한 병을 준비합니다. 병을 소독하지 않으면 해로운 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 병이 준비됐으면 유기농 밀가루를 조금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요. 그저 이거면 됩니다.
0: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발효종엔 정성이 기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발효종을 애지중지 키우며 이름까지 붙여주기도 하죠.
2: 발효종을 최적의 상태로 돌보지 않으면 빵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0: 그 이유는 사워크라우트든 사워도우든 발효된 먹을거리는 살아있어서인데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에게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2: 이제 이틀에서 사흘간은 내용물을 절반씩 털어내고 털어낸 만큼 물과 밀가루를 새로 채워줘야 해요.
0: 발효종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먼저 일부를 없애야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테리아와 효모를 활성화할 방법은 이것뿐이죠.
2: 공장에서 대량으로 배양되지 않은 효모면 다 야생효모라고 할 수 있어요.
0: 이 미세균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반죽을 부풀려줍니다. 그런데 발효종이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2: 완성된 발효종은 물에 떠요. 됐네요.
0: 만약 발효종이 물에 뜨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이는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2: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 때 어떤 가루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맛의 빵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 이건 분쇄한 곡물을 이것저것 섞은 가루인데요. 여기선 풀밭의 향기가 나요.
0: 이제 완성된 발효종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 차례. 여기부턴 미생물이 분발해줘야 합니다.
2: 이게 중요한데요. 반죽에 쓸 물은 따뜻한 물로 준비해주세요.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할 때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모든 게 곤죽이 돼버리니까 조심하세요. 시작해볼까요? 빵에 숭숭 뚫린 구멍이 야생 효모와 젖산 박테리아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죠. 둘은 일종의 동업자랍니다. 바로 여기서 야생 효모와 젖산 박테리아가 신나게 파티를 즐기며 증식 중이라니까요. 20분마다 두 배씩 부풀어 올라요.
0: 파티는 활발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박테리아는 산을 분비, 사워도우의 특유의 시큼한 맛을 불어넣고 효소를 이용해 밀가루 속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해 효모에게 먹이를 공급해줍니다.
2: 지금 반죽 속은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가위손 에드워드처럼 모든 걸 잘게 분해하고 있죠. 효모도 신났어요. 우히! 우와, 먹이다. 효모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빵에 구멍이 많아져서 폭신폭신해져요. SNS에 올리기 좋은 그림이 나오죠.
0: 이렇게 만든 빵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바네사는 20대에 심각한 병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건강한 빵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2: 당시에 수술을 받고 항생제를 맞았는데 겨우 하루 만에 빵을 못 먹게 됐어요. 그때 제빵사의 꿈을 포기했죠. 모든 걸 놔버렸어요.
0: 그리고 몇 년 뒤 그녀는 프랑스의 한 빵집을 방문하는데요.
2: 빵집 주인이 따뜻한 사

0: 한 덩이를 주더군요. 전두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절반을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크게 탈이 나겠구나 겁을 먹었는데, 그런데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먹어도 되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빵집에서 천천히 발효시킨 빵과 영국에서 공장식 효모로 빨리 발효시킨 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자, 보세요. 잠시 놓아둔 사이에 반죽에 반지르르 하게 윤기가 돌면서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1: 글루텐? 요즘 인기 없는 친구 아닌가요? 배탈을 유발하는 밀단백질로 악명 높잖아요.
0: 글루텐이 여기저기서 구박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글루텐 없이는 잘 구워낸 빵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송글송글한 구멍도 없는걸요.
1: 글루텐은 기포를 가두고 반죽을 한 덩어리로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사워도우의 경우 산이 글루텐을 분해해 좀 더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0: 이렇게 글루텐이 분해가 되면 셀리악병 환자는 아니지만 글루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비교적 쉽게 글루텐을 소화할 수 있어요.
1: 반죽을 치대주면 좀 더 쫄깃쫄깃한 빵이 나오죠.
0: 간단하다니까요. 반죽을 쭉쭉 늘려서 접어주면 돼요. 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반죽을 늘린 다음에 접어주기를 네 번 반복하세요. 이렇게요? 그냥 늘려서 접어주기만 했는데도 벌써 그럴싸한 빵반죽 모양이 나온 거 보이시죠?
1: 하지만 박테리아와 효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집에서 빵을 구울 때는 더치오븐을 쓰는 게 좋아요. 더치오븐은 압력솥과 비슷해요. 수분을 가둬서 찜통 효과를 내지요. 발효는 5분 안에서도 진행되는데 이산화탄소와 열기가 빵을 더 튼실하게 부풀려줘요.
1: 사워도우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기 있는 전체 요리 채소 샐러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소에 오일과 식초만 뿌려주면 되는 간단한 요리죠. 그런데 드레싱의 비밀은 뭘까요?
2: 먼저 준비한 그릇에 식초를 붓습니다.
1: 원리가 궁금하다면 닉 샤르마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는 분자 생물학자이자 과학요리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죠.
2: 올리브 오일과 식초는 앙숙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1: 식초의 주성분은 산과 수분, 물과 기름은 사이가 좋지 않죠.
2: 원수 같은 적군끼리 뭉치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1: 핵심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물분자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 원자는 양전하를,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데요. 서로를 마구 끌어당기죠. 하지만 오일과 같은 지방은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끼리끼리 뭉치고 물은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휘저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설득하면 섞어놓을 수는 있는데요. 오래가진 못합니다.
2: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그릇에 넣고 열심히 휘저으면 올리브 오일과 물이 미세한 방울로 쪼개지고 올리브 오일이 물방울에 둘러싸이게 돼요. 그런데 몇 분만 그냥 놔두면 물과 기름이 다시 분리되죠. 이제 드레싱을 다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엔 머스터드를 섞어 볼게요.
1: 머스터드를 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죠. 유화제로 작용, 물과 기름 사이를 중재해주기 때문인데요.
2: 홀그레인 머스터드에 들어있는 겨자씨가 큰 역할을 하죠. 겨자씨 속에는 탄수화물 성분을 지닌 점액이 들어있는데 이게 식초와 올리브 오일이 서로 잘 섞인 채로 유지될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줍니다.
1: 이 점액은 지방과도 친하고 또 물과도 친합니다. 물과 지방을 함께 묶어주기에 딱 좋죠.
2: 달걀 노른자도 괜찮고 꿀도 괜찮아요. 모두 걸쭉하고 진한 드레싱을 만들어내죠.
3: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아요. 따라서 둘을 섞어서 유화시키면 크림 같은 드레싱이 생겨납니다.
1: 올리브 오일과 식초의

0: 결합을 성공시켰으니 사워도우를 살펴볼 차례.
1: 가장 설레는 순간인데요. 빵이 잘 구워졌는지 열어볼게요. 잘 나왔네요. 먹음직스러운 사워도우가 완성됐어요.
0: 자, 갓 구운 빵엔 잘 구워낸 고기가 어울리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하는 닉왕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레스토랑의 주방을 두루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 학위도 가지고 있죠.
2: 이거죠.
0: 하지만 자기소개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2: 맛있는 거 좋아하는 통통이. 저는 어릴 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0: 레사 트란 루는 닉과 같은 스타 셰프와 팀을 이루어 라이스 대학교에서 요리 화학을 가르치고 있죠.
3: 하나 먹어도 돼?
4: 맛있어 보이지?
0: 레사는 셰프가 아닌 과학자지만 주방과 친숙합니다.
4: 저는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서 컸어요. 우리 부모님은 베트남 난민 출신이시고 온종일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집에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스스로 뭐든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저도 동생도 배가 고팠으니까요. 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죠.
2: 자, 지금부터 베트남식 갈비 화이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텍사스식 멕시코 요리는 흔하지만 베트남식 화이타는 낯선데요. 닉이 이 요리를 개발한 이유는 휴스턴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리기 위해서죠.
4: 이 요리는 마이야르 반응의 훌륭한 예시예요. 글쎄요, 마이야르 반응은 아마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경이로운 반응 중 하나일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불맛, 감칠맛 등의 풍미가 우러나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은 화씨 300도, 즉 섭씨로 150도쯤이에요. 이 소리만으로도 알겠는데요.
2: 네.
0: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가 약 100년 전 이 화학 반응을 처음으로 발견했죠. 고온에서 노릇하게 그슬린 요리가 맛있는 건 바로 이 화학 반응 때문. 예시는 무수합니다. 갓 구워낸 토스트, 잘 볶아낸 커피, 심지어 맥주까지.
4: 맛의 화학적 폭발이랄까요? 고기를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는 순간 고기 속의 단백질과 당과 열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성분이 분해되었다가 다시 서로 반응하고 또 분해되고 반응하고를 반복하면서 수백 가지의 맛과 향 그리고 색깔이 배어나오죠.
2: 가장자리가 네. 노릇해졌어요. 네.
4: 갈색으로 변했어요.
2: 그래요.
0: 와, 고기 속의 분자가 뒤섞이고 결합하고 대체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말인가요? 과연 분자의 향연이라 불릴만 합니다.
2: 분자의 향연. 분자의 향연이라니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뜨거운 열이 분자를 마구 휘저놓으면 서로 신이 나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가 점점 강하게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내부에 있던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좋은 쪽으로요.
0: 노릇하게 구워낸 갈비는 하룻밤 동안 양념에 재워놓습니다.
2: 이건 꿀이고 이건 어간장이에요.
4: 어간장은 멸치 종류를 발효시켜서 내린 맑은 액체를 말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짭짤한 감칠맛을 낼 때 어간장을 많이 써요.
2: 준비한 여러 가지 채소를 대충대충 썰어낸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요.
4: 고기를 재우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양념장을 만든 다음 고기가 양념장 속에 갖가지 향미를 흠뻑 빨아들이도록 몇 시간 동안 담가두면 되는데요. 소금과 산이 단백질을 해체하면 고기가 스펀지 같은 상태로 변해요. 이 스펀지가 여러 가지 맛을 빨아들이는 거죠. 듬뿍요.
0: 이때 고기보다 양념장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입자가 곧바로 이동하죠. 이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4: 마치 우리가 방 저쪽 끝에서도 은은한 향수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고기를 요리할 때도 우리 코가 먼저 반응해요. 잘 구워낸 화이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반응이 일어나는 건 바로 그 때문이죠.
0: 닉은 레스토랑에서 수비드라는 멋진 방법을 쓰죠. 고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진공 상태로 봉하는 건데요. 집에선 비닐에 싸는 걸로 충분합니다.
2: 이제 고기를 밤새 재워놓을게요. 양념장이 푹 배어들어야 풍미가 더 좋아질 테니까요.
4: 네.
0: 더 맛있게 만들고 싶다면 양파를 쓰면 됩니다.
4: 맛있는 냄새.
2: 갈색으로 변하면 준비가 된 거예요.
4: 네.
2: 황금빛 나는 갈색이
4: 네,
2: 좋아요.
4: 그럼요.
0: 캐러멜화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열과 더 관련이 많죠.
4: 둘 다 아주 맛있는 반응인 건 확실한데요. 캐러멜화 반응은 당분이 뜨거운 열과 약간의 수분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베이킹소다를 아주 약간만 넣어주면 볶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3분의 1 정도로요.
0: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므로 소량을 첨가해 산도를 조절하면 반응이 촉진되죠. 레사는 칠면조를 구울 때도 베이킹소다를 살짝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4: 식재료 속의 과학적 원리와 조리 과정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분자의 향연이네요.
2: 네.
4: 난리가 났는데요. 멋져요.
2: 온갖 풍미가 네, 우러나고 있어요.
0: 이제 양념에 재운 갈비가 다시 등장할 차례. 오븐에 1시간을 구웠는데 과연 잘 익었을까요?
2: 우선 속까지 익었는지 볼게요. 케이크 테스터처럼 깊이 찔러볼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급한 대로 종이 클립을 펴서 써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찔러 넣었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0: 그리고
2: 이거죠.
0: 마지막으로 구워줍니다.
2: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한 끌어내야 해요.
0: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고기가 새카맣게 탈 수도 있습니다.
2: 다 됐어요.
5: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적절한 자극을 원합니다. 제 생각엔 풍미 분자가 더 많이 느껴질수록 더 맛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4: 기가 막힌데요.
0: 잘 구운 고기도 좋지만 요즘은 육류를 줄이고 생선을 더 섭취하려는 추세죠. 훈제 연어도 좋은 선택인데요. 유용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 지난 수천 년 동안 훈제 연어를 만들어 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 부근 웨소이틴 원주민 구역. 곰 가문의 전통 환영 의식이 근사합니다. 3대째 셰프라면 더욱 반갑죠.
6: 이분은 글루구한, 즉 겨울잠을 자는 곰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리타 조지이고 우리 가문의 수장이자 스승이자 제 어머니이자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맞죠?
0: 앤드류 조지는 장작으로 요리하는 법을 전수받았죠.
6: 기름이 끓는 거 보입니까? 이건 건강에 좋은 기름이에요. 오메가3요.
0: 그는 전문 셰프로서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미국의 대통령도 접대한 바가 있습니다.
6: 32년 동안 요리를 했어요. 이젠 늙었죠.
0: 하지만 가장 귀한 비법은 여기서 배웠죠.
6: 웨소이틴 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식물도 알아야 하고요. 이건 야생 샐러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수리 속의 식물이죠. 우리말로는 코스라고 합니다. 이 꽃이 하얗게 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연어가 강을 타고 올라오는 시기죠. 연어는 우리 부족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양

0: 기법이죠. 식탁위의 문명이랄까요?
1: 문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연과학.
0: 이건 포플러인데 가볍고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1: 장작의 종류에 따라 향과 훈제 온도가 달라지는데요.
0: 준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연기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오래오래 잘 탑니다.
1: 연어 손질은 리타가 맞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온 손질법을 따르죠.
2: 생선뼈를 따라 살점을 발라내야 해요.
0: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이 땅에 관한하는 전문가예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하기도 없지만 구전되는 역설을 통해 지혜를 물려받았죠.
2: 조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답니다. 먼저 혼연실에 손질한 연어를 매달아 놓은 다음에 불을 아주 작게 피워 연기를 내서 발이나 다른 성가신 것들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해요.
1: 살점을 매달아 놓으면 더 잘 마르죠.
2: 사이사이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널어놓아야 공기가 잘 통해요. 촘촘하게 붙이면 안 되지. 그래.
0: 잘 봐라. 불이 크지 않지?
3: 아, 열기가 없어요.
1: 훈연실이 뜨겁지가 않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같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죠.
0: 알겠니?
3: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서늘해요.
1: 이를 냉훈법이라고 합니다. 불을 조절해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면서 천천히 말리는 방식이죠.
2: 만약 불을 너무 많이 떼면 연어 살점이 열기에 익어버려서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말릴 수가 없어요.
0: 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연어가 익으면 끝이니까요.
1: 완성품은 몇 달씩 보관이 가능하죠.
3: 추운 겨울엔 사냥을 할 수 없지만 훈제 연어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0: 맞아.
3: 정말 귀중한 식량이죠.
0: 그렇지. 판자벽이 엉성한 것도 공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연기가 아니라 환기로 연어를 말리는 거예요.
1: 연기는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다는 신호죠. 산소 부족으로 장작이 완전히 타지 못하는 건데요. 이 연기가 풍미를 더해줍니다. 미처 연소되지 않은 미세 입자 속 화학물질이 위로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이 훈제 특유의 맛과 향을 입혀주죠.
2: 이건 생선뼈 부분이에요. 잘 말려주면 맛있어요. 잘 말린 생선뼈를 곰기름에 찍어 먹어도 좋고 난 버터하고 먹어요.
0: 현대식 조리법에 이 방식을 적용해도 괜찮아요. 연회를 할 때요.
2: 먹어봐라.
0: 기름기 보이지?
3: 고맙습니다.
0: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80대로 안 보이는 이유가 식단 덕분입니다. 나무 열매하고 연어요. 조리 방식도 자연 친화적이라 몸에 좋아요. 건강에 최고죠. 손자가 요리사로서 합격인가요?
2: 당연하지. 우리 손자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배운 걸 평생 간직해주기 바라요. 나중에 대도시로 가더라도 여기가 집이라는 것도요. 이게 집밥이에요. 이건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고향만의 음식이죠. 우리에겐 영혼의 양식이에요.
1: 연기의 과학은 까다롭지만 으깨기는 즐겁죠.
3: 전 메시드 포테이토 박사입니다.
1: 요리 컨설턴트이자 생화학자인 알리 부자리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멋진 레스토랑도 그의 고객이죠.
3: 셰프들이 이런 요리는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걸 구체화하는 게 제 임무죠. 우리 가족은 이란과 텍사스가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페르시아식 전통 요리도 즐기고 패스트푸드도 가리지 않는 환경에서

0: 더 잘하죠.
1: 음식에 대한 사랑은 그를 요리 과학으로 이끌었습니다.
0: 글쎄요, 아마도 노란 감자를 2만 개는 삶은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4년 공부하는 동안요. 감자를 익히고 조리하는 사이에 조직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최고로 맛있는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드는 방법도요.
1: 좋아하는 식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딸기는 가벼운 식감보다는 진득한 식감을 선호하죠. 어느 쪽이든 감자를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로 만들기 위해선 화학적 변화를 유발해야 합니다. 감자를 들여다보면 구조가 자갈벽과 유사한데요. 각각의 자갈에 해당하는 감자 세포 안에는 수십 개의 전분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
0: 깜짝 장난감 상자처럼 전분이 서로 빡빡하게 얽힌 채로 꽉 눌려 있습니다.
1: 전분과 전분을 붙여주고 있는 건 바로 펙틴. 과일과 채소 속에 많은 펙틴은 자연의 접착제라 불리죠.
0: 펙틴은 회반죽 같아요.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죠.
1: 하지만 삶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 수분이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면서 견고했던 조직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열기가 더해지면 흐물흐물 부드러워지고요.
1: 조직이 느슨해짐에 따라 전분 알갱이가 빠져나가는데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며 끈적한 분자를 내보냅니다.
0: 메시드 포테이토의 핵심은 조직 붕괴죠.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냐가 우리가 만드는 메시드 포테이토의 질감을 결정합니다.
1: 전분이 많이 나올수록 크림처럼 부드러워지죠. 하지만 과하면 실패합니다.
0: 전분 알갱이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터지면서 색종이를 뿌리듯 사방에 전분을 뿌려대는 거죠. 이 현상이 적당하게 일어날 경우는 사방에 뿌려진 전분이 안 보이게 녹아들어서 크림처럼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가 나옵니다. 반대로 전분이 지나치게 많이 터진다면 끈적끈적한 식감이 돼버리죠.
1: 알리는 전분 조절을 위해 감자를 통째로 삶아냅니다. 껍질을 벗기고 자르면 전분이 더 많이 나오죠.
0: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감자에 수분이 적게 스며드는데 메시드 포테이토에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자, 완벽하게 익힌 감자로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실패할 땐 여기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1: 삶아낸 감자를 퍽퍽 으깨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딸리는 말합니다.
0: 감자를 적당히 부순 다음에 체에 받쳐서 내리면 전분 알갱이를 보존한 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진 알갱이보다 온전한 알갱이가 더 많아서 적당히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전분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감자를 으깨는 채는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운 채만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도구에 도움이 필요한데요.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를 원하신다면 주걱을 쓰세요. 주걱은 세심한 친구죠. 옳은 방향이 어디인지 슬쩍 알려줄 뿐 지나친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버터를 넣어줄게요. 전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버터와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휘저은 자국이 그대로 남은 거 보이시죠? 살짝 덜 올린 휘핑크림 같아요. 입 안에서 녹아요. 아, 성공. 맛있네요.
1: 부드러운 감자의 비밀을 알아냈으니 이번엔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좀 더 강렬한 요리로 넘어가 볼까요?
2: 작은 고추가 매운 거 아시죠?
1: 닉 샤르마에겐 경계선이란 없습니다.
2: 이건 구아바 나무예요.
1: 전통의 맛도 새로운 맛도 좋아하죠.
2: 구아바는 달콤한 열대 과일이에요. 저도 인도에서 구아바를 먹고 컸기 때문에 한 그루 심었죠. 이따금씩 뿌리로 되돌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게 곧 내 근원이니까요. 이번엔 구운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매콤한 맛으로 풍미를 끌어내 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자르는 편이 식감이 좋아요. 채소가 심심하다고들 하는데 조리하기 나름이죠. 잘 섞어주고.
1: 평범한 가지를 변신시키는 비결은 매운 양념.
2: 어렸을 땐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주 매운 건 못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드셨죠. 갔다 온 파란 고추를 그냥 씹어 드셨어요. 매끼마다 고추를 곁들이셨죠.
1: 매운 고추를 생으로 먹으면 몹시 괴롭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고 목구멍이 얼얼하고 입안에선 불이 나죠.
2: 고추에서 불타듯 매운맛이 나는 건 캡사이신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고통을 감지하는 통각과 열을 감지하는 열각을 자극하죠.
1: 고추가 매운 이유입니다.
3: 매운맛엔 촉각과 열각과 통각 세 가지가 모두 관여합니다. 세 가지를 한 차에 태우고 최고속도로 마구 밟아대는 게 바로 캡사이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몹시 매운 걸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2: 감각 수용기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로 곧바로 전달되는데 우리 뇌는 그 신호를 분석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이고, 이거 맵구나. 그리고 괴로워하죠.
1: 그런데 정말로 입안에 불이 나는 걸까요?
2: 그건 착각이에요. 캡사이신이 주는 자극이 뇌로 전달될 때 지금 먹고 있는 게 뜨겁다는 신호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입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요. 좋아요.
3: 채소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 뿌리 박힌 신세라서 꼼짝도 할 수가 없거든요. 동물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뜯어먹으려고 해도 달아나질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화학물질을 무기로 사용하죠. 매운맛을 봤거든 더 먹지 말고 그만 떨어져 나가라고요.
1: 씨앗을 퍼뜨려주는 새에겐 캡사이신이 문제가 되지 않죠. 조류는 우리 포유류에 비해 감각이 약해서 매운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2: 가지 요리엔 고추 소스죠.
1: 다행히 우리 인간에게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2: 요거트를 섞어서 만들었으니까 듬뿍 뿌려도 돼요.
1: 바로 유제품. 매운 인도 요리에 요거트가 빠지지 않는 건 맛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유에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카세인이 캡사이신을 씻어내죠.
2: 비누가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끌고 가버리는 것과 같아요.
1: 그런데 우유를 마셔도 맵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2: 매운 걸 잘 먹고 싶다면 방법이 없진 않아요. 우선 순하게 시작해보세요. 고추를 길게 자르면 씨와 주맥이 나오는데 여기에 캡사이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발라내면 덜 매워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고추의 양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몸이 매운맛에 적응하게 돼요.
1: 박하가 닿았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고 계피는 따뜻하다, 레몬은 톡 쏜다고 느끼는 걸 화학감각이라고 하는데요. 화학감각의 제왕이 바로 양파죠.
3: 그냥 폭탄이에요. 자르자마자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익으면 더없이 순해지지만 칼에 잘려서 잔뜩 화가 나고 독이 오른 생양파는 누구도 못 말려요.
1: 해롤드도 수십 년간 이 불가사의한 채소의 비밀을 벗겨내려 노력해왔는데요.
3: 그러니까 양파는 한마디로 채소계의 회색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방어하려고 적에게 맹렬하게 달려들고 또 달려들죠.

0: 상처를 입으면 막강한 화학 무기를 발산하는데 이 무기가 내뿜는 향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쏙 뽑아냅니다. 지금 황화합물을 마구 뿜어내고 있어요. 도마에서 공기 중으로 퍼지며 우리 코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막 들어와요.
1: 이 분자는 우리 눈에 내려앉자마자 녹아서 최루성 물질로 변합니다.
0: 아휴, 이거 참 고통스러운데요. 양파를 잘게 다질수록 더 많은 세포가 손상되고 세포가 더 많이 손상될수록 양파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휘발성 분자가 더 많이 방출됩니다.
1: 요리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막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0: 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굳이 막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경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양파를 손질하기 전에 차갑게 보관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양파는 실온에 놓아둔 양파에 비해서 말하자면 반응이 느리죠.

0: 전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연구하죠.
1: 양파에 호되게 혼인한 뒤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 찾아온 곳은 식품화학자 마야 워렌의 아이스크림 실험실.
0: 동료와 어메이징 레이스에 출연했었는데 그쪽은 전공이 사탕이어서 우릴 달콤한 과학자들이라 불렀어요.
1: 마야는 이후 또 다른 모험을 시작했고 지금은 신생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개발 중입니다.
0: 아이스크림은 제 삶 자체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간단한 어린이용 아이스크림 기계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포장을 뜯자마자 이것저것 마구 섞었죠. 6살짜리 곱슬머리 꼬마가 눈을 반짝이면서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겠다고 마냥 신이 났던 거예요. 물론 맛이 훌륭하진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먼 길을 돌아왔다니까요.
1: 그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에 과학을 얹어야 한다는 것.
0: 먹을 땐 얼마나 맛있을까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과학은 복잡하죠. 아이스크림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복합물이거든요.
1: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한 컵에 담아내는 미학. 아이스크림 속 물질의 삼태는 물리학의 기적이자 이해가 쉽지 않은 미스터리죠. 꽁꽁 언 음식이 어째서 부드러울까요?
0: 자, 지금부터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이스크림 기계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고 재료도 몇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1: 비결은 간단하죠. 걸쭉한 액체를 꽁꽁한 달콤한 한 입으로 만들어주는 온도의 마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0: 먼저 그릇에 가당 연유를 넣어주세요. 당분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예요. 아이스크림이 물이 어는 온도와 같은 온도에서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스크림에 당분을 넣는 건 한겨울에 도로가 얼지 않게 소금을 뿌리는 원리와 같아요.
1: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분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어는 속도를 늦춰주죠.
0: 연유는 부드러움을 담당해요. 딱딱하게 얼지 않도록 해주죠.
1: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하는데요.
0: 유지방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차갑게 해둔 휘핑크림을 두 컵 넣어줄 건데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게 해야 해요.
1: 크림을 휘저으면 지방 조각이 충돌하면서 진주목걸이와 유사한 끈 조직이 형성됩니다. 소구체라 불리는 이 지방 구슬은 기포가 날아가지 않도록 가두는 역할을 하죠.
0: 공기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재료예요.
1: 그 이유는 공기가 들어가야 아이스크림이 가볍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인데요. 공기는 또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0: 크림을 덜어내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0: 된 거예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도 퍼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많이 휘저으면 버터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살 섞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만들다 보면 마치 예술가가 된 느낌이에요. 아이스크림은 하얀 도화지죠. 좋아하는 과자를 이것저것 부숴서 넣어도 좋고 심지어 케첩을 넣어도 좋아요. 입맛대로 만드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콜릿 과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직접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에 원하는 대로 토핑을 뿌려줬고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냉동실에 넣어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스크림과 지방 속 기체는 호형의 구조를 만들어주죠. 액체는 일부만이 얼음 결정의 형태로 얼어붙습니다.
0: 이때 결정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얼음 조직이 거칠어지니까요.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부드러워야 해요. 얼음 결정과 기포와 지방 구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부드러운 식감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맛도 더 좋고요. 한입 먹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2: 순다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뭐가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승더블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0: 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7: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1: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10: 불구에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0: 대표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5: 무게비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4: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5: 그 저렴하게는 30%, 더 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4: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 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6: 더 싼 가십니다.
4: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7: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4: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든 양념.
8: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김치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4: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9: 매워 죽겠어요.
4: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10: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0: 만원 등록금 같은 게 마취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 오일이라든가 미션 오일, 우리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에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엔진.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1: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0: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2: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0: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1: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0: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 보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2: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0: 네. 어?
2: 키는?
0: 키는 다 안에 있지.
2: 아, 안에 있다고요?
0: 네.
2: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0: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1: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0: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부품들이죠. 이것도.
2: 아이고.
0: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1: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1: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0: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1: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3: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1: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0: 아,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아,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근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0: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라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듯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1: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0: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1: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 가스 밸브가 있군요.
0: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1: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4: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4: 그렇죠. 거의 문제없고요. 문짝도 문제없고 후드, 본네트 저것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희명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1: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4: 그렇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1: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4: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1: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5: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1: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4: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 주세요.
1: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6: 배터리에 배터리 걸었어.
1: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4: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2: 선명해요.
4: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1: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 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1: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7: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가스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1: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8: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1: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9: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2: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아,
9: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1: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0: 엔진 들어요.
1: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0: 네.
2: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3: 엔진 받칩니다. 딱 전문가 드시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2: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3: 볼트도 좋은 구철이에요.
2: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불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4: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탈화제다 그런 거 있으면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악수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2: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차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3: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2: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1: 폐차하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3: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2: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3: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2: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5: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 장갑 이걸 절연 장갑이에요. 절연 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2: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1: 아, 안 열리나요?
5: 이게 돼서 전기차가 시차 말이죠.
3: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고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2: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3: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있느냐 확인해보세요. 오.
1: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0: 아, 됐다.
1: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0: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 차가.
2: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반경기, 반경기가 있기 때문에 반경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3: 20% 정도 나왔어요?
0: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1: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0: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1: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0: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2: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0: 그렇죠. 이곳에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일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1: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0: 메인 케이블.
1: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0: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면 매뉴얼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0: 배터리 팩입니다.
1: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0: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 주는 구조입니다.
0: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2: 그런 정부에다가요?
0: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2: 아, 이렇게.
0: 네.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2: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0: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내 살펴볼게요. 흠집 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2: 아,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시트는?
0: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 게 그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0: 웬만하면 다 살려야 되니까.
1: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2: 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2: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4: 아, 이제 멀쩡하다. 예를 들어 다 테스트했는데.
2: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4: 엄청 싸요.
2: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네. 아,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5: 아, 목 아파요.
2: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4: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4: 전기차. 예.
2: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1: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3: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2: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1: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2: 시원합니다.
3: 좋으세요?
2: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1: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2: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6: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4: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6: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1: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4: 이걸 다 짜서 이렇게 잘라내요?
2: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1: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2: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1: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2: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1: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7: 헤드라이트 좀 사놨습니다. 아,
2: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7: 그랬는데 13년씩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네. 얼마나 저렴한데요?
7: 3분의 1도 안 되죠.
2: 2층 창고요. 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부품 9,000개 하시면.
1: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0: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2: 해외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1: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3: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1: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4: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1: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 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젓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 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3: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1: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3: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집니다.
1: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6: 제가 8톤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1: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3: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1: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6: 1시간 반 정도 재고 있습니다.
1: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7: 육수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8: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1: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 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7: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1: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7: 단맛도 좀 약간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9: 네.
7: 그래서 이런 걸 첨가하고 있어요.
9: 아, 어디예요?
7: 육수물이에요.
1: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7: 피야, 빨리 육수 건져라.
1: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0: 아, 양념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1: 메시.
2: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1: 멸치 액젓.
2: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3총사가 들어가는데요.
0: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이 또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2: 젓갈 3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0: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2: 김치 매운맛의 주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0: 보리밥.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1: 삭히는 역할?
0: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은 안 넣는데 전라도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2: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0: 육수요.
1: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0: 네네.
2: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1: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0: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러네.
0: 네, 그래서 국물 맛만 내기 하고 이까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3: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2: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0: 새우젓.
2: 네.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0: 그러면 이제 끝. 이게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1: 네.
0: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돼요.
1: 아, 국수.
0: 열무 물.
1: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0: 네, 국수.
1: 국수만 삶아갖고.
0: 국수 한 사발.
2: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0: 김치를 보쌈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0: 10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많이 이렇게 색깔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닦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2: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봅니다.
1: 자, 준비 시작!
2: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 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0: 완벽!
1: 아, 완벽이요?
0: 완벽!
2: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네?
0: 처음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2: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4: 감칠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육질이

0: 계획에서
1: 이제 절인 물을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물을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 군내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2: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1: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선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3: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1: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4: 맛있어.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1: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5: 여름에 힘 고콩고콩 섰네요.
1: 시원한 열무 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4: 개운하고 여름철에 뱀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1: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6: 덧산 가시입니다. 1톤요.
1: 이 많은 가스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7: 소금물에 담궈놓고 매일 건질 때 되면은 날씨가 더운 날에는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에 가면은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8: 그 정도예요?
7: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1: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7: 특유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1: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 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3: 선배님 좀 수고할래?
4: 괜찮아요.
1: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3: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8: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3: 예, 많이 따갑고.
1: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2: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1: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0: 맛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1: 매운 좋겠어요.
0: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2: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1: 근데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3: 일주일 정도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0: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3: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4: 아, 맵다고요?
3: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0: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5: 냄새 배기죠. 세고 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
0: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6: 꾸며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0: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7: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주의를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새벽밤을 위해.
8: 책임감. 제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9: 지금 매운물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1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3: 어떻게?
1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8: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0: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멕시코의 진짜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Vamos a México!
9: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8: 저 앞에 엄청난 돌고래가 있어요. 아, 너무 멋있네.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땅 위에 멕시코를 상징하는 선생들까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도 흔치 않은 정말 멋진 풍경이에요.
10: 보는 것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8: 우와.
11: Andas en el campo y tienes hambre. Entonces te la comes.
8: Es crudo.
11: Es crudo, medio ácido.
10: 야생의 선인장 맛을 아시나요?
11: ¿Ya viste cuánto tiene?
8: ¡Wow!
10: 알수록 놀라운 마게이의 기적. 그 매력의 끝이 궁금합니다.
12: Todo lo que hay aquí es parte de nuestra vida. Nos hace fuertes, nos hace.
10: 황량한 대지를 풍요롭게 물들인 마게이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척박한 고산의 돌산지대와 끝없는 사막이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나라 멕시코 기적의 식물 마게이의 화려한 변신을 만나러 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산루이스 포토시 주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멕시코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거대한 산맥이 줄을 반으로 가르며 사막과 정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상 속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 있다고 해 먼저 찾아왔습니다.
8: 우와, 완전 바위가 엄청 많네. 바위산이네, 바위산. 선인장도 있고 풍경이 독특하네 여기. 산루이스 포토시는 황량한 선인장 사막부터 협곡, 열대우림, 수많은 폭포와 계곡들까지 정말 다양한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멕시코에서는 그래서 천의 얼굴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0: 그만큼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하늘에 떠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기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 저기다 물어보면 되겠다. 올라! 올라! 올라, amigos! 올라! Buenas tardes! Buenas tardes! Es que estoy buscando las piedras que se flota en este pueblo.
1: Ah, ok, perfecto. Está por acá, por este lado. No
0: Ajá.
1: sé, un taco. Un taquito de lo mexicano. Carnita asada, chilitos, un
0: Ah,
1: tequila, una cerveza.
0: tequila. 여기가 바로 멕시코예요. 지나가다가 길만 물어봤을 뿐인데
2: Cerveza también.
0: 갑자기
2: Cerveza.
0: 파티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기도 있고요. 여기 술도 있고 데킬라도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손님을 배고픈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다. 손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환대하죠.
3: Ah, con tortilla.
4: Tortilla.
3: Sí.
4: Oh.
3: Ah, sí, es México.
4: En México.
3: Sí.
4: Okay. ¿Está?
1: Ya, cogí.
4: Okay.
1: 와, 이건 소세지.
0: 야, 배가 고픈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군침이 돕니다.
2: 양파까지.
0: 아, 이거 갑자기 길 가다 만난 완벽한 멕시코 환상인데요. 토르티야, 고기, 소세지, 고추, 양파까지. 특히 이거 보이세요? 이 고추. 아니, 이렇게 큰 고추가 있었나? 우리나라도 고추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멕시코도 고추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이 고추의 원산지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고 맛있습니다. 아시? 멕시코 사람들이 맵부심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어서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2: 빨리 빨리.
0: 제가 매운 걸못 먹는 편이 아닌데 상상 그 이상입니다.
1: 아우, 말을 못 하겠어.
0: 이분들 신난 거 맞죠? 근데 되게 맛있게 매워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려놔가지고 짭짤하면서도 매콤하고, 요, 그 고추의 과육이 맛있네요. 아, 근데 매워요.
5: 한바탕 웃음 덕분에 금방 편해졌습니다.
0: Entonces, ustedes son familia.
1: Familia. Hermanos.
0: Hermanos.
1: Cuñados.
0: Ah.
1: Hijos.
0: ¿Viven aquí? ¿Algún día especial?
1: El día del padre.
0: El día de padre. Ah, hoy es el día de padre. ¿Dónde está el padre?
1: Todos.
5: 가족과 함께 더 빛나는 멕시코인들의 흔한 일상입니다.
3: Entonces, ¿hay alguna persona que pueda guiarme hasta las piedras frotadas?
1: ¿Tú? ¿Tú los acompañas? Él los acompaña,
0: ¿Usted?
1: sí.
0: Ah.
1: Él los lleva a las piedras flotantes, al elefante, a la tortuga.
0: ¿Realmente se flota las piedras?
4: Sí.
0: ¿En serio?
4: Sí.
1: Ahorita
4: sí.
1: lo van a ver.
4: Ahorita lo van a ver.
1: Está
0: Ah,
1: así,
0: okay,
1: así.
0: okay.
3: 진짜로 돌이 떠 있다는데요?
5: 석회암이 풍부한 산이라는데 이름이 글쎄 유령들의 계곡이랍니다. 이름부터 오싹하죠.
0: 여기 바위가 엄청 많은데. Por allá, está allá. Más. 야, 이게 꽁꽁 숨겨져 있구나.
5: 솔직히 의혹이 더 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0: 아, esta piedra. 아, 이거 진짜네. 우와, 어떻게, 오.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Make it.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킹!
8: 코어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9: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8: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0: 몸속에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1: 리아 두통제로
2: 언제까지
3: 그렇게 먹을 거야.
2: 이 맛에 빠져봐.
3: 리아 두통제로 새로운 맛도
2: 근본의 맛도
3: 우리 함께하자.
4: 어떻게 오 야, 돌이 진짜 하늘에 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5: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4: 와 근데 진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돌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진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SF 영화 그런 데서 돌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저기 떠 있는 거지? 매달려 있는 건가? 너무 신기한데?
5: 기암괴석이 묘기라도 부린 걸까요? 어떻게 바위가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죠?
4: 우와! 저거 봐, 저거 봐. 엑셀렌테! 와! Se ve como una película. Una escena de película.
5: 사람이 올라타도 끄떡 없습니다.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요.
4: 아, 세리오. 아, 이래서 이게
5: 그 비밀은 뒤에 있습니다.
4: 근데 이렇게 봐서는 또 앞에
5: 긴 바위의 가운데 부분이 풍화됐는데요. 보이는 각도에 따라 뒷부분이 안 보여 일어나는 착시 효과입니다.
4: 뒤에서 보니까 돌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술사가 마술에서 보여준 돌의 모습이었고 지금 뒤에서 보니까 그 뒷무대, 백스테이지에서 그 마술의 비법을 본 느낌이에요.
5: 그런데 왜 이곳을 유령들의 계곡이라 부르는 걸까요? 설마 진짜 유령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6: Y llegas a ver en la parte de la piedra tiene lo que te comentaba el hongo blanco.
4: Ah, sí.
6: Pues cuando sale la luna llena, eso es lo que refleja, o sea, lo que ilumina.
4: Esto.
5: 떠 있는 바위뿐 아니라 이 계곡에 두루 있답니다.
4: 아니, 바위 위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버섯이에요.
5: 정확하게는 곰팡이와 녹조류가 만나 공생하는 균류입니다. 멕시코 고원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흰색이나 밝은 회색 계열의 색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밤에 보면 계곡이 빛난답니다.
4: 아시? 오, 마사야?
5: 재미있고 믿기 힘든 광경에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간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줄을 가로지르는 산맥을 넘어 반대편으로 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숲이 울창했는데 고개를 넘자 건조한 산악지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고도의 협곡과 가파른 산맥 등 복잡한 지형이 고루 나타나는 시에라 고르다입니다.
4: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처럼 예쁘게 정돈되는 곳은 아닌데요. 산새들이 약간 그 날것의 그 생명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돌산 병풍이네.
5: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합니다.
4: 야! 우! 멋있다. 이 시에라 고르다 뜻은 풍요로운 산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5: 메마른 환경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0: 시에라 고르다 산맥이 시작되는 케레타로 주로 갑니다. 멕시코의 32개 주 가운데 비교적 면적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스페인 시대의 건축물과 광장 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자 넓은 선인장 지대가 나타납니다.
1: 오하! 와, 너무 멋있네.
2: 저기 누구 계시는데요?
1: 올라, 올라, buenos días. 아, hola, mucho gusto, señor.
3: Mucho gusto.
1: Mucho gusto, señor.
3: Mucho gusto.
1: ¿Qué está haciendo aquí?
3: Ah, estoy recolectando fruta, comida, nopales, cactus, tunas, para el almuerzo o para la tarde. Oh. ¿Y de dónde vienes?
1: Ah, soy de Corea del Sur. Okay. Mucho gusto.
3: No, mucho gusto.
1: Y aquí, este lugar, hay varios tipos de cactus.
3: Muchos.
1: Tengo mucha curiosidad sobre los tipos de cactus.
3: Sí,
1: ¿me podría presentar?
3: Si quieres, vamos.
1: Sí,
3: vamos,
1: sí, sí, sí.
3: Vamos.
1: Me gustaría. Sí, sí, muchas órale. Gracias.
3: Ok.
0: 멕시코를 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사막과 선인장인데요. 특히 선인장은 멕시코 국기 한가운데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멕시코인의 삶과 뗄 수가 없습니다.
1: ¿Qué está?
3: Tuna, cortando tunas.
1: Ah.
3: Sí. Estas. Y le quitas esto y ya para comer. Para comer, sí.
1: ¿Eso se come?
3: Sí, sí.
0: 주걱처럼 납작하고 평평한 줄기의 노팔은 오랫동안 경작하며 개량돼 그 종류가 무려 100가지가 넘는데요. 이곳에 있는 노팔 종류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답니다.
1: ¿Usted no podría usar el guante? Guante.
3: No, no es natural así, siempre. No, casi siempre así.
1: ¿No le pica? ¿No es doloroso?
3: Un poquito, poquito, sí, pero ya estamos impuestos.
1: 아, 이거를 잘 집어야겠네요. 지금 보면은 가시들이 세세하게 엄청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잘못 집으면 찔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멕시코 와서 이거 가시 없다고 생각하고 만졌다가 큰 고생했거든요. 가시가 한번 박히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빼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하게 지금 가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제 손가락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0: 이 지역 토박이인 이사 이아스 씨는 선인장 전문가.
1: 아, 고메.

0: 색깔부터 먹음직스럽습니다.
1: 와, 쏙 나오는구나, 이렇게.
0: 과일처럼 먹는 노파리 열매입니다.
1: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녀초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시장에서 사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산에 와서 직접 따자마자 먹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마 더 맛있겠죠?
2: 세 핀타 mucho la mano.
1: 엄청 달아요.
2: O este o ese que está ahí están tan tiernos. Sí.
0: 이러다 오늘 선인장으로 배를 채우는 건 아니겠죠?
1: 어딜 잡아야 되는 거야?
2: 여기. Pruébalo. Pruébalo de aquí, de aquí, de aquí, esta parte de aquí. Ajá. Sí, aquí. No comas la espina. Sí, un pedacito. Aquí también pruébalo.
1: 저도 멕시코에 오래 지냈지만 이게 생 선인장을 먹는 건 처음입니다. 무슨 맛일까?
2: Mucha agua. Agua tiene.
1: 맛있는데요? Sí. 나쁘지 않은데?
2: Este. Cuidado, cuidado. Este es el maguey. 아.
0: 마게이는 데킬라나 메스칼 같은 주류를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술 말고 천연 섬유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입 안에 질긴 섬유질이 있대요.
1: 아니 이게 무슨 마른 오징어 찢듯이 찢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로 약간 얇은 실 같은 게 나오고

0: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같은 선인장이라고 하지만 또 안에 찢어보니까 다르게 생겼네요.
1: Este es de Ixcles,
0: 아, 진짜?
1: ese. Es este.
0: 아니, 세리오.
1: Sí, decirlo de este.
0: 야, 이게, 말씀 안 하셨으면은 선인장실로 만들었다고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1: Sí, yo hago estas bolsas. Las tejo ahí en la casa. Yo hago todo este trabajo con mi familia. Si gusta usted, vamos allá
0: Ah, ¿en
1: para que
0: serio?
1: se lo muestre
0: Oh,
1: cómo
0: me
1: le hago. Ah,
0: gustaría.
1: pues vamos. Sí.
2: 사실 이사이아스 씨는 마개의 실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0: 아, 여기가 작업장이구나.
3: 운 좋게 작업하는 걸볼수 있게 됐는데요. 앞치마가 필수.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3: 마개 잎을 때릴 때 집이 튀기 때문이죠.
4: Quitarle la carne, esto, el gabazo, esto, para que se tumbe.
3: 다른 걸다 제거하고 안에 순수한 섬유질만 남기는 과정이랍니다.
0: 실처럼 이렇게 섬유화가 되는 거구나. 아씨?
3: 이렇게 두드리는 작업을 3번 정도 반복하고 2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안에 금속 조각이 든 전용 긁개로 강하게 긁어냅니다. 칼날이 없어서 실이 끊어지진 않는데 장인에겐 가장 고된 과정이라네요.
4: ¿Ya viste cuánto tiene?
0: 와, 놀랍다, 놀라워. 머리카락 같아요, 머리카락.
1: 400 años más o menos.
0: Más o menos 400 años.
1: 400 años.
0: Wow.
1: Yo soy la cuarta generación.
0: Oh.
1: Sí, mi papá, mi abuelo y mi bisabuelo. Son cuatro. Se ponen en una cuerda como esta. Esto. A secarse al sol.
0: Después de secar,
1: Una o
0: sí.
1: 2 horas al sol.
3: 실이 바짝 마르면 엉켜 있는 걸 곧게 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을 빗는 것과 같죠.
0: 절대 선인장에서 만들었다고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거 마치 그냥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탱탱한 어떤 특수 섬유 같기도 하고요.
3: 이제 이 실로 밧줄을 만든다는데요. 곧게 편 실을 앞주머니에 넣고 뭘 하시려는 걸까요?
4: Fibra, mira. Y me atoro aquí.
3: 실을 양쪽 고리에 걸고 오래된 물레를 돌리면 실이 새끼줄을 꼬듯 꼬아집니다. 실이 단단해지는 거죠. 주머니에 실을 양손으로 꺼내면서 바로 꼬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양쪽에 꼬아진 실을 다시 하나로 합쳐 손을 몇 번 꼬았더니 순식간에 밧줄이 완성됐습니다.
0: 마술쇼를 한편 본 것 같아요. 앞에 실 이렇게 배에 품으시더니 쓱쓱쓱쓱 갔는데, 아니, 마술처럼 이렇게 끈이 생겼습니다. 틈이 없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3: 부부는 마개의 실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오다 이제 공예품으로 넓혔다는데요.
0: 선인장에서 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그 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1: Creamos cosas diferentes y cosas innovadoras, cosas que le gusta al cliente.
3: 공예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아내의 손끝에서 탄생한 거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못 보낸다는 부부. 이 지역 전통 요리를 해주신다는데요.

0: 선인장을 구우면 가시가 제거되고 맛도 더 깊어진답니다.
1: 마치 멕시코에서 살면서 이 선인장을 몇 번 먹어는 봤지만 이렇게 큰 선인장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요리하는 건 처음 봐요.
0: 들에서 일하다 바로 선인장 잎을 따서 해먹던 요리랍니다.
2: Es muy viejo, muy ancestral, es muy, muy. Es una comida muy tradicional.
0: 안을 비워낸 이 큰 선인장 잎이 일종의 냄비가 되는데요. 어린 선인장 잎을 잘게 잘라 향신료인 오레가노와 소금을 넣고 간을 해준 다음 구워낸 큰 선인장 잎에 넣습니다. 잎구를 선인장실로 꿰맨 다음 40분 동안 불에 천천히 구워주면 끝! 수천 년 전 익혀 먹을 그릇조차 흔치 않던 시절에 작은 선인장을 큰 선인장의 수분과 열로 익혀 먹던 찜 요리입니다.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1: 자, está lista la mesa.
2: Está listo. Sí.
1: 와.
2: Sí, aquí es.
1: ¿Quién es?
2: Un amigo.
1: ¿Es un amigo?
2: Que toca la música y es
1: muy. Ah, ¿en serio? Ah. Hola, señor. Mucho gusto.
0: 먹음직스러운 향이 담장을 넘었나 봅니다.
1: 아미? Primero? Muchas gracias.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0: 선인장을 선인장 잎에 가둬 만든 선인장 요리. 과연 맛이 어떨까요?
1: 와! Excelente. 와, 이거는 살짝 우리나라 가지 볶음? 약간 그런 가지 무침. 그거랑 비슷하고요. 질감은 약간 물컹하면서도 탱글한 느낌인데 우리나라 그 마 갈면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질 있잖아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쾌하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0: 다 먹고 나면 그릇 역할을 한 선인장 잎 역시 먹거나 사료 또는 퇴비로 쓰기 때문에 쓰레기도 남지 않는 친환경 음식입니다.
1: Viví en México por varios años, uh-huh. pero nunca he visto esta comida en México, todo México. Uh-huh. ¿Aquí solo se come? Uh-huh. En este pueblo.
2: En este pueblo.
1: Sí, así.
2: Oh, sí, o aquí cerca, pero no. Es como, pues más bien es parte de nuestra vida diaria, es decir, o de nuestra alimentación. Es como que si no comemos un cactus en el día o algo nos falta, porque los cactus es... Pues todo lo que hay aquí es parte de nuestra vida, es, nos hace fuertes, nos hace...
0: 맛있게 먹으면 흥이 나죠? 건조한 사막의 땅이지만 선인장이 있어 이들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 대지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물 아닐까요? 반건조 지형이지만 축복을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1: 우와, 신기해.
0: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용한다는 마을 공용 빨래터입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물 부족이 잦아 여전히 빨래터를 많이 이용한다네요.
1: 빨래판처럼 오돌오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이 바로 빠질 수 있게 돼 있고 물이 이렇게 바로 구멍이 있어서 바로 물이 리필이 돼요. 이렇게. 가장 좋은 점은 다 무료라는 거. Ustedes son familia. Familia. 아.
3: Mamá.
1: Ah, mamá y hijas. ¿Cuántas veces vienen acá por semana?
3: A veces nada más una.
1: ¿Una vez por semana?
3: No, pues estamos bien contentos con este manantial porque ya tiene muchos años, como 100 años. Desde nuestros abuelos, tatarabuelos, ya nos contaban de este manantial. Entonces,
0: así que...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내리는 데다.

0: 석회암 지반이라 빗물이 고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지하수가 솟아나는 천연 샘물이 옆에 있어 이 빨래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봐라, 우산을 떴어. 꼬무 꼬무 세 우산을 떼고. 봐라, 나 오늘 트러스, 나 로파, 빗소.
0: 왠지 분위기가 정감 있어서 빨래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2: 여행하다가 이렇게 빨래터를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이게 공짜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 이런 게 많으면 좋겠다.
0: 수도시설이 없었던 시절부터 빨래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이 빨래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꾀레따로를 떠나 마게이 산지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이달고주 파추카로 갑니다. 걷는 곳마다 거대한 마게이 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 와, 마게이가 엄청 많네요. 지금 저보다 키가 한 두 배 돼 보이는 것 같고. 멕시코 하면 선인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지금 보이는 마게이가 가장 대표적인 선인장입니다.
0: 마게이는 증류주를 만드는 원료로 유명하지만 발효주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술이라 찾아왔습니다.
2: 올라! 올라, 세뇨르! Hola, mucho gusto. Me llamo Lucho.
3: Enrique, por
2: favor. Enrique, mucho gusto.
3: Qué gusto igualmente.
0: 사막 지역에선 여전히 당나귀가 짐을 나른답니다.
3: Voy a echar las castañas a la burra para para llevárnosla para el campo, no para que vaya yo a raspar.
2: ¿Qué es esto?
3: Castaña.
2: Castaña.
3: Sí.
2: Ah,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묵직한데.
3: Y la cocote.
2: Se llama cocote.
3: Cocote. Es para levantar, hacer la absorción del aguamiel.
2: Aguamiel. Para sacar aguamiel.
3: Para sacar el aguamiel.
2: 이거 딱 봐서는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빨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가스타냐와 아코코테만 있으면 준비 끝. 아코코테는 조롱박을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2: 꿀개가 멕시코의 전통 발효주인데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술이에요.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워낙 좋아해서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는 과정이 와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당나귀랑 함께 가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몸집이 작고 가벼운 당나귀는 선인장 밭의 거친 지형의 제격인데요.
2: 일어나 가자.
0: 가파르고 험한 지형도 거뜬히 오갑니다.
2: Señor, ¿cuántos años tienen estos magueyes?
3: 10 años, creo que desde el principio de septiembre como es pequeño. A esta altura tienen 10 años.
2: Ah, son pequeños, tendría dos años.
0: 약 1만 그루의 마게이가 자라는 농장. 엘리케 씨는 뿔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10년 정도 자라 성숙한 마게이로 뿔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마게이는 단 한 번 꽃대를 올리고 말라 죽습니다.
2: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와, 이게 지금 이 마게이가 엄청나게 큰데, este maguey tiene 10 años.
3: Más o menos.
2: Más o menos.
3: Le faltan como, o sea, tiene como 9, porque después a los 10 años ya tiene que estar como este.
2: 아, 이 두 마게이를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9년, 10년 된 마게이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잎이 좀 단단하고, 바짝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살짝 구부러지기 시작하죠. 이게 10살이 넘어가면 살짝 구부러진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파리가, 이파리가 아니에요. 거의 나무 가지 같아요.
3: Capar, se llama capar.
2: Capar.
3: Sí, para que ya no se le venga el quiote, que se llama un tronco que se le sale si lo dejamos.
0: 마게이가 성숙하면 긴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가 자라기 전 잘라내고 가운데 홈을 만들어 수액을 모읍니다.
2: 이 마게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요?
3: Con esto. Con esto

0: 입구를 꽉 막았는데도 벌레가 많습니다.
1: 야구와 미엘이 뜻이 아구와는 물이고요. 미엘은 꿀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꿀물이거든요. 아마 이 물에서 약간 단맛이 날 것 같은데 사베 운 포키토 둘세? 아시겠어요? 아마 아구와 미엘.
0: 아구와 미엘은 어떻게 채취하는 걸까요?
1: 아, 그냥 입으로 빼시는구나. 정말 큰 빨대네요, 이게.
0: 아구와 미엘을 압력 차이로 빨아올리고 안쪽을 다시 긁어내야 채취가 마무리됩니다.
1: ¿Por qué lo hace usted?
2: Porque tiene que es como si nos cortáramos una vena. Ahorita tenemos la sangre ahí y si nos la cortamos mana.
1: Ah, entonces sale entonces, otra vez a agua miel.
2: Voy a cortar para que vuelva a dar el agua miel.
1: Ah. Wow. Son agua miel.
0: 마게이 하나에서 6개월 정도만 채취할 수 있답니다. 맛은 어떨까요?
1: Salud.
2: Salud.
1: 맛있다. 깨리고.
2: 네.
1: 야, 이게 어떻게 수리되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Una vez más. 너무 맛있어. 이게 예전에 제가 사탕수수 이렇게 집짠 걸 마셔봤거든요. 그 맛이랑 상당히 흡사하고 그 풀 냄새가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요 아구아미엘의 그 특이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풀 냄새가 참 좋습니다. 당도는 너무 달지 않고요. 딱 좋은, 딱 기분 좋은 단맛이에요.
0: 채취하고 약 2시간 후부터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맛은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1: 아, me gustaría intentarlo sacar agua miel. ¿Es posible?
2: Sí, lo puedo hacer.
1: 아, 이거 제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저 한번 해봐도 된대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궁금해. 이게 entonces cómo saco?
2: Hay que meter el dedo y absorber hacia arriba de ahí en
1: ese. Meter el dedo?
2: Hey.
0: 빨대를 생각하면 쉽잖아요. 엔리케 씨가 두 번 빨아들이니까 끝났거든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2: Más fuerte, ya, yo creo que más fuerte.
1: Intento otra vez. Intento otra vez.
2: Más fuerte, chupete.
1: Ok, ok, ok.
2: Y métale el dedo para que no se le salga. Okay.
1: Más fuerte.
2: Sí.
1: Uno, dos, tres. Lo siento mucho. Lo siento mucho. Ya, ¿qué? 쉬워 보였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폐활량이 얼마나 좋으신가 한번 봐야겠어요. 이걸 한 번에 하신다고? 우와! 자? 자세 아까 뭐? 괜찮아요? 야, 야, 말도 안 돼. 딱 두 번에 끝내셨어, 두 번에.
3: Tiene muy gran pulmón. Más que yo.
2: Tengo yo como 30 años. 30 años.
1: 야, 역시 이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시니까 이걸 한 번에 팍 해버리잖아.
0: 마게이 하나에서 나오는 수액의 양은 하루 평균 1에서 1.5리터 정도.
1: 야, 딱 한 번, 두 번, 끝. 보셨죠? 딱 두 번에 끝냅니다.
0: 엘리케시 속도로 1시간 정도면 수액통 두 개를 가득 채운답니다.
1: 풀향기가 나요, 풀.
0: 채취한 아구아미엘은 발효가 빠르게 진행돼 금세 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뿔깨는 보통 마게이 반 옆에 소규모 양조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1: 오, 묵직한데요. 이 como 10 litros
2: menos
1: más o menos.
0: 뿔깨를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만드는 양조장을 와보긴 처음입니다.
1: 피나칼.
2: Y aquí traemos las castañas aquí las pesamos.

0: Entonces, ¿cuántos kilogramos esto?
1: Son 13,
0: Trece
1: pesa 5
0: kilómetros.
1: kilos
0: Canasta.
1: la castaña sola,
0: Ah,
1: o sea, como quien
0: entonces,
1: dice,
0: 7 kilogramos. Ah, 8 kilogramos.
1: 8,
0: 8 kilogramos. Aquí se ve una catedral.
1: sí, donde cuando en la tarde que ya terminamos de hacer el tinacal, antes se hacía una reverencia.
0: 멕시코의 전통 건축 양식이 띠나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기 앞에 십자가도 있고, 성모님도 계셔가지고, 성당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주는 성수원국 같은 느낌입니다.
2: 고대부터 마게이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는데요. 그 수액으로 만드는 뿔개 역시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신들의 음료라 했습니다. 약효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으로도 통했죠. 그래서 뿔개는 과거 멕시코 전역에서 사랑받았는데요. 하지만 맥주와 와인이 보급되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0: Pero estos hombres tomaban pulque.
1: Exactamente. Ya no aguantó, ya todo están diciendo salud, como en 1920.
0: 1920.
1: 네.
0: 멕시코의 뿔개가 막걸리처럼 전통 발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걸리도 마시다 보면은 훅 가잖아요. 이 뿔개도 이게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뿔개를 마시다고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초스.
2: 아무것도 안 넣고 그대로 두면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아구아밀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장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0: Es pulque, ¿verdad?
1: Sí, es pulque, pero esa es la fermentación que alza cuando está empezando a fermentar. Le llamamos nosotros la espuma, la que lo hace fermentar, el aguamiel.
0: Wow, 여기 지금 알코올 냄새가 엄청나요.
1: Sí.
0: Huele alcohol.
1: Sí.
0: 우리나라 약간 시간장처럼 이미 뿔개의 씨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뽑아온 8리터의 아구아메일을 여기에 부으면 이 같이 발효 과정이 더해지면서 뿔개가 되는 겁니다. 와, 계속 나오네.
2: 발효 중인 씨를 이어서 쓰지만 자연이 빚는 술인 만큼 그날그날의 풍미는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1: De que lo tengo de fermentado, pero de todas maneras, o sea, pero de todas maneras, todavía se puede tomar más que está fuerte.
0: Wow. 농농하다,
2: 발효가 될수록 단맛이 줄고 시큼한 맛이 강해집니다.
0: 이게 색깔이 거의 투명할 정도로 하얘요. 보통 우리나라 막걸리는 약간 누르스름한 느낌인데, 뿔개는 거의 투명하다는 느낌의 하얀색입니다.
2: 발효가 완료되면 뽀얗고 걸쭉한 우윳빛이 됩니다.
0: Muchas gracias, señor.
2: 들에서 일할 땐물 대신 마시기도 했다네요.
0: 이 양조장에서 방금 이제 수확한 뿔개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Salud!
1: Salud.
2: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인 생막걸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0: 깨보이니스모. No. Sabor diferente?
1: Este es diferente.
0: 아, 한잔 더. 한잔더 마시겠습니다. 요거는 또 맛이 약간 다르대요. Muchas gracias. 냄새가 살짝 조금 더센 느낌이거든요.
1: Esto se llama suave.
0: 아, 수아베.
1: 수아베.
0: 아, 그래서
1: Mucho
0: 뿔개
1: sabor.
0: 수아베. 해석하면 부드러운 뿔개예요. 요거는 뿔개 오리지널. 뿔개 수아베. 좀 부드러운 맛이라고 합니다. 시 tiene razón. Más suave, un poco más dulce.
1: Exacto.
0: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부드럽고요. 아까 아구아메일이 좀 달달했잖아요. 단맛이 더 있어요. 이것도 맛있다. 이 뿔개는 아무 술집에서나 팔질 않아요. 이 뿔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뿔개리아라는

0: 술집에 가야 되는데요. 뿔깨라는 게 유통기간이 되게 짧아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이게 시큼해지고 팔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바로 만들어낸 걸갓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1: Las mamás se les daban para que bajaran la leche, para que tuvieran para darles, amamantar a las criaturas. Les daban pulque cuando no tenían, pues tomaban un vaso de pulque y ya criaban.
0: Hey, es una broma.
1: No,
0: ¿En
1: no, no, es
0: serio?
1: verdad, es verdad.
0: No puedo
1: No,
0: creer.
1: sí, es en verdad. Sí, de verdad. A veces que cuando no, pues, no tenía uno dinero para comprar la leche, les daban un vasito de pulque al niño, ya lo dormían.
0: 이 뿔깨가 그만큼 이 멕시코에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뿔깨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Me lleno con pulque y mucha felicidad.
1: Sí, no, igualmente, muchas
0: Muchas
1: gracias a
0: gracias.
1: ustedes.
0: Hoy,
1: Y estamos, cuando gusten, estamos para servirles
0: gracias
1: aquí.
0: a usted, tenía una gran experiencia en
1: Bueno,
0: México.
1: sí.
0: Muchísimas
1: No,
0: gracias.
1: no, y de aquí estamos, le digo, estamos para servirles y...
0: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Adiós. Nos vemos pronto. Muchas gracias. 어떻게 보면 사막은 누군가 말하듯 자연이 내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마른 곳에서 묵묵히 마개이가 피어낸 풍요로움은 멕시코를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으로 충분합니다. Mexico 사람들에게 가장 멕시코스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오아카카를 1등으로 꼽습니다. ¡Hurra, hurra! ¡Está llena! ¡Mucho! ¡Ay, ay, ay, ay! ¡Yeah!
2: ¡Yeah!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5: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4: 그냥 순백으로.
6: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7: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4: 연매출이.
7: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취미는 광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2: 전 아니에요.
1: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2: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2: 아니에요.
3: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3: 국과수에서.
1: 국과수요.
3: 22년 동안 근무하신.
1: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0: 네.
1: 제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4: 그렇죠.
1: 아하, 진짜요?
4: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4: 그렇죠.
1: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0: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1: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상과 잠시 거리 두기 하고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어지는 한여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물과 선선한 바람만 있다면 그곳이 여름 낙원.
3: 이제 다 왔습니다. 야, 시원한 바람 여기까지야. 가보네.
4: 시원한 바람 손이 닿을 듯 하기
5: 가까워.
6: 어머나.
5: 어, 추워.

0: 지하철에 다른 곳 필요 없어요. 이 얼굴만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1: 황룡마을의 바캉스가 궁금해집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굽이쳐 흐르는 강줄기의 모양이 용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강원도 양양 황룡마을.
2: 아이고 무거워!
3: 깻물은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4: 여기 놔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1: 오늘은 이장님네 밭에 모종 심는 날. 햇볕을 좋아하는 들깨의 모종은 볕이 잘 드는 날 심어야 흙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린다죠.
3: 동네 어르신들이라 들깨 모종 하고 있습니다.
2: 깨 심나면 다 협조해서 심어주고 또 우리도 또 협조해서 심고.
1: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거드는 품앗이. 황룡마을의 오랜 전통입니다.
5: 깻모두 가득 꼬라. 야, 너무 벌리자니.
4: 너무 벌레.
5: 너무 벌려서 되겠노.
1: 혼자라면 하루 종일 걸릴 일도 여럿이 함께하니 고단함은 반이 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죠.
6: 안 더우세요?
4: 안 더워요.
2: 더워요, 더워. 이렇게 일하는데 안 덥겠어?
4: 땀이 빡빡 나는데. 아유, 더워. 야. 아유.
1: 뙤약볕 아래서 달궈진 몸을 시원한 계곡물에 식혀낼 차례. 여름엔 이만한 놀이터가 없답니다. 신나는 물놀이도 좋지만 돌 틈 사이 숨은 물고기를 잡는 철렵은 황룡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피서법. 어린 시절부터 매년 하던 일이다 보니 강태공도 안 부럽답니다.
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2: 에어컨이 필요가 네. 없어요.
6: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2: 네. 네. 더우면 또 네. 물속으로 들어와서 꺽지 잡고 물놀이하고 네. 그러면 아주 그냥 더위가 쫙 갑니다.
1: 이게 바로 여름이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성공적인 철렵 뒤에는 얼큰한 매운탕이 빠질 수 없죠. 강원도식 매운탕의 필수 재료라는 감자부터 넣어주고요. 얼큰한 육수에 물고기를 통째로 넣어 씹는 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맛의 화룡 점정을 찍어줄 비장의 무기.
6: 이 이파리는 뭐예요?
7: 아, 여기서는 이제 조피라 그래요. 톡 쓰는 맛도 있고, 뭐 후춧가루보다도 잡내도 없고, 그래요.
1: 비린내는 잡아주고, 풍미는 살려주는 특별 재료.
6: 길가로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넣는데 여기는 안 그러네.
7: 여기는 이제 뭐 쑥 버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드시기 좋게. 그냥 이게 드셔도 그냥 씹지 않고 술술 고기랑 같이. 아우, 잘 씹네.
1: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조피향. 드디어 황룡마을이 자랑하는 뜨끈한 여름의 맛이 완성됐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3: 아, 잘 먹겠습니다.
1: 얼큰하고 개운하게 끓여낸 매운탕 한 그릇.
2: 맛있죠?
1: 끈하게 달아오르니 피로가 내려앉는 맛.
5: 아우, 맛있어. 아주 시원하고 얼큰하고 아주 매운탕 죽입니다.
8: 올 삼복도에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요.
1: 시원한 계곡에서 뛰놀고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시간. 참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5: 여기서 두 달 살기 하고 있는데 야 천국이 여기 아닌가. 일단 상세가 좋고 물이 좋고 또 이장님을 비롯한 동네 분들이 좋고 완전 삼박자입니다.
6: 여기 이장님 부모님도 원래부터 여기 사셨던 분이세요?
3: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고향이긴 한데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저 시내도 좀 여러 군데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잠시의 행복을, 어떤 이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사흘길을 내어준 넉넉한 자연. 백두대간의 구룡령 산자락 깊은 곳에도 특별한 선물을 품고 있다죠. 이 더위에 웬 등산인가 싶겠지만 울창한 나무 그늘과 시원한 산바람 덕에 발걸음엔 슬며시 흥이 돋아납니다.
3: 시원하다. 선이, 좋죠?
2: 네. 일하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보.
1: 뚜벅뚜벅 걷다 보니 들려오는 반가운 물소리.
3: 심하니 붓고요, 심하니 붓고.
1: 옛날 심만이들이 산삼을 기원하며 목욕 재개하던 폭포라죠.
3: 아, 실제 저 형님이 이곳에서 몸을 단정히 한 후에 큰 산삼을 캐셨어요.
6: 네. 얼마나 크고 캐신 거예요?
8: 네. 5그짜리면은 한 15년 이상 묵은 거예요.
2: 아주머님 여기 몇 번 들어갔어?
8: 몰라. 한 서너 번 들어갔나?
2: 여기 손녀가 안 내려왔어요, 물속할 때.
8: 안 내려왔다고.
2: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좀 가져갈 수 없어.
8: 손녀만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한 단기요.
9: 한 단기?
8: 네.
9: 아, 이건 왜?
8: 이거 약초예요. 닭백숙 하는 데다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1: 신만이 폭포 덕분일까요? 예로부터 약재와 보양식 재료로 귀하게 쓰였다는 토종 당귀를 발견했다는데요.
3: 이야,
8: 아유. 당겨.
3: 이야, 이거 어디 줘봐. 이 냄새 좀 한번 맡아봐. 아우.
8: 기가 막히지?
3: 이게 엄청 진한데요. 줄기는 어릴 때만 먹고 쌈으로 먹고 나중에는 이 뿌리만 먹습니다. 다려서.
8: 야, 여기 목이 벗어 진짜.
3: 아, 그래요? 어우, 어디?
8: 여기.
3: 아, 쫙 돋았네요. 이야.
1: 나무에 달린 귀처럼 생겼다는 목이 벗어.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라죠.
8: 버섯이 물렁물렁하고 흐드레들하다고 해서 흐드레기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3: 옛날엔 사실 이게 저 초가지 처마 밑에 이럴 때 저 돕고 이러던 버섯인데 요즘 그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리 와봐요.
1: 걷다 지칠만 하면 신기하게도 먼저 쉼터를 내어주는 배려 깊은 자연.
3: 아이고. 손이 아주 시려울 정도, 시려울 정도.
1: 계절이 무색할 만큼 차가운 계곡물.
3: 아, 생수가 따로 없네, 생수가. 야, 야, 뭐.
1: 잠시 목을 축이고 숨을 돌리고 나니 발걸음도 다시 가벼워집니다.
3: 부부 인바이가 다 왔어요. 예. 갈라진 이 저 인연도 붙여준다는 이 인바이예요.
1: 갈라진 틈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면 금슬이 좋아진다는 전설이 서린 바위.
3: 저 우리도 여기 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읍시다.
2: 안 들어가고 싶어.
3: 아니, 그러면 뭐 저 여러 사람 있는데서 노골적으로 갈라질라 그래요? 빨리 와봐. 빨리. 아, 그래도 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보증으로 이, 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9: 아유, 여기 들어오시면 진짜 금슬이 좋아져요?
3: 예, 아, 저 그런 전설이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 속 썩인 적이 있거든요. 금전 문제, 애들 문제 때문에 뭐 다치다가 저 싸웠는데 저가 저 한 번 저 집사람 여기 꼬셔갖고 왔어요. 사실은.
2: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얼음굴을 가자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두 부부가 산다고 여기를 데려가서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요. 싸움할 때마다.
1: 몸이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도 가까워지는 법.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옛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건 아닐까요? 산길을 따라 오른 지 30분 남짓.
3: 이야, 입구에 다 왔습니다.
1: 드디어 도착한 황룡마을 주민들의 비밀 장소. 시원한 바람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얼음굴입니다.
3: 시원한 바람이나 좀 쐬보자. 어우, 야,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그냥 확 오네요.

0: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7.9도.
1: 이게 선풍기 바람이야? 완전 어머나.
2: 야, 추워.
0: 아유,
2: 신기하다. 겨울이야, 겨울.
3: 늦은 봄까지 얼음이 맺혀 있을 정도라네요.
4: 옛날에 선풍기가 없었잖아요. 선풍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구 올라와서 뭐 매운탕도 끓여 드시고 밥도 해 드시고 막걸리 한 잔 해갖고 저녁 늦게 내려갈 때.
3: 세월이 흘러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고마운 안식처랍니다.
0: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박이나 이런 누나 거 깨 드시고 가시죠. 어우 손이 시려워. 진짜 수박이 아주 그냥 얼쩡돼, 얼쩡. 아버지, 어우, 야.
3: 여름에 수박이 빠질 수 있나요?
4: 와, 너무 아주 잘 익고.
3: 서늘한 얼음굴 앞에서 맛보는 달콤하고 아삭한 수박 한 입.
2: 야. 이 선생님들. 아우, 이빨이 싫어.
0: 비서철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얼음골만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저 수박만 한 통 갖고 오시고 세월이 가는 게 참 저 아쉬울 뿐입니다. 시간아 멈추어다오.
3: 좋은 건 뭐든 함께 나눈다는 황룡마을 사람들.
0: 이저 어머니들이 이제 대물 더덕 좀 보세요. 더덕 당기. 감기 이거 어디 한번 보세요. 아유, 아유.
5: 야, 야, 큰 거 커왔네. 야, 야, 진짜. 아유. 냄새. 야, 냄새가 아주 자연산이라서 아주 너무 향기가 좋네요.
3: 산이 내어준 귀한 보물, 마을 할머니들의 손을 거치면 든든한 여름 보양식이 된다죠. 메뉴는 약초백숙.
5: 기운이 없잖아. 여름에 길면 기운 나라고 이런 거 해 먹고 나면 그 뜻난 정신 번쩍 나요.
6: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 예, 저번에 85년.
6: 정말요?
5: 예.
4: 아니에요.
6: 어떻게 되세요?
5: 아니, 그런 거 잘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안 늙어요.
4: 76.
3: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예나 지금이나 기력 충전에는 보양식이 최고라는 할머니들의 지론.

0: 기다림 끝에 한여름 기운을 북돋을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1: 갑니다.
0: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누는 한 끼.
2: 네, 맛있게 드세요.
0: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한 여름이 됩니다.
3: 아, 맛있네.
4: 시원합니다.
1: 올 여름에 이거 먹고 여름 잘 나갔고 부자 되세요.
2: 예. 동네 분들 아주 저거죠. 건강하십시오.
0: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황룡마을의 바캉스입니다.
5: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5대 갯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0: 손이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다. 코디너.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코에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에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에.
6: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7: 마니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6: 어디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8: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6: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 집.
7: 공동의 사랑 딱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6: 응?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9: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 소박해서 더 아름다워.

0: 아름다운동가 한옥.
1: 한옥이 좋아서 샀고,
2: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0: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2: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근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3: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4: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3: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0: 집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3: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0: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3: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5: 수장님.
3: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민아 사장님입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5: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5: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3: 예. 예.
5: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서명자
6: 박호철입니다.
0: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5: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0: 이 겨울은 동북 오시 집에만 흐른다네요.
5: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북 오시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0: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2: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3: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세칸이 기본인데. 네.
2: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삼칸 초가집이거든요.
3: 예, 예, 예.
2: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5: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네. 근데 보니까 뭐 일본은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2: 예.
5: 예.
2: 아,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3: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2: 들어가 보실까요?
3: 네, 들어가봐도 될까요?
2: 네.
3: 아, 예, 좋습니다.
0: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생각 못 했는데.
5: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3: 예, 이거 농가 치고 네.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네.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5: 네.
3: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0: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3: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네.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5: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3: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5: 네.
3: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네.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네. 넣었던 네. 그런 요소인데.
5: 네, 맞아요.
0: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꼽지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3: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갑장은 나중에 놓고 여기 추가로 하신 거 맞죠?
5: 네.
3: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도를 취약하다고 막 네.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5: 네.
3: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네. 진짜 아끼시길래 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네. 생각 들었어요.
5: 네.
0: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복개또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5: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예.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예.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벽재도 너무 이쁜데
5: 네.
3: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어떻게 하셨어요?
2: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3: 아,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2: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0: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2: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이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 그래서 저희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0: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2: 세제로 막 문질러 닦으니까
3: 예, 예.
2: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이스텐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3: 이 집을 제주인 찾았던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2: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예.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예, 하는 예.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3: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요.
3: 예. 아이고.
0: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 마루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2: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주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0: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5: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0: 그럼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3: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네. 얼마나 양반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5: 아, 그런가요?
0: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5: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투고 싶었어요.
3: 예, 예.
5: 그래서 이렇게
2: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5: 네.
3: 왜 반대하셨어요?
2: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타협을 받습니다.
0: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2: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5: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0: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되어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5: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0: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야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5: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5: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게 운명처럼 꿈에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로 두던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5: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디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7: 그래. 구를 또 성공하셨네요.
5: 네. 네.
7: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5: 우리 쌍에 쓸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7: 제가 불러드릴게요.
2: 바로 혹시 구들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7: 아이고, 예, 이거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5: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를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0: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7: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요. 독특하네요. 이거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5: 네, 맞아요.
7: 여기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5: 네.
7: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여기?
5: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네.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되어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예.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0: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7: 근데 좀 궁금한데요.
5: 네.
7: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 또 지으셨어요?
2: 이 한옥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7: 예, 예.
2: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7: 예.
2: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7: 예.
2: 이제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4년 했거든요.
7: 아,
5: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잘하셨어요. 이 집을 리모델링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0: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2: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5: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0: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5: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7: 이 장이 정말 그림액자 같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기는 딱 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네. 큰 장, 작은 장 굉장히 잘

0: 않습니까? 이런 농가 출퇴근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산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조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 이 댁의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2: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1: 아내 정원의 여름이 절정입니다.
3: 식사하세요.
2: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3: 활짝 폈네요.
2: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3: 야야.
1: 아유, 답답증 아내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3: 맛있어요?
1: 아니, 여기선 뭘 먹어도 맛나겠지 뭐.
3: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2: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 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이 꽃밭에서
3: 숨을 쉬다가 숨을 멈추는
2: 거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3: 숨 쉬는 곳인데 네.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2: 숨은 또 여기서 마지막.
1: 아유,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3: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군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댄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0: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4: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0: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4: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0: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1: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5: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6: Kia. Movement that inspires.
7: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Kia. Movement that inspires.

0: 이 집이군요. 어,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1: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0: 발짝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2: 어머, 어. 소장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뵙고 싶었습니다.
0: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1: 오, 이 집 정체가 뭔가요?
2: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0: 아, 여기서도 독특.
2: 네. 아,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네.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0: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네. 네.
2: 안녕하세요. 만이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1: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0: 저기 뒤에 있는 산 만이산 맞죠?
2: 네, 맞아요.
0: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잡으셨네요. 예.
2: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터가 예. 좋은 집이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만이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2: 만이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1: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0: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2: 네, 서울 쪽의 한옥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1: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에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특징이거든요.
1: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0: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2: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0: 네.
2: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0: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2: 아, 근데 보니까 비물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0: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2: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네. 결국에는 이 갈수록. 파란색이 네. 예.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0: 들어가시죠.
2: 네. 네.
1: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디귿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2: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겹처마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점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창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0: 네.
2: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0: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예. 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2: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시더라고요.
1: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2: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0: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 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0: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1: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많이 사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0: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1: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0: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1: 아,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2: 네.
1: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2: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네. 해요.
0: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2: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1: 예.
2: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남지 아.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1: 아, 맞아. 뒤에, 예. 뒤에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2: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예, 이제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1: 예.
0: 어머나, 이건 뭐 고고 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3: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1: 예.
3: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1: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3: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니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0: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1: 바다 한지창판지에다가 오지를 하셨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죠?
2: 네.
1: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2: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

0: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반갑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너무 좋아요.
2: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0: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2: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0: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2: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0: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0: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3: 얼마 안 돼요?
0: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3: 얘가 먼저 올라.
2: 대체 누구실까요?
0: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3: 현주인.
0: 현주인?
3: 네? 네.
0: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예.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3: 개밥 담당이에요.
0: 주시고.
4: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3: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 기분 좋죠. 살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4: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개밥도
3: 그렇죠.
4: 주시고
3: 보존하시라고.
4: 보존해달라고. 네.
2: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1: 이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4: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1: 말도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아,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2: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더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
5: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6: 전세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5: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7: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8: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7: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9: 씨, 지방이명과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덤올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0: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원류씨 포트메디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골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있었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보다
1: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2: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0: I think there is no distinctions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 and design. I think it's time for us to really blur the boundaries more and more.
1: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하고 지금 우리가 MP3나 MP4로 음악을 듣듯이 예술과학과 통합되는, 융합되는 것들이 단지 오늘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관계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2: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의 시대에 크리티컬 씽킹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유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가을이면 전 세계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오스트리아 린츠로 모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50여 개국 약 1,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미래 예술의 혁신을 선보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캐나다 음악가 나비드 나바브 씨의 연주회. 그가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 악기와 연주는 독특한 모양과 소리를 냅니다.

0: 조금은 낯선 소리들.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들려주는 이 음악은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 The chaotic movement of the pendulum, which is generative due to laws of chaos and exchange of energy. And these became temporal forms that represent movement flowing as data, converting this into mechanical movement of other robotics that constrain the flow of air into the organ.
0: 기계와 악기의 협연이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실험적인 음악에 도전하고 있는 나비드신 미디어 연금술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0: 그의 작업들은 물질이 가진 움직임과 소리로 기계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작품은 악기 제작자이자 작곡가인 가넷 윌리스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My work comes in terms of engineering. I tend to do the more technical aspects of the design. And this is an unusual kind of engineering because mostly engineers build machines to do predictable things. But the machines that Navid and I are trying to build are built to be unpredictable. I think art could go in so many ways we can't predict.
0: 기술을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는 뉴미디어 아트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감각적 경험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확장된 예술은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줍니다.
2: When we evolve with technology, that's not just something that happens through the use of tools. Our imaginations, spirituality, human emotions also play a part in that. And art, I believe, has helped mediating how we transition as human beings. You never see the world the same way after you've experienced an artwork as you did before. Not exactly. It always changes.
0: 여기 무한의 상상력을 깨우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고정을. 오묘한 빛깔과 기계의 울림이 더욱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0: 이 강렬한 작품의 창작자는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 김윤철 작가입니다. 그는 수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물질과 매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실험적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그 물리학에서는 광탄성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물질이 왜곡되면서 빛이 그 왜곡된 물질 안을 통과하면서 다르게 회절하고 반사하는 그것이 색을 만드는 그 현상을 이제 광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광탄성. 그 특히 이제 비눗방울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그 갑자기 무지개로 보이거나 아니면 비가 온 다음에 자동차가 지나간 그 웅덩이 같은 데 보면 기름 때문에 이런 무지개색이 난다든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특성 고분자가 외적인 힘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색을 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들을 이제 찾아보고 실험들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얘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 빛이 훨씬 더 잘 보이게.
0: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산하는 크로마는 채도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작품 제작 기간만 약 5년이 소요됐습니다.
1: 최소 거의 한 1년 정도에 여러 실험들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모터의 움직임부터 파악하고 기술을 또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로마가 거의 한 5년 넘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무게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0: 크로마는 예술가들이 역할을 나눠 설계하고 조립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2: 크로마는 사실 제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부터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키네틱한 게 아니라 멈춰있는 크로마였거든요. 베니스에 가서 설치를 했을 때 움직이는 크로마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아직도 있어서 항상 크로마 작업할 때는 일단 설치 딱 하고 얘가 숨 쉬는 거 볼 때 가장 좀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0: 2018년에 시작한 크로마 시리즈는 초기에는 빛의 물성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재료와 기계 장치가 결합되면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진화했는데요. 작가에게 크로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1: 제가 이제 관객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그 자유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미술을 보러 간다 그러면 일단 머리 아프다는 생각부터 되게 많이 일반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예술을 감상의 차원이 아니라 해석의 차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런 거로부터 일단은 자유롭고 어떤 해석의 어떤 자유로움, 그래서 크로마 같은 작업은 이게 진짜 뱀이냐 뭐 용이냐, 처음에는 그냥 용 같았다가 이게 점점 디테일들을 보고 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으시기도 하고 상상을 또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하는 아주 저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소박한 감상을 좀 저는 되게 원해요.
0: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의 키네틱 아트 작품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탄생했습니다.

0: 누군가는 이를 기계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1: 이게 예술과학과 통합되는, 융합되는 것들이 단지 오늘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그게 마치 진짜 진화처럼 우리 기술 환경과 우리 인간과 그 자연 환경과 끝없이 관계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0: 기술의 진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며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자 예술은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또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빛으로 이미지를 기록하는 사진술이죠. 사실 그대로를 담는 사진의 등장은 화가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화가들은 정밀한 그림 대신 사진이 담지 못하는 움직임과 순간의 빛을 포착해 인상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0: 보이는 것이 아닌 느끼는 세계를 화폭에 담은 인상주의는 결국 구체적인 형태를 넘어 감각을 시각화하는 추상화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기술은 예술의 발전과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1: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변수들을 통해서 결국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고도화되고 예.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결국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0: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미술사에 또 한 번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영상과 전자신호, 전파를 예술로 승화시킨 백남준. 그는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언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위성중계로 뉴욕과 파리를 연결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냉전 시대의 기술을 평화의 예술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 사실 백남준 선생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런 전자 기술을 도입할 그 무렵에 유럽은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거가 유럽의 지성에 어쨌든 어떤 새로운 자극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나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기대했었던 그런 기술, 과학이 전쟁 무기 만들고 고문 기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하고 기술이라는 걸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백남준 선생이 예술과 어떤 기술의 어떤 새로운 만남이라는 이런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공을 한 거죠. 예. 저는 그게 분명히 그 시점에서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소통과 참여라는 개념을 가진 뉴미디어 아트를 탄생시킨 기초가 됐습니다.

0: 감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시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진준 교수. 화려한 색상에 초현실적인 문양의 추상화 작품.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시나리오를 이미지화하고 여기에 콜라주와 페인팅 기법으로 재구성해 작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인간의 창의력을 더해 완성한 그의 작품은 AI가 일상화된 지금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예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술이에요. 우리 시대의 예술일 뿐이에요. 그냥 편한 물감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행복하고 재밌는데 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잘 다루면 잘 다룰수록 인간의 사고를, 가정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보니까 잘 다룰수록 사고력이 떨어져요.
0: AI 기술과 예술가의 감각을 통해 사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 그는 특히 인간 내면의 세계를 작품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작업 중 하나인 샴페인 슈퍼노바는 인간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홍채를 이미지화했는데요. 디지털 우주공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0: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주는 도전은 항상 있어 왔었다. 사실 지금 맞아들이는 도전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예상치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은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창의력의 방식으로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저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1: 기술은 바뀌어도 예술은 결국 인간의 창의력으로 길을 찾아왔습니다. MIT 공대 약 10층 높이의 그레이트 돔 위에 생성된 눈동자. 이것은 200여 명의 시민들의 눈동자입니다. 과연 이 작품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과감한 도전에 나섰던 예술가는 MIT 공대 미디어 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베나즈 파라이 교수입니다. 그녀는 AI를 활용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AI가 장착된 장비를 설계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편안히 말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2: Participants enter into the sensory space. They sit down, they put their forehead against the piece, and they will have conversation with AI. So for instance, it asks, what are you dream of becoming? Or what are you longing for? And then as the participants answers, the AI asks a follow-up question to better understand their stories. We record the transcriptions of their interaction, summarize it to 10 words, and then we encode that inside their iris.
3: Welcome to Gaze to the Stars. I am the MIT Dome, standing quietly here for 109 years.
4: I felt disconnected because I didn't know nobody. I wasn't close to nobody. And I didn't have no family out here.

0: was unemployed for 6 months, applied to hundreds of jobs, lots of ghosting and rejections.
1: 개인의 감정들을 암호화한 눈들. 베나즈 교수는 200여 명의 눈을 왜 그레이트 돔에 생성한 것일까요?
2: Interfacing with the city of Boston and looking at the dome across the river, across the Charles River, and to see all these eyes communicating, sharing, looking, it feels like empowering the community to share their voices rather than this authoritarian figure of architecture looking back at the city of Boston. In Gaze to the Stars,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think about how the community at MIT and beyond, it comes together.
1: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간의 감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풀어내고자 했던 베나즈 교수. 그녀는 기술을 패션이나 건축물에 접목시켰습니다. 설치물이 관객의 시선과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권력과 감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담았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도구는 바뀌었지만 예술가들은 늘 시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3: If it's work, we're going to question ourselves how we want, how we see the world. And contemporary art can somehow confront us and it can help us.
4: For me, art is like philosophy. It's a way of trying to understand the world or like theorizing about the world.
5: This object, this piece, or this place, this context, this weather, this sun that we have right now, is how it, I mean, strikes me, how it gets me into the in my relation with everything that makes the aesthetic experience.
1: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엉성해 보이는 로봇 노세입니다. 이것은 208년 전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상징하는 로봇입니다.
6: 19th century Argentina and South America in general was occupied by Spain. And so there was a revolutionary movement, struggles of liber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 America. And the revolutionaries decided to liberate Chile and Peru. And in order to do that, coming from Argentina, they needed to cross the Andes, which is one of the highest mountains in South America.
1: 그녀의 작품은 1817년 아르헨티나 장군인 호세 데 산 마르틴이 이끄는 안데스 혁명군의 일화입니다. 혁명군이 1만 마리가 넘는 노새와 말을 이끌고 거친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며 자유를 외친 저항의 역사죠. 그녀는 그 저항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로봇 과나크레스와 함께 엔지니어와 노새들을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직접 건넜습니다.
6: 많은 moments of that are memorable in the collective action of making this robot. I think mostly probably I would say the moment that we brought together the robot for the first time. The robot came all in parts in the town, and when we, all the engineers, with the muleteers, with the vaquianos and the local people, we finally got together in this small town in the Andes, and we finally put it together and started testing in the ground.

0: 실험적 무대를 선보이는 그는 음악도 보다 폭넓고 도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And especially when we look back into the Renaissance, where the true artist was really working with different mediums, the artists could play music, they were writing poetry or books, they are thinking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back then, we could say, they were creating different things. What I see nowadays in last years, there is a better change. There is a change that I see young artists, musicians are being more curious about, okay, what's the other art form? Let's try to work with sound. Let's try to work with vision.
0: 뉴미디어 아트 시대. 끊임없는 도전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들.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술 교육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 시대에 앞선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MIT 공대 미디어 랩 수업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토드 마코보 교수는 이곳 MIT 미디어 랩에서 다학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We want to be part of MIT because it has this inventive spirit and it's a kind of university where people make things. They don't just study things. Basically, if you want to try something, we say absolutely go try. And then when it starts turning into something, then we can talk about should it move in this direction or that direction? But we make it very easy for people just to start making things.
0: 마코보 교수의 그동안의 작업들은 급진적이면서도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0: 특히 그가 만든 오페라는 전통 악기 이외에 움직임, 센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MIT 미디어랩에서 창의적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였던 랜슬롯 씨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 Whenever I play a chord, I'm prompting the model to like generate melodies that fit the chord I'm just played, and it's based on Jordan's improvisation.
0: 그는 키보디스트인 조던 누데스와 협업해 AI로 생성한 여러 버전의 조던과 진짜 조던이 함께 즉흥 연주를 하는 악기를 개발했습니다.
1: That's just not something that you can do with like four human beings, you know, synchronizing their brains to improvise a piece of like orchestral music in real time. But it's something the AI can do, and so I think it's interesting. It creates like new opportunities to create new sonic textures of having this interaction where a keyboardist can improvise together with the string quartets and influence the harmony of the string quartets.
0: 최신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은 새로운 발상과 시각을 깨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예술과 기술의 융합 교육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생들,

0: 예술 전공자부터 공학도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1: In my diaries. So in this class, during the semester, I wanted to explore the different types of things that AI could do with my diary as its data. I asked it to do something that I could never do, which was to write a fictional diary based on the diaries that I already wrote.
0: 예원 학생은 자신의 일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미래의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1: Surprising thing that I realized while doing it was I read the entries that AI wrote for me and it felt too much like me. That it felt like I was exposing my entire life.
2: That's interesting.
1: My entire character and giving you guys my actual diary to read. Which I could not do for my life. So, it got me thinking, I know it's fictional. Everyone probably knows it's fictional. So, it got me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diaries, the nature of AI, and just what that all means.
2: 나중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네 데이터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가 보고 싶은 거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걸 거야. 네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만나고 네 세계를 확대시키냐 이게 아마 계속 고민일 거야.
0: 무엇보다 이진전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3: Why? Why did you do? Why did you use that ChatGPT to make another questions? Have you thought about it more critically?
2: 진짜 있을까? 라고 물었던 거거든. 진짜 코어라고, 코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0: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배우는 중입니다.
4: 교수님께서는 매주 어떻게 보다는 왜? 왜 만드는지를 항상 다시 여쭤봐 주셨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어떤 의미를 왜 파고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2: AI 교육을 활용하는, AI 활용하는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활용을 하는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기 가장 좋은 게 예술이에요.
0: 아이들이 그리고 오리고 색칠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둔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 각자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그리기도 하고 조형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직접 만들며 점점 빠져드는 모습.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5: 저희 드림 가드너즈라는 프로그램 기획해서 지금 14명의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 공터를 이제 미디어 아트랑 조형 활동을 통해서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지역 예술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은 자신만의 꿈의 정원을 만드는 중입니다. 먼저 손으로 미술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디지털 매체를 더해 각자의 정원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태블릿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디어 아트로도 표현해보는 아이들.
6: 저는 그냥 재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물감이나 뭐 이런 것들, 찰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면 이제는 아이들한테는 디지털이라는 세계, 디지털이라는 그런 게 그냥 재료인 거죠. 이렇게까지 그냥 장벽 없이 어려움 없이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소화해낼 때 아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 진짜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는 그 기술하고 또 예술하고 결합하는 새로운 그냥 장면 안에서 모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기술을 창작의 도구로 삼으며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데요. 자신의 그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변신하자 신기하면서도 뿌듯한가 봅니다.
1: 별똥별을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날아다니게 만들고 좀 허전해가지고 우주인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좋았어요.
2: 제가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폭포수가 있으면 폭포수에서 물꽃이 튀게 해서 그 튀어진 물이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물을 줄 수 있게 했어요.
3: 시간과 소리의 정원이 제 주제여가지고 시간과 소리에 관한 그런 소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4: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이거를 내가 했다는 게 뭔가 실감나지가 않고 뭔가 좀 그랬어요.
0: 디지털 도구는 이제 아이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생각하는 열린 사고죠. 이것을 키울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5: 똑같이 그리고 잘 만들고 그런 거에는 너무 익숙한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식은 정말 도움이 안 되겠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좋은 예술가들을 만드는 제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6: 제 작품 제목은 자연이라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저의 소망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슬픈 마음에 달린 사탕은 여러 친구들이 울지 않고 배불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0: 작품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를 발표하며 아이들의 생각은 오늘 또 한 뼘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완성한 꿈의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숨은 감각과 생각을 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인데요. 과학과 기술, 미디어가 예술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창작의 세계가 열립니다.

0: 예술교육 수업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 예술로 탐구생활 프로젝트에선 농촌지역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귀농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아이들한테 너희들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좀 지루하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일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농촌에서 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걸 이 농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0: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했는데요.
2: 아이들이 직접 밭에 가서 자기들 조롱박을 심고 그리고 그 조롱박을 수확해서 인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저희의 어쩌다 귀농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서 신비했고요. 자연을 볼 때마다 아침에 보면은 다르고 저녁에 보면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신비했어요.
0: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개성을 드러내고 잠재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인 아이들.
2: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단시간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과 구성 수업만 들었을 때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술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받는

0: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오히려 저희 스토리에 차용할 만큼 아이들의 그런 천재성을 금방금방 이끌어내 줄수 있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은 문화예술 교육이라 생각하고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 정답이 아닌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찾게 하는 예술. 예술은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희망을 선물합니다.
2: 그래서 개인이 이제 스스로 창작을 하거나 뭐 도제식 교육을 받기보다는 연결된 개인들이 같이 만들어가거나 혹은 아주 강한 멘토링이나 혹은 자원들이 연결이 돼서 훨씬 큰 규모의 이제 확산 가능한 효과 중심의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시대의 예술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어떤 대화를 촉발하고 생각을 촉발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럼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집단들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으로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평화로운 주말 오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 공원에 좀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숲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공간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인공지능과 3D 스캔 기술을 이용해 숲의 모습을 빛과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천여 명의 합창단과 7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하며 자연과 인간,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도 예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힘. 그 해답은 바로 예술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0: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걸 두 개 박는.
1: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2: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미래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될것 같아서.
1: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있구나. 정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이런 수업을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게 되었고, 이런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0: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퀵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퀵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퀵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드리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해주오. 이건 무슨 잔치고 어떤 모임이오? 그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오? 연회? 아니면 결혼식? 아무래도 이건 저마다 음식을 마련해온 게 아니니까. 내 보기에는 저 주제 넘은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온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구려. 적어도 분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숱한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본다면 누구든 분개하고 말고.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시에서 도를 넘어버린 이들의 행태를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들을 사륙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에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반응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미쳤어?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 춤, 개다리 춤.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약점에 걸려서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면접에 약한 분들 중에는 대체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면접을 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다. 저는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정을 해서 물어봤죠. 왜 군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죠? 왜 쭉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면접자는 당황한 거예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승진 면접에서 떨어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승진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은 그 사람이 전역을 왜 했는지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예요. 왜 지원했냐라는 그 물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만 밝히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7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면서 방호와 보안 업무에 특출나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고요. 그게 바로 경찰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왜 경찰이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 동기는 통과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관처럼 물어봤어요. 학점이 낮네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면접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학점이 낮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를 겨냥했다,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압박 질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는 그런 압박 질문이 꼬리를 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압박 질문 없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완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 않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세계 기아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밝히면 돼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토익 990점 만점이고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필이 좋은데 자꾸 면접에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990점 맞았어요? 점수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네, 다른 회사 지원하나 보다. 실제로 면접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점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990점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요. 6개월 동안은 거의 2시간만 잤고요. 토익 공부를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건 아, 나란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이룬 성과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면접에서 드러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답이 됩니다. 나는 혀가 짧다.
새는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시옷 발음을 잘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로 발음 소리를 내면서 턱을 벌려보세요. 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를 잘 내서 발음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잘 나올 겁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의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체제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기를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의 비례의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 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질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 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구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과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더레이에서 온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

죽도록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국민행동요리야.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비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 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 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One pair?
2: One pair of
3: 아!
2: glasses.
3: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3: 이거 썼었잖아요,
2: You wanna
3: 내가.
2: buy?
3: No, no, no. 매치 with this
2: Match?
3: sunglass 어울려.
2: Oh.
3: 매치. 이거 썼을 때
2: Uh-huh.
3: 나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3: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Sharp?
2: Yeah.
3: Sharp who?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Sharp on me?
2: Like good.
3: Good.
2: Good, really good.
3: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3: Okay, I believe you.
2: Yep.
3: You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2: Oh,
3: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1: 아,
0: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하려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1: 묘미.
0: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5: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예.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예. One pair.
0: 오케이.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예.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1: 예.
0: 이걸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0: 한번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0: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1: 양말.
0: 바지든
1: 네.
0: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것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 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 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1: 예.
0: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1: 예.
0: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저라면
1: 네.
0: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0: One room. 저라면은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1: 네.
0: left?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는.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
0: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1: 네.
0: 있는 이런
1: 네.
0: 뜻이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1: 이러면서
0: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입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1: 네.
0: 젊어 보이나요? 근데
1: 네.
0: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1: 잘
0: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0: 예. Stupid.
1: 아, 네, 네, 네. Stupid.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거 스튜피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나빠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하지만
1: 네.
0: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좀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스타일이에요.
0: 근데, 네, 근데 뭔가 샤프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드렸죠?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h,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에이.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맞아요.
1: 이런 느낌.
0: Okay. So dorky, silly.
1: silly.
0: 좀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

0: 보호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예.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이렇게 쓴 거죠.
1: 어허.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혹은
1: 상태.
0: 뭐를 입으니까가 되는
1: 예.
0: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0: 일단,
1: cute.
0: you look cute인데,
1: You
0: 그
1: look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0: 그렇죠. In
1: cardigan.
0: the or in that cardigan. 자,
1: Yes.
0: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1: Loose
0: 힙합 바지
1: pants.
0: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배기한 거
1: 아,
0: 아세요?
1: baggy
0: Okay,
1: pants.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배기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0: 그렇죠.
1: pants.
0: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배기 팬츠 유행일
1: 아,
0: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1: 또
0: 그랬었어요.
1: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0: 이제는
1: 입으시잖아요.
0: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이,
0: 네.
1: 그럼요.
0: 오케이.
1: Respect.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은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이번엔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he
1: cardigan.
0: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0: 자,
1: pants.
0: 이번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아,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쵸?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1: 우리는
0: 아니고요.
1: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0: 칭,
1: 아.
0: 칭.
1: 이거 소문자예요?
0: 네.
1: Sharp.
0: 오케이.
1: 예, sharp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sharp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 그쵸.
0: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하죠.
1: 맞아요.
0: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근데 그거
1: 오.
0: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So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아.
0: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1: Oh,
0: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네,
1: 아하.
0: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오,
0: 그럼
1: 그래요?
0: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0: 이렇게 된것 같고, 여기는
1: 아,
0: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0: 이렇게
1: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일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돼 있는
1: 오늘 나
0: 겁니다.
1: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0: Oh, you look
1: yeah.
0: very put together today. Your
1: 예.
0: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1: 아,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보세요.
1: 응?
0: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1: Look.
0: look 썼어요.
1: 네.
0: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주어에서.
1: 예.
0: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1: on.
0: 아니라 뭐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0: 그래서
1: 보였어요.
0: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0: 그렇죠.
1: Sunglasses, it look very sharp
0: Sharp
1: on
0: on you.
1: you.
0: 너에게 그
1: 아.
0: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1: 네.
0: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0: Looks
1: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너에게 얹으니까. 자,
1: Oh.
0: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1: Yeah.
0: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0: The
1: you.
0: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Yeah.
0: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1: Actually.
0: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1: 오.
0: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단
1: 네,
0: 말이에요.
1: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1: 오,
0: 틀린
1: 액츄얼리.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information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0: 네,
1: you.
0: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네.
1: 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0: 아, 눈이
1: 없거든요.
0: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em.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예. 저, judgment.
0: Okay.
1: Yes.
0: Alright.
1: 명사가 와야 될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1: 예.
0: 스펠링을 잘 한번 보세요.
1: D,
0: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E가 탈락을 해요. 우리가
1: 아.
0: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가 맞아요. 안
1: 에.
0: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아, 제가 뭐
1: 아.
0: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E가
0: E가 탈락합니다.
1: 탈락.
0: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말해요. 맞아요.
1: 아,
0: 그거,
1: 똑같은 거군요.
0: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Alright,
1: 그렇군요.
0: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Okay?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자,
1: 오.
0: 그리고 저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더
1: 네.
0: active한 느낌으로 내가

0: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Ne,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T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s dancing.
0: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어,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3: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0: Al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5: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Great choice.
1: Yes.
2: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0: Yes! Woohoo!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3: There you go. I hate

0: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in 명사. in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1: 네.
0: 어,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1: 오.
0: 어,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1: 와.
0: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색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와. 딱 보면서 이게 계획표야? 이건 계획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요일별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저는 월수금 2시간씩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일별로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 수목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수금. 그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 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 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0: 넓은 화이트 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 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 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저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줄 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신 분들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 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무지막에 불고래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누구나 가슴속에 품어둔 풍경 하나쯤은 있죠. 꽃이 만발하고 푸른 바다를 마당 삼은 동화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 그 천국 같은 풍경을 품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1: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2: 아니, 아, 그만 하는 바람에 난 솔직히
1: 아니, 그 왜냐면
0: 하지만 천국을 일구는 대가는 가족들의 피, 땀, 눈물.
1: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성격이 어떠세요?
3: 안 맞죠.
1: 아, 비슷하진 않고?
3: 안 맞다.
1: 그러니까 가시, 폰 좀 잡아봐라.
0: 투덜대다가도 작업대 앞에선 환상의 콤비가 됩니다.
1: 대장님입니다.
0: 이 특별한 가족의 울릉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직 암벽의 봉우리가 풍경을 압도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현포 마을.
4: 명운턱까지 두 마리밖에 안 되네.
1: 이거 뭐예요?
4: 아, 이거 용곡이라 그런 데가 있어요. 명운턱까지 가면.

0: 아니, 그래. 어디서 오시는가요?
1: 아, 저희 한국기행 촬영팀입니다.
0: 아, 놀래라. 내가 이거 대접할 양은 적고, 우리 집에 놀러 한번 갈란겨. 지금 꽃도 많이 피어있고, 볼만할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집으로 제가 초대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제 집에 좀 따라오세요. 갑시다.
2: 우연히 만난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박경원 씨. 현포 해안 절벽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셨대요. 바깥 더위가 싹 가실 만큼 시원한 동굴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대문 안은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부터 유유자적 논이는 물고기까지 정원 크기만 해도 축구장 다섯 개를 합친 규모라네요.
1: 아, 여기 되게 멋진데요. 이게 누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0: 아, 이거요. 적으려고 다 되어 있던데요.
2: 말은 그렇게 해도 경원 씨가 영혼까지 탈탈 끌어다 일군 정원이랍니다. 대체 그 뚝심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작업실로 따라가 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침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0: 보다시피 이게 그냥 자연 그대로 여기 원래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 내가 침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1: 아, 그게 바위인 거예요?
0: 이 바위,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고. 이 큰 바위인데, 바위를 잘라가. 아, 울릉도 화산석 침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 밑은 땅 떨어지 절벽입니다. 절벽에 공간이 좀 나와가지고,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한 거죠.
2: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업실을 짓고 자연석을 이용해 침대를 만든 범상치 않은 이 남자. 그런데 멋진 제복을 입은 저분은 누구시죠?
0: 이건 내 현직에 있을 때 퇴직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1: 어디? 뭐?
0: 해양경찰관으로. 20년 전 얼굴이니까 좀 젊어 보이네, 그죠?
1: 예.
0: 지금은 맛이 갔지만 제가 그 경비전 근무할 때 울릉도를 상륙을 몇 번 했어요. 며칠 머물면서 울릉도에 산도 올라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그러니까 멋이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아,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이 완전 신비롭게 했습니다.
2: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제복을 벗고 울릉도 절벽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붓으로 꾹꾹 눌러 쓰듯 경원 씨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울릉도라는 도화지에 새겨나갔답니다.
0: 춘화 추실이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 봄에 열심히 준비하는 자는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1: 원래 해경이셨다면서요?
0: 뭐 해경은 쓰면 안 됩니까? 경찰관을 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제가 퇴직하면은 서해 학원을 하려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 컴퓨터란 게 나와가지고 아예 서해 학원이 그냥 사행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 글자 이 그 서해를 그 한자 한자를 끄잡아내서 조형을 만들어가 조각공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따 좀 식어볼까. 아유 덥다. 화장실은 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최고의 좋은 장소에 화장실을 내가 짓게 되었습니다.
2: 세상에 이렇게 호화로운 화장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깬 경원 씨의 숨겨진 천국입니다.
0: 특히 겨울에 눈 내릴 때 아주 장관입니다. 울릉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양치질 하면서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막 한 방울 내릴 때는 야 정말 내가 꼭 그 동화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2: 사계절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지는 정원엔 그의 손을 거친 3천여 종의 수목

0: 조각과 40점 넘는 조각품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데요. 병원 씨의 열정이 만들어낸 풍경이라죠.
1: 화무 11용이라 꽃은 10일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종으로 만들고 꽃을 또 그 다음에 또 심고 교체하고.
0: 그렇게 정원을 가꾼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2년만 살다 가려고 그렇게 제가 우리 집 가족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내가 좀 깨버렸어요.
2: 얼마가 되신 거예요, 2년이?
1: 2년이 26년 돼버렸죠. 2년이 26년.
2: 부인께서는 어떠셨어요?
1: 근데 처음에 그냥 귀향 사는 기분이어야죠.
0: 어디 기분만 그랬을까요? 울릉도에서 2년만 살자던 꿈은 부부의 동상이몽이 됐습니다.
3: 지나간 세월을 다 말하자면은 제가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엄청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또 처음에는 말렸지만 본인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해서 그 열정을 옆에서 바라보기에 이거는 더 말리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도울 수밖에 그게 더 현명하다고.
0: 십장생에 등장하는 노루 꽃돌입니다. 녀석들은 경원 씨가 정원을 가꾸며 꼭 곁에 두고 싶었던 동물이랍니다.
2: 남편께서는 울릉도를 워낙에 사랑해서 여기 오셨지만 부인께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3: 뭐 울릉도라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지만 단지 저는
1: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3: 아니 단지 그만하는 바람에 난 솔직히
1: 아니 왜냐면 울릉도에 그 힘들다고 가끔 나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행 다니고 찜질방 다니고 그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해야 할 그런 그 나이인데 풀 뽑고 나무 잎 뽑기 하고 이런 건
2: 고마움을 많이 느끼세요?
1: 마음속으로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3: 표현은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깊은 마음속은 읽어줘요.
4: 이런 눈으로 보는 게 말해.
1: 혈종 깎지, 누마.
5: 원래 얼굴이 이래 생겨가지고 좀 좋대. 이게 있어야 된다, 아마.
1: 둘째 놈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지금 내하고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은 아트맨입니다.
0: 미술을 전공한 아들 준용 씨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채워가는 것도 아들의 몫이랍니다.
1: 그 의자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의자 놓을 거라. 그 의자가 뭐냐면 가로액이 되는 거라. 사람이 앉으면 이게 되면 세로액이 되죠. 이게 시어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소자가 되죠. 그러면 날 좀 보 소가 되는 거야.
4: 이야, 생각보다 아늑하대.
1: 아늑해? 그럼 그냥 살려라, 이놈아. 가서 폼 좀 잡아봐라. 개폼 한번 잡아봐.
4: 그래, 멋있나.
1: 그래, 가끔 저놈이 이렇게 도움을 줘요. 그래, 하면서 의논을 하니까.
4: 도움을 줍니다. 근데 고마운 줄 모르고 있어요.
2: 어떻게,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성격이 어떠세요?
5: 안 맞죠.
2: 비슷하진 않고?
5: 안 맞다.
1: 야, 그럼 물 주러 가라.
5: 야.
1: 야, 스카. 안 맞아도 맞다 캐야 될 거 아이가, 좀 봐.
5: 야, 먼저 여기 빠져 있어. 난 물 주러 갈게.
1: 응. 그래, 가.
5: 네.
1: 야, 막걸리 한 잔 다 주고 가라.
0: 그래도 말은 잘 듣는 아들이네요.
4: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많이 시키는 사람.
2: 네.
4: 딱 지금, 막 계속 시키고 뭘 하는데, 짜증도 많이 내는데 자기가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뭐 내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1: 막걸리 한 잔.
0: 사실 준용 씨는 도시에 살다가 2년 전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답니다.

0: 대학교 중퇴하고 그냥 무작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방 나갈 생각이었는데 또 아버지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도와드려야겠다 하다가 이제 도망칠 곳을 타이밍을 못 잡았죠.
1: 아버님 노력하시는 건 많이 보셨겠네.
0: 아, 나 해봤지. 뭘 많이 하시지. 성실한 건 내가 안 하죠. 말 대체 거목 밑에서는 어떤 나무 자라잖아요.
2: 서로의 빈틈을 채워온 아버지와 아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원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3: 그러지 마노. 마노.
4: 감부터 넣어야겠다.
3: 그 보리야 이거?
4: 감부터.
3: 아, 그 돈 주고 사 먹지. 이거 뭐 힘들게.
4: 그래 힘 한번 심어봤다. 그래 잘 돼.
3: 아이고 뭐 힘들게 하나 마. 좀 쉬어가면서 해라 마.
4: 그렇게 하려 한다.
2: 동생을 따라왔다는 박분숙 씨.
4: 우리 경산에서 왔는데 포도를 한번 심어봤더만 너무 맛있어요.
2: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자연스레 많아졌다죠.
4: 어, 그 가지마 그 절벽이 절벽. 그 큰일 나. 그 안에 들어가면 나 가면 안 돼.
3: 어, 야. 어, 경치 좋다.
4: 어, 어, 안, 안 갈지가.
3: 어, 그러네.
2: 동생의 정원만큼이나 비경을 자랑하는 누나의 집. 바라보면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1: 누가 소개시켜주지?
3: 누나, 누가 했지?
4: 모르겠다. 울릉도에 처음 와가지고 오만 그 이게 나물농사, 나물을 하는 나물을 다 농사 다 지보고 진짜 별일을 다 해봅니다.
3: 내가 그 동생으로서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 그래 좀 시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봐, 내가 볼 때 반 골병 들었어요.
4: 아니, 가가라, 마. 이거 다, 마.
3: 어, 몇 개 드러내라.
4: 아니, 마, 뭐. 드러내기는 뭐 드러내. 그거 차에 갖다 놔.
3: 아이, 먹어라.
4: 차에 갖다 놔. 이거 뭘 걷다 그래도.
2: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면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경원 씨는 이럴 때 더 바쁘다네요.
3: 울릉도는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나무들도 가지들도 깨지고 그 다음에 배수도 이제 잘 막히고
2: 세차게 불어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하고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들도 말끔히 치워내야 하거든요.
3: 아, 나 바람 맞으러 가. 야,
2: 모진 비바람 뒤에 찾아온 찬란한 하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3: 이게 붙인 게네.
0: 야.
3: 네가 꼽았나?
0: 야.
2: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애쓰는 시간.
3: 승양일배 하자 하면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합니다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삼승 최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건배 와서
5: 수고하셨습니다.
3: 승양일배라 가족 오시는 이렇게 그 구심점이 없으면 버티기도 힘들죠.
5: 바다 위에 돛단배에 앉은 세 사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물에 빠집니다.
2: 울릉도라는 돛단배에 올라탄 가족. 그들의 끝나지 않는 항해는 이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6: 찍었네. 요 염소는.

0: 상관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0: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안녕하세요.
0: 예.
2: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가.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8: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9: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9: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어? 이거 실화야?
1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낭만이 그리울 때 완행열차에 오릅니다.
2: 전기차, 전기차.
1: 인생이 그렇듯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잠시 더 머물러도 좋지요.
2: 이야.
1: 그래서 기차 여행은 어디에 도착했는지보다 무엇을 지나왔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일본에서 홋카이도로 향할 때 북쪽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80%에 달하는 거대함과 북방민족 아이누의 땅이라는 신비로움 때문이죠. 완행열차로 떠나는 북쪽 나라 여행. 먼저 하코다테를 출발해 노보리베츠로 갑니다. 북쪽 나라 기차 여행의 출발점은 홋카이도의 관문 하코다테입니다. 하코다테는 대도시답게 신칸센과 특급열차도 정차하지만 홋카이도 내륙 구석구석으로 향하는 일명 로컬센이 출발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2: 기차 여행의 낭만은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계속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비행기는 꽤 먼 길을 한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한다면은 열차는 조금씩 변해가는 풍경, 변해가는 관습, 변해가는 그 동네 독특한 향, 그저 바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여행과는 다른 것이고 기차 여행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맛이죠. 맛.
1: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 칸짜리 열차입니다. 운전부터 요금 수납까지 운전사가 도맡아서 한다고 해서 원맨카 일본식 발음으로 완만카라고 부릅니다. 선로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운전석 옆 이 공간이 명당입니다. 여행자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아 삶의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2: 정겹죠? 정겹죠?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네요. 할아버지 혼자 떠나는 여행.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0: 완행열차는 과정도 여행이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온천마을 노보리베치에 잠시 들릅니다. 1년 내내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이곳은 지옥 계곡입니다.
1: 이야.
0: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온천지대입니다.
2: 건니치와.
3: 안녕하세요.
2: 예. 오, 안녕하세요. 예, 광고 듣기 왔으네.
3: 원, 온리와.
2: 온리만.
3: 온리와. 아, 또 김우치라네.
2: 아, 김우치. 김우치 또.
3: 키우지 안녕하세요. 최고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노브리베츠 지구구단이 또 이노와 이츠 되게 한번 됐어.
3: 1만 년 그라인이 고유 훈이
2: 됐다. 아, 1만 년 마에 따라 고유 훈이 됐다. 에, すごいな.
3: 겐지미 때 홋카이도의 센주미 아이노 민족.

이야, 이런 건 어디 용천하는 소리 자체, 그리고 흐르는 소리 자체가 음악 같아. 음악인 거는 기본이고, 삶에 에너지를 주는 느낌? 이 뜨거운 물이 에너지를 주는 느낌을 받네요. 상류 쪽은 물 온도가 4에서 5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발을 담그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안에 여기 밑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붕붕해요. 저기 온도하고 저기 온도가 다른 게 달라요. 이야, 이건 진짜 뜨겁구나. 지옥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계곡. 그 깊은 곳에서 편안한 순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먼저 발을 쉬게 하고

0: 편해요 여기서는.
1: 발 하나 편해졌다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잠시 잘 쉬었다 갑니다. 이제 다시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에 올라 아사히카와로 갑니다. 아사히카와 역은 홋카이도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북쪽 끝으로 가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역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앞둔 여행자들은 아사히카와에서 먼저 배를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기차 여행자들 사이에서 정해진 코스로 통하는 이곳. 1949년에 문을 연 오래된 노포입니다. 열차가 다닌 지 이미 수십 년 된 그 노선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여기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2: 미스터 마스터, 난데 고로세트 됐을까? 고로세트.
3: 테레비전
2: 보고 이제 갔다
4: 미치겠다.
2: 아, 테레비 때 개맸다.
4: 아, 쏘까.
2: 고독한 미식가 때 시대로. 고독한 그룹에. 카레가 거기에 거기 있다 또 이것도 아시대마스. 아, 고로상. 네.
1: 10년 전 인기 드라마에서 방송된 뒤로 유명해진 메뉴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었던 조합이 궁금합니다.
2: 맛있어.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나쁜 그래 잠깐 하셨어요.
4: 호깨.
2: 드세요.
1: 고로 세트의 주요 메뉴 중 하나인 호깨는 한국에서 임년소로 불리는데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생선입니다.
2: 고로코는 아까는 나니가 할 때였노?
5: 간이.
2: 아, 내 안에 게가 들어있대요. 그렇게 안에는. 간이. 오이시대서네. 네. 이야, 이렇게 등살이 들어있으니 맛이 없을 택이 없죠.
1: 그런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2: 이 집에서 잘하는, 이 집에서 유명한 리쿠라이스. 야, 좋네. 소스는 달짝지근 하면서도 맑은 맛? 양념을 잘한 것 같아요. 양념하고, 낭파 양념 있잖아요. 조합이 아주 기가 막혀요.
1: 추운 북쪽으로 가기 전에 고기 라이스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든든했다고 하네요.
6: 니까입니다. 니까. 오까.
1: 양파 맛 바뀐 것도 알아채는 걸 보니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닌가 봅니다.
2: 딱히 네, 하이트 국지단어와 기르는 그런 밑단 데서요. 그래, 난닝 쿠라이노 독고기 상 데스까?
7: 60년. 60년.
2: 60년의 독고기 상. 스고이 데스네. 오타가이니 와카 같아 데쇼.
7: 이거 타이셔는 대패에 돼. 맞아, 유명상 뭐 몰았더네.
2: 어? 나니? 유명상 뭐 몰았더나이노? 도스노. 근데 오이시 거나에 또 고라는 나인데요. 네. 아직은 갔다 나이. 뭐 60년에 뭐.
1: 이 문을 드나들던 손님들도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겠죠.
2: 1949년부터

0: 됐대요. 아우,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1: 자, 시즌이 됐으나, 어이쿠츠 됐을까?
2: 오와타시?
1: 어.
2: 81살.
1: 스게나. 81세세요.
2: 8와.
3: 스고이 ですね.
1: 뭐, 70년 ぐらい やりました, ここで. ここで.
2: ここではね. もういやこれ昔はこの向かいにあった。
1: 아, 옛날에 저기 있었고.
2: こうね。ねねね。
1: 劇場があったんですよ。ああ、いや、극장이었어요.
2: 32年に 全焼したんですよ。燃えたんです。
1: 에?
2: 그러니까 うちはこの隣にあったんだけど。
1: それでここに移したんですね。そうそうそう、33年にこっちに移した。もう食堂ではうちは一番古い。古いでしょ。77年。77年。それでね、面白いのはね。 心を込めて準備中。一生懸命に営業中。それはいいですね。
4: 마음을 다해 영업 중.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가 60년 당구를 만들었습니다.
1: 도나리도 도나리도 시고티한테다 와까이 있어와. 무스코사?
2: 무스코데스.
1: 아, 무스코.
2: 무스코데스.
1: 아,
2: 이거. 긴장이 있다죠. 긴장은 프렌치인데.
1: 8年ぐらい修行して、それからフランスに渡って、すごい。それからスペインに渡って、フランス、スペインの修行にして、そう、歯を昆布へそ、수련하고여기왔대요。それでお父さんを助けて。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4: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이곳의 대표 메뉴인 고로케도 부자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3: 1일치 난국레이
5: 진짜 하치즈 그라이 왔지.
3: 아, 하치즈 그라이.
5: 누구でしょうか? 오토상 치즈께 때, 오늘 미세 야트.
6: 헤헤, 누구지, 임마. 그렇지.
4: 오래된 식당은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청춘과 세월을 간직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맞다. 이 달.
4: 오랜 세월이 차려낸 따뜻한 한 끼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사히카와에서는 잠시 철길을 벗어나 넓은 초원으로 향합니다.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BA. BA는 홋카이도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활한 구름지대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끝없는 대지는 계절이 바뀌면 전혀 다른 얼굴로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멋져요, 멋져요. 넓은 풍경 앞에 서면 마음도 조금 느긋해집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풍경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0: 이 넓은 대지에는 시간을 견디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선 떡갈 나무를 유명하게 만든 건 담배 상자에 실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 나무 이름에 담배 브랜드 이름이 붙었다. 옛날 담배죠. 70년대, 80년대.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 이

0: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나무를 만납니다. 이 포플러 나무 역시 옛날 자동차 광고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1: 젊은 청춘들이 홋카이도의 광대한 땅을 여행하면서 차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일본의 부흥기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맞아떨어졌던 시대의 광고인데 그게 이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사람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켄과 메리의 나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한 시대의 청춘을 담았던 광고는 지나가고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무 앞에 섭니다.

0: 1923년도에 지금 현재 목장 주인의 할아버지셨던 쿠보다 씨가 심으셨대요.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었으니 이 나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자그마치 2002년도에 쓴 팻말이에요.
1: 사람도 풍경도 머물지 않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기억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러 왔겠어요. 70년대부터 지금 몇 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60년 동안 이게 사람들이 보러 한 그때 40살쯤 된 나무인데 지금 이제 100살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경애를 표합니다.
1: 묵묵히 들판을 지키는 나무에게 떠나기 전 인사를 건넵니다. 비애의 시간은 물길을 따라서도 흐릅니다.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쏟아지는 물줄기, 흰수염 폭포입니다.
0: 아, 이래서 흰수염이구나.
1: 검은 바위 틈을 따라 여러 갈래로 길게 흘러내리는 흰 물줄기가 흰 수염이 늘어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0: 사람들이 지역을 명명하는 것도 보면 각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아니, 허연 흰 수염 아저씨 같잖아. 할아버지 수염처럼. 딱 이름을 들으면 그게 연상이 되는 그런 이름들을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할미꽃 그러면 아, 구부러져 있구나. 뭐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게 따 기대도 하고 보고 역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폭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내려오는 물 보세요. 저기 오는 물이 아주 색깔들이 하얘요. 그죠? 그게 끝없이 이제 물이 바위 사이로 이렇게 깨어지면서 내려오니까 물이 하얀 것 같아요. 여기 참 재밌네요.
1: 흰수염 폭포에서 쉼없이 흘러내린 물줄기는 또 다른 기묘한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푸른 물빛을 품은 곳, 그래서 이름도 청어의 호수입니다.
0: 야, 어떻게 물색이 이렇게 독특한 푸른색을 내네. 야, 이 푸른색의 자작나무의 흰색 조화가 참 좋다, 그죠? 거기다가 신엽 올라오니까 신엽색이 반사되어 가지고

0: 푸른 물에 또 나오는 초록색. 그런 것들이 예술이에요.
1: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는 말라 죽은 자작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0: 하하. 참 세상은 신비로운 일로 가득하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알루미늄 성분이 많대요. 그리고 밑에서 또 다른 성분하고 마주쳐서 햇빛 받으면 이런 색으로 올라온대요. 과학적으로는 뭐 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거 하지 않고 참 재미있는 현상으로 또 신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특히 참 재밌는 건 보세요. 자작나무들이 지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연못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명을 다 하고 바짝바짝 말라 있는 이게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준다 그럴까? 또는 그 신비로움이 있죠. 근데 실상은 누군가의 생에 마감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신비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1: 물에 잠긴 뒤 생을 다한 나무들이 이제는 청어의 호수만의 풍경이 됐습니다.

0: 기차에서 잠시 내려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쪽 나라를 여행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시 역으로 가는 길, 조금 특별한 한 끼가 기다립니다.
1: 우동도 팔고 소바도 파네요. 얼마야? 500엔. 제가 우동하고 소바를 자판기에서 먹은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예.
0: 땅이 넓어 이동거리가 긴 홋카이도에서는 한때 이런 자판기 문화가 유행했었죠. 편의점이 생기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1: 따뜻하다. 오호, 이거 보세요. 냄새 좋다. 오, 국물이 그럴싸해요.
0: 원래 이런 자판기 우동은 바닥에 깔린 튀김을 잘 섞어 먹어야 제맛인데 뜨끈한 국물에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1: 나 일반 우동이 80-90% 이상은 그 맛을 하네요. 이게 길거리 저기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꼭 이걸 찾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요긴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0: 세련된 맛은 아니어도 투박한 이 한 그릇에는 사라져가는 옛 시절의 소박한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기차가 향하는 곳은 북쪽 끝이 아닌 바다입니다. Why are we here? 선로 옆은 북방의 차가운 오호츠크 해입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 기차가 멈춰선 곳에 작은 역이 있습니다. 역무원이 없는 조용한 무인역. 열차가 떠나고 나면 작은 역과 바다만 남습니다. 섬나라 일본에는 바다 바로 옆에 자리한 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직 그 역에 가기 위해 몇 시간씩 기차에 오르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1: 이야, 명함벽서의 명함. 여기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명함이거나 자기의 생각이거나 뭐 느낌이나 다 벽에 박지박지.

0: 천정이까지 붙였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 아.
1: 홋카이도 끝, 바다 앞에 있는 작은 무인역까지 몇 시간을 들여온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0: 결혼 사인도 붙어 있고 증명 사인도 붙어 있어요.

0: 낡아가지고 색이 다 바랬어요. 색이 바래는 저 사진이 색이 바래면 바래는 이만큼 두 사람의 사랑이 무릎무릎 익어서 아이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많이 컸겠지 지금. 아무런 그거 없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1: 사진 한 장 쪽지 하나 남겼을 뿐인데 그 순간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나하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잘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좀 전개가 또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잖아요. 열차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를 다시 보고 싶은 거지.
1: 이 역을 뒤로 하며 깨닫습니다. 저도 결국 제 안에 그 시절을 다시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기차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일본 최북단의 종착역인 와카나에로 향합니다.

0: 이야, 이게 제 북단의 철로입니다. 이걸 밟고 가볼까요? 이야.
1: 쉼 없이 북쪽을 향해 달려온 철도로 마침내 이곳에 멈춥니다.
0: 북단의 철로가 끝나는 곳에 서봤습니다. 이야, 이게 끝이요.
1: 물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무사히 도착했다는 뜻이겠지요. 와카나이는 일본 최북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삿포로에서 완행열차로 9시간. 오는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되죠. 도착해서 마주하는 건 황량한 바다와 거센 바람뿐입니다.
0: 바람 너무... 야, 오늘 바람 장난 아닙니다. 바람이 밀려서 날아갈 것 같네요. 예? 눈물도 나고.
1: 이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 끝에 돔을 세웠습니다. 벽을 세워서 정면으로 막는 대신 곡선으로 힘을 흘려보내도록 설계했죠.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거센 바람도 돔 아래에 들어서면 한풀 꺾입니다.
0: 좋아. 이게 말이에요. 지어진 게 1930년대에 지어졌대요. 여기 이제 승선하시는 분들, 북해를 오고 하는 사람들, 승선하시는 분들이나, 배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파도와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그때 지었대요.
1: 자연과 싸워 이기는 대신 그 힘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0: 완전 북해에서 하루가 미치면 이걸 단단한 벽으로 세우면 강력한 힘과 힘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탕 치면 쓱 밑으로 위에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쓱 밀려 내려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견디지 못하지. 파도가 아우 자연의 힘을 어떻게 견딥니까?
1: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비켜가는 것. 100년 가까이 거친 바다를 버텨낸 비결이었습니다.

0: 방파제 밖 바다는 겨울처럼 사납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선박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1: 오크리마스. 우로코이치, 우로코시자.
0: 거센 바람을 피해 항구 앞 시장으로 들어섭니다.
2: 우로코이치, 타니샤부, 별 거 다 있네. 해산물이구나. 이야.
3: 동해안 쪽에 대왕문어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문어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 북단의 문어를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 타코가 다베타이 데스.
3: 야, 밖에도 뭐 좋네요. 야, 이 풍광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엄청 지금 세거든요. 바깥은 다 날려갈 것 같아, 사실은. 파도 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도 불죠. 몸은 으실으실하죠. 이럴 때는 이제 문어 국물에다가 맛있는 문어 요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몸을 좀 데우고 싶습니다. 아이, 도모.
4: 야, 고래가. 아,
3: 예. 우와, 고래 왕문어, 대왕문어.
0: 다리를 펼치면 3m에 달하는 대왕문어입니다. 차고 깊은 바다에서 자라 살이 연한 대왕문어를 살짝 데쳐먹는 문어샤브는 와카나의 최고의 향토 요리입니다.
3: 야채를 우린 물에다가 이게 이제 와. 만만치 않죠? 여기가 손바닥만 해. 넣어서 여기다가 너무 오래 넣으면 꼬들꼬들해지고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한번 넣을 때마다 2, 3초, 한 3, 4초 정도 이렇게 살랑살랑이 샤부샤부거든요. 살짝만 데친다, 그죠? 샤부샤부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딱딱해지기 전에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역시 맛있네요. 씹는 맛이네요. 씹는 맛이. 부드럽기도 하면서 짱짱 긴장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씹는 맛이 좋아.
0: 진하고 따뜻한 샤브 국물이 몸을 녹여줍니다.
3: 메뉴에면
0: 거센 바람에 잔뜩 움츠렸던 몸이 이제야 스르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 끝에 먹는 한 그릇이라 그런지 마지막까지 더 진하게 남습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하지요. 북쪽 끝으로 달리는 기차는 아직 제게 남아있는 설렘을 향해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음 역은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5: 아하, 이 친구가 종이컵인가 봐. 품없는 카리비를 여기 뿌려서 하얀 길을 만든 거예요.

0: 신기하다.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위험한 장난꾸러기 로기.
1: 파요와 로기가 중장비 타워에 가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어? 파요, 로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0: 하나 누나가 네이트리스 정기적

0: 있다고 전해주래요.
1: 크리스는요? 저쪽에 있나? 따라와봐.

0: 크리스의 깜짝쇼 대성공.
1: 크리스 깜짝 놀랐잖아요.
2: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3: 빌리 괜찮아?
1: 그럼 저희 가볼게요.
0: 하나한테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줘.
1: 네, 안녕히 계세요.
4: 안녕.
0: 자, 그럼 우리 또
5: 크리스.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면 어떡해?
6: 난 그냥.
2: 왜? 난 재밌던데.
3: 우리는 레인저스야. 레인저스답게 행동해.
6: 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잔소리는.
5: 다시 말해봐.
2: 크리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1: 로기, 넌 무섭지 않았어?
2: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짜릿짜릿 재밌잖아.
1: 로기, 모두가 그런 장난을 재밌어하는 건 아니야.
2: 아유, 몰라.
1: 아, 같이 가, 로기.
7: 언제까지 저 파란 점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8: 미스님의 명령이야. 그 파란 보스를 쫓다 보면 레인저스의 기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9: 그렇게 놀고 있으면 닉스님께 혼나진 않아?
8: 에이, 닉스님도 안 계시는데 뭘. 닉스님! 나가!
10: 용서해 주세요!
1: 다녀왔습니다.
11: 어서 와. 크리스는 잘 만났어?
1: 네, 내일 아침에 점검 받으러 온대요.
11: 전해줘서 고마워.
1: 뭘요?
2: 한이랑 라니는 벌써 자요?
11: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1: 아, 나도 피곤하네. 로기, 내일 봐.
2: 잘 자, 타요. 다들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모두를 기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6: 재밌다.
2: 바로 그거야. 다들 재밌어 하겠지. 뭘로 놀라게 하지? 이게 좋겠다. 이것도 재밌겠는데?
12: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1: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리네. 유령이다!
2: 이제 좀 기운이 넘쳐 보이네.
1: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우와! 우와!
2: 어때? 놀이동산보다 재미있지?
1: 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야!
13: 로기인 줄 알았어.
1: 로긴 지금 차고지야 없어. 안심해.
13: 정말? 그럼 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1: 아, 시원해.
6: 하니!
2: 세차장이 왜 이래?
1: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막 들어왔어.
1: 로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2: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13: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로기.
1: 하나도 재미없거든. 맞아.
2: 뭐? 내 마음도 모르고.
1: 로기, 어디 가?
2: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다들 너무해. 닉스님! 파란 버스 근처에서 마음의 잼 반응이 잡힙니다. 바로 저기예요.
9: 이번에야말로 레인저스의 정체를 밝힐 기회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난 네 장난 엄청 재밌던데.
2: 누구세요?
9: 함께 보여주자. 모두가 잊지 못할 더 재밌는 장난을.
14: 저긴 버스 차고지잖아.
5: 꼬마 버스들이 위험해. 어서 출동하자.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5: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14: 타오르는 화염이야.
15: 생명의 파도를
14: 소멸의 불길을
7: 환영합니다.
5: 얘들아,
7: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5: 가보자.

0: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여.
0: 앞으로도 못 가겠어.
2: 바퀴가 안 움직여. 크리스, 물대포를 쏴줘.
1: 알았어.
2: 빨리 올라가서 꼬마 버스트를 구해야 하는데.
3: 방법이 있어요.
2: 타요.
3: 로기는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겁도 많잖아요.
1: 아, 그래. 내가 장난쳤을 때 로기가 제일 놀라더라고.
3: 그때처럼 로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4: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1: 나한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5: 오기만 해봐라. 더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무섭네. 뭐야? 다들 도망갔어요?
2: 지금이야!

0: 빈일을 부탁한다.
1: 그럼 우린 이만.
2: 고마워요, 레인저스.
3: 어? 어? 저건 크리스코 같은데?
4: 다음 날 타요가 중장

0: 타워에 왔어요.
1: 크리스! 떨어뜨리고 간 거 가져왔어요!
2: 리스님! 파란보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 그래? 사라진 곳이 어디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드디어 찾았군.
0: 악당들이 중장비 레인저스의 기지를 찾아냈어요. 중장비 레인저스가 위험해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2차 기관사.
1: 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커다란 기차를 몰 거야. 특별한 짐을 실은 기차지. 바로 화물이란 건데 그걸 싣고 멀리 떠나볼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귀족 소리지.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화물 기차 기관사거든. 너희도 화물 기차 기관사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특별한 화물을 나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뿌! 너희도 기차 소리 내볼래? 뿌뿌,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화물 기차 기관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기차에 화물 실으러 가보자!

0: 사고다.
1: 칙칙폭폭 칙칙폭폭. 빌런.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화물기차 기관사 놀인데 같이 할래?
0: 야!
2: 후후, 이 물놀이공을 배달하면 되겠다.
3: 바닷가까지.
1: 좋아! 그럼 화물칸에 실어보자.
0: 자, 소개합니다. 바로 화물 싣는 기계! 삐, 삐, 삐. 그게 바로 나야. 삐, 삐, 됐고. 삐, 삐, 됐고. 화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
2: 오,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만 따라오면 돼. 계속 가, 계속 가. 그만! 됐어. 이제 내려놔.
0: 고마워.
2: 고맙긴 화물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나 화물 지킴이 할래.
1: 또 어떤 특별한 화물을 배달할까?
2: 비씨 상어를 바다에 데려다 주자. 바닷가 옆에 살잖아.
1: 상어 화물이라고? 멋지다! 근데 상어를 어떻게 기차에 태우지?
0: 수조에 넣으면 돼.
2: 널 무사히 바다까지 데려다 줄게. 난 화물 지킴이니까. 어, 상어 위엔 안 앉을게. 상어한테 필요한 거야.
0: 걱정 마. 난 말이야, 저 상어한테 꽉 물리고 싶진 않거든.
1: 바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상어 간식 챙겼어?
2: 상어 간식?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상어 간식, 상어 간식. 헉!
0: 여기 찾았어.
1: 화물기차 출발 준비 완료.

0: 화물지킴이 오지? PC 상어가 좀 배고픈 것 같은데. 뭐라도 줘야 해. 배고파서 화물까지 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길 지키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간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떡하지? 손이 안 닿아.
1: 아, 기차칸을 바꿔 끼우면 돼. 우선 기차칸부터 떼야 해.

0: 이제 봐도 돼. 화물선이 돌아왔어. 빨리 연결해. 잡았다. 철컥. 화물차 연결 끝. 오, 저기 빛이 다가와. 여기 화물 지킴이가 간다.
1: 기관차 너무 바빠. 늦게 도착하더라도 울지 마.
0: 이제 상어 간식 줄 수 있어. 잘됐네. 이제 문제 없어.
2: 으아, 저것도 문제야.
3: 비상 브레이크 작동.
1: 화물기차 기관사들, 손상안경을 쓰고 찾는 걸 도와줘. PC 상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2: 이걸 써봐.
0: 자, 올랐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0: 화물기차 기관사들 전속력으로 출발! 저기 바다야! 드디어 왔어! 그리고 우리 소중한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고 말이야. 셋 하면 같이 내리자. 하나, 둘, 셋! 화물 배달 완료!
1: 화물을 배달했다고?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새로운 고향 게라시티

0: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어,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0: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 있다면.
2: 안 돼! 우리 집!
3: 짐이 안에 있는데!
2: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4: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2: 저 사람들이에요.
3: 어서 빨리 보고 싶어.
2: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3: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4: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5: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4: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5: 너무 신나.
4: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5: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6: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알아주고 싶어.
1: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3: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4: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4: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5: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4: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6: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7: 기가 빌더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4: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0: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3: 멋진데!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4: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4: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테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최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지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프랭크의 얼어붙은 마음.
2: 발사!

0: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뜨뜨겁다니.
1: 빨리 보고 안 해.
0: 네, 나 어디?
1: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2: 아, 죽는 줄 알았네. 뭐야? 야,
0: 너 목소리가
2: 이상해. 야, 이 말 말고 어떻게 좀 해봐.
0: 저기,
2: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0: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2: 아치가! 야!
3: 역시 프랭크야.
4: 멋있어요, 프랭크.
3: 갑자기 웬 바람이.
4: 저기, 어?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5: 아, 여기야. 잘했어.
6: 이런.
5: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4: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3: 어, 저기. 레인저스다.
7: 솟구치는 물질을 이어 생명의 파도를.
8: 뭐 이 정도 가지고.

0: 레인저 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1: 기아!
0: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2: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0: 어?
2: 얼마나 멋지다고. 누가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0: 나를?
2: 우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0: 역시
2: 아니거든.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3: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와, 멋지다.
2: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3: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어떡해.
0: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4: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5: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 레인저스가 밉지?
0: 누구야?
5: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0: 아니야.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3: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6: 여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2: 어떡해.
3: 저 얘들아, 어디 가요. 대체 무슨 일이야?
7: 저길 봐.
3: 긴급구조대는?
7: 프랭크인가 봐.
3: 이제 안심이야.
8: 저기야!
3: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8: 역시 프랭크라니까.
9: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올려버리겠어!
3: 이건 설마?
9: 모두 다 꽁꽁 얼려주마!
3: 도망쳐! 닉스 짓이야! 어서 루아에게 알려야겠어! 꼬마 버스 타요!
10: 왜 방어막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타요! 이것 봐! 큰일 났어!
9: 자, 올려버리겠어!
10: 와! 이건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11: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8: 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12: 타오르는 화염이야!
8: 생명의 파도를!
12: 소멸의 불길을!
8: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10: 저는 우리야!
3: 멈췄네.

0: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1: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2: 프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3: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1: 개소롭군.
4: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1: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5: 이럴 수가.
6: 우리도 알고 있어.
1: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7: 아니야.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1: 그게 무슨 소리.
5: 너는.
7: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0: 아이가.
1: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2: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3: 그렇지 않아.
2: 레인저스.
4: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3: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2: 그랬구나.
5: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6: 다행이다, 그치?
7: 엔진 최대 출력! 맨캐!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재문 이제 우리 것이다!
8: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저 제가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트리자.

0: 않을까 생각.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3: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4: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5: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5: 뭐지? 여기 앉은
6: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8: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작아져라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고!

0: 무슨 냄새 안 나? 나.
1: 고소한 빵 냄새인가?
0: 오징어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2: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지?
0: 아하! 근데 다른 냄새도 나는데?
1: 헐? 아니, 이건? 댕댕이다?
2: 읍스, 들켰네. 내 방귀 냄새.
1: 뭘 먹은 거야?
3: 너무 심해.
2: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복순이와 쇠돌이라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지.
0: 쇠돌아, 무슨 일이야?
4: 왜 그래야?
5: 내 암탉, 우리 집 재산 1호 웅코를 빼앗겼어.
4: 에이? 설마?
0: 또 욕심쟁이 꽁대감님이?
5: 내 꼬꼬가 사라져서 찾아 나섰는데

0: 어디 간 거야?
1: 그놈 참 도실도실하다.
0: 안 돼, 저짓말을. 하필 내 꼬꾸가 공대감님 댁에 들어간 거야.
2: 대감님, 그 딸기 저희 집 딸기인데.
3: 아니지, 이제 우리 집 딸기지.
0: 예?
3: 응?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 땅을 허락 없이 밟았으니 이제 우리 집 딸기지.
0: 네? 그런 게 어딨어요?
3: 정 가져가고 싶으면 땅 밟은 값 20냥 내고 가져가던가.
0: 말도 안 돼요, 대감님. 그렇게 우리 거꾸를 빼앗겼다고요. 다시 돌려주겠지?
4: 쇠돌아,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은 절대 못 돌아온다는 거 몰라?
5: 아이고, 나도 지난번에 말이야 공대감님이 오시더니.
3: 아, 우리 집 다시 부러져서 그래. 금방 쓰고 갖다 줄게. 아, 좀 빌려줘.
5: 아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낯이 없어요.
3: 그럼 저건 뭔가? 낯이 아니고 도끼인가? 지금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5: 아이고, 우리 집에도 낯이 있었네. 여기요.
3: 고맙네. 복 받을 거야.
5: 이야. 아유, 안 돌려줄 것 같은데.
6: 대감님?
5: 아이고. 참. 아이, 그런데, 낯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3: 어디서 들지도 않는 무딘 낯을 빌려줘서 내가 낯 깔다가 상처까지 났어. 그, 내 낯 갈아준 값하고 상처 치료비까지 다 내가 돌려줄 거야.
5: 예? 아이, 대감님.
7: 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한테 뺏은 각종 음식에 가축, 돈, 비단까지. 아이고, 그 집 마당에 뺏은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요.
3: 다 내 거.
5: 아이고,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하늘을.
0: 아이, 난 몰라. 내 꼬꼬.
4: 아, 그냥 잊어. 아, 그래, 출출하지. 뭐라도 좀 먹고 갈래?
0: 아,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4: 에이, 몇 개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지. 앉아, 앉아.
5: 그래야, 그래야. 아니,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자.
4: 우리 많이 줄게, 많이.
7: 아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복순이 아버지가 공대감님 댁 앞을 지나고 있는데.
5: 아이고, 맛있는 냄새. 아이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래?
3: 어디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지.
5: 공대감님 댁에서 나는 냄새였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3: 잠깐, 가긴 어딜 가?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5: 예? 냄새 맡은 값이요?
3: 그래. 이 좋은 냄새가 뭐냐면 문제.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요리 재료로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1번

0: 버섯, 2번 생선, 3번 고구마.
1: 버섯, 생선, 고구마. 아!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2: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건 생선밖에 없어.
3: 맞아.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0: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다가 숯불에 노릇노릇 정성스럽게 잘 구웠지.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복숭아밥, 자네도 맡았지?
4: 예, 뭐, 맡기는 맡았죠.
0: 그러니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4: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0: 어딨긴 여기 있지. 아, 저 생선구이가 자네 건가?
4: 그런 거는 아닌데요.
0: 아니지. 아, 그럼 당연히 남의 생선구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야지. 아, 가만. 생선이 열량인데. 우리가 또 친하고 그러니까 냄새 맡을까? 내냥만 받겠네.
4: 예? 아유, 대감님. 아니, 그게 무슨. 아유, 그리고요. 아, 저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0: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니,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일까지 갚아. 그 대신 이자까지 5냥. 그럼 내일 봄세.
4: 맛있네. 예.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5: 네?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했다고요?
4: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제 하다가 냄새 맡은 값까지 달라고 하네. 아이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아이고.
1: 꽁대감님, 진짜.
4: 아휴, 그나저나 네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이 딱 열량밖에 없는데. 아휴, 뭐 이걸로 갚아야지 뭐.
1: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4: 못 참아?
1: 우리도 꽁대감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4: 똑같이?
1: 네. 그 열량은 일단 저 주시고 쇠돌이랑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빌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응? 뭐냐? 왜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복순이 네가 왔냐?
1: 아버진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일단 냄새값은 제가 갚을게요.
2: 아니, 누가 갚든 난 돈만 받으면 됐지. 아니, 그 냄새값 5냥 가져왔지? 아이,
1: 그럼요. 이게 다 열냥인데요. 제 열냥 소리 잘 들으셨어요?
2: 잘 들었다.
1: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2: 아이, 잠깐. 뭐 하는 거야? 아, 돈을 주고 가야지.
1: 제 열냥 소리 들으셨잖아요. 열냥 소리 값이 5냥이거든요.
2: 뭐? 소리 값?
1: 왜요? 자, 보세요. 냄새 값 5냥. 소리 값 5냥. 가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갚은 건데요?
2: 말도 안 돼! 세상에 소리 값이 어딨어?
1: 냄새 값이 있으니까 소리 값도 있는 거죠.
2: 어디서 수작을? 아이, 됐고 빨리 5냥 가져와.
1: 이 소리 또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소리 값 내셔야 하는데.

0: 갑자기 뭐지? 이 달콤한 냄새는?
1: 어! 지금 이 냄새 맡으신 거예요?
0: 맡았다. 왜?
1: 오! 이 냄새는 여기서 문제! 익으면 빨갛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과일은? 1번 고추, 2번 파, 3번 딸기.
0: 고추는 익으면 빨갛지만 과일이 아니야.
1: 파도 과일이 아니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빨간 과일은 딸기뿐이야.
2: 딩동댕 딸기 정답.
3: 맞습니다. 당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딸기가 맞습니다.
1: 흠, 저희 딸기 냄새 맡으셨으니까 딸기 냄새 값은 얼마 받아야 하나?
3: 뭐야?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완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운 딸기라 엄청 비싸잖아. 이건 냄새 값 20냥만 받자고.
1: 좋아! 꽁대감님이랑은 또 친한 사이니까 딸기 냄새값은 20냥만 받을게요. 주세요.
0: 이것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1: 왜요? 냄새값이 있다고 한 건 대감님이잖아요. 안 줄지 모르니까 쇠돌아, 장부에 적어. 당장 적어.
3: 알겠어. 냄새값 20냥.
2: 아이고, 그림 참 좋다.
0: 그림?
1: 어? 지금 그림 보셨죠? 그럼 그림 본 값이 얼마면 좋을까?
0: 그림 본 값? 난 안 봤어, 안 봤어.
3: 아, 개구리 그림 안 보셨구나.
0: 아, 개구리는 무슨 아주 용맹한 호랑이 그림이지.
2: 아이, 그럼 그림 값이 100냥이니까 그림 본 값은 50냥.
0: 50냥?
1: 안 줄지 모르니까 장부에 적어. 적어, 적어, 적어.
3: 그림 본 값 50냥 추가요.
0: 안 봤어, 안 봤어.
1: 자, 구수한 군고구마. 추가!
3: 열량 추가요!
2: 아이고, 아이고, 그림을 또 보셨네. 그림 몸값 추가요!
3: 그림 몸값 50량 또 추가요!
1: 적어, 적어,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맛있는 숯불꽃이 냄새 맡으셨으니까 꽃이 냄새값 30냥 추가!
3: 30냥 추가요!
0: 아니, 뭔 꽃이가 그렇게 비싸?
2: 아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앞바다에 얼싸바라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바리여, 에라 생일하니로.
1: 절로 난다. 노랫소리 들은 소리값도 20냥 추가합니다요.
2: 추가요.
1: 이렇게 해서 냄새값, 소리값, 본값 저희한테 주실 돈이 총 500냥.
0: 500냥? 이거, 이거 도둑이 따로 없구나.
1: 도둑이요? 도둑처럼 마을 사람들 물건 다 뺏은 게 누군데요?
0: 그래. 응, 내 그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 안 받을 테니까 가. 어여, 가.
1: 어, 그냥은 못 가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뺏은 물건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뭐 저희도 500냥 안 받고 그냥 갈게요.
0: 뭐?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4: 복순이의 지혜에 당한 꽁대감은 자기가 뺏었던 물건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뒤론 욕심도 덜 부렸대.
5: 아이고 우리 복순이 덕분에 그냥 나도 찾고
3: 우리 집 재산 1억 꼼꼼도 찾았네.
5: 아이 근데 말이야 그 꽁대감님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한데?
1: 그럼 또 제가 출동해서 혼내줄게요. 걱정 마세요.
3: 나도 같이.
5: 그래, 좋아. 얘도 같이.
1: 좋아요.
4: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자, 저기!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아,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 왜 또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가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 하면서.

0: 이건 편집해주세요.
1: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0: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2: 왜 사람이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0: 아, 방금 얘기했잖아.
2: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1: 혈압이 오르면서.
0: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2: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0: 아니.
3: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약간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0: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1: 무등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거 같아.
4: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0: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4: 그럴 수도 있지.
1: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네.
0: 맞아.
5: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1: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0: 맞아.
1: 모기는 짜증이죠.
0: 화가 나요.
1: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0: 너희들 포켓몬 알지?
2: 포켓몬?
0: 피카츄?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츄를 하는 거.
1: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2: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0: 까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1: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드드득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4: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1: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4: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한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한 거야.
0: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참을린 해가지고 짜증이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2: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 한 거고 참을린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지. 것은 나한테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2: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1: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4: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결국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 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5: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의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2: 근데 나는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0: 말도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1: 제발 나 좀 내버려줘.
2: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3: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0: 나는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1: 짜증.
0: 그게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1: 짜증.
0: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
1: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4: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1: 언니?
0: 편집해 주세요.
4: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5: 누구세요?
4: 그 누나다.
5: 애니메이션 누나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여기가 앉아 있어서 짜증나.
4: 예?
7: 우리가 여섯 명이서 짜증나.
4: 예?
1: 예?
7: 아 너희가 나 찾아와서 짜증나.
5: 되게 순탄해 나오는.
0: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4: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1: 우리 없애버리려고
0: 하니까 독한 거 아니야 이제?
3: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0: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1: 베개를 이렇게 팍팍
0: 때려?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걔가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와 하고 쫓아오고 너는
1: 뭐야?
0: 우리 막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쎘네. 안 그래도 불 쎄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데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8: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 빌더 출동.
9: 저 중장비들 좀 봐.
10: 정말 멋져.
8: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 볼까요? 기가 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2: 멋지다!
0: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혀 준비 완료!
3: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4: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요?

0: 뭐지?
1: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0: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0: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믿겠어, 못 믿겠어.
1: 잠깐만, 나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0: 역시 문제야, 모범생은 로맨스의 정석 아니겠니?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도 이런 남친 만나려면 공부해야 하나?
0: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정말?
1: 공부해야 해, 우리.
0: 너 진짜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구나.
1: 아니, 진짜 공부해야 해. 우리 내일 시험이야. 잊고 있었어.

0: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2시간. 지금부터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 12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1: 좋았어. 서로 잠들면 깨워주기다.
0: 좋아.

0: 지우야, 여기 웬일이니?
1: 지우야!
0: 너 잤어.
1: 그래. 깜빡 졸았네.
0: 집중!
1: 집중!
0: 동서남.
1: 그래, 이것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2: 아버지!
0: 평평.
1: 치킨! 안 되겠어! 잠 깨는 게 우선이야! 응? 어미 어때?

0: 절대 잠 안 자.
1: 아, 깜짝이야.
0: 아니, 그건 치약? 그걸 어쩌려고 먹으려고? 홍이야, 그것까지 먹으면 안 돼. 눈 밑에 치약 바르기?

0: 기말고사 치미니?
1: 아, 지금까지 정리한 요점 노트가!
0: 그래도 잠은 확실히 깼다, 그치?

0: 뭐지? 있는 대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족족 이해가 된다.
1: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쉴 수가 없다. 마치 40몇 살인 아저씨인 내가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2: Board, book, bus, bear, pair, pan, piano, pig, a panda.
1: 태정태술 문단세 예성년 중 이명성 광인영 수경의 정수론 철 고수철.
3: 벌써 다 외웠어?
1: 시간 좀 아끼지.
0: 정말 대단한 걸. 아 좋다. 이제 공부 끝.
1: 나도 끝. 아 이러다 우리 전교 1등하는 거 아니야?
0: 어야.
3: 어? 어머.
2: 아침인가? 꼬미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모든 걸 쏟아낼 시간이 다가왔어.
1: 잠시만, 알람 좀 끄고. 어? 껐는데?
2: 어?
1: 후빵이 네 거 아니야?
2: 내 거? 내 거 아닌데?
1: 내 거도 여기 있는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2: 아우.
1: 아유, 오늘 시험이라면서 아직도 자고 있어!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와, 신기하다.
2: 이게 뭐지?
0: 행운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은 친구를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션을 따라가 주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1: 신기하다. 나루야, 일단 이런 편 조심해야 되지만 EBS니까 엄마 옆방에 있을게. 자유롭게 해봐, 알겠지? 간다. 주천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3: 안녕. 안녕. 나는 거제도에서 살고 있는 12살 김나루라고 해. 거제도라는 것 알아?
2: 아니.
3: 그래? 소개해줄까? 거제도는 대한민국 경상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야. 거제도는 이렇게 생겼어. 거제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엄청 많아.
4: 바다 왔어요.
5: 바다 진짜 멋있다.
6: 내가 잘하는 거는 요리, 수영, 춤추기. Don't burst, take it to the course.
1: Like 하루 지금 뭐해?
7: 잠자기도 잘하고
8: 난 모든 걸 다 잘해.
2: 내가 못하는 거는 숨참기? 우리 엄마가 해녀인데도 나는 숨을 30초밖에 못 참아.
5: 해녀가 뭐야?
2: 해녀는 직접 물 속에 들어가 전복같이 귀한 음식을 잡아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어.
1: 어? 나루, 채, 해산물이 뭐야? 전복. 내 전복 잡았어. 나루야, 이리 와봐.
9: 어디, 어디?
1: 엄마 잡았어.
9: 오늘?
1: 우와.
9: 먹자, 우리. 뭐야, 이거?
1: 이게 지금 이게 붙어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물고기 잡았어, 맨손으로.
9: 뭐야?
10: 과자니?
9: 귀여워.
11: 우리 이거 먹을 거야?
9: 이것도 먹자.
1: 이건 팔아야 돼.
12: 나루야, 그래도 한번 이거 들고 여기 자랑해봐봐. 여기 와서.
3: 입술 같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잡았어요. 해녀여서 자랑스럽습니다.
5: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도은이 오빠, 내연이 오빠, 나까지 해서 총 5명이야.
13: 우리 가족은 활동적인 걸 워낙 좋아해서 스키나 캠핑, 수영장을 많이 가지.
1: 하나, 둘. 나 책 없는 것 같다.
9: 있어, 여기.
2: 먹는 것도 좋아해서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는 편이야.
1: 불도 10인데.
5: 그럼 혹시 꿈 같은 것도 있어?
2: 나는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위에는 두구두구두구.
3: 거제도가 조선사가 많잖아요.
4: 저 항해사 되고 아빠가 만든 배 타고 엄마 데리러 갈 거예요.
10: 우와.
11: 뭐예요?
10: 들어가.
12: 들어가 봐.
10: 항해사 같다.
12: 맞지?
10: 저 거미 줄 있는데. 이상한 노란 색깔 같은 게 있어요.
14: 항해사 진짜 멋있다. 바다도 너무 멋있어.
15: 주찬이도 이제 자기소개를 해줘.
14: 오케이. 나는 주찬이고 8살이야. 나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걸려. 뉴욕은 여기, 뉴저지는 여기. 뉴욕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 멋있지?
15: 응, 완전.
10: 여기는 내가 사는 뉴저지고, 저건 내가 탄 뉴욕. 이건 하던 생각.
14: 우리 가족은 뉴욕을 자주 가. 왜 뉴욕 가냐면 오늘 모델도 하러 가기도 해.
15: 바이.
14: 브랜드들은 리키, 리버스, 리바이스. 내 이름은 리바야. 쇼핑하다 보면 난 만날 수 있어. 아, 영어, 한국말 너무 어려워. 와, 잠깐만. 밥들.

0: 둘 다 나도 좋아해.
1: 먹어볼게.
0: 와, 진짜 맛있겠다.
1: 너무 맛있다.
2: 그다음에 난 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책 아무데서나 읽을 수 있어.
0: 멋있다, 주찬아. 주찬이는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주찬이도 혹시 꿈 있어?
3: 내 꿈은 폴리스랑 소방관이 되고 싶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멋있는 것 같아. 오.
4: 자기소개하기 미션 성공.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미션까지 6일.
2: 미션이 또 있어? 또? Wait, there's
4: more. 오호. 자기소개쯤이야. 했겠지만 진짜 친구의 여정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흐흐.
5: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코딩으로 분수를 만들자. 뽀로로 컴퓨터
1: 선생님, 뽀로로 코딩 컴퓨터
0: 미미월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마녀의 계략.
1: 카르노님, 제가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2: 어? 이 마녀의 변신 술인가? 그런 모습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 이 작은 수정 구슬로 블랙헤머를 흡수해버리다니 진짜 대단한데.
1: 이 수정 구슬은 어떤 녀석이든 흡수해서 가둬버릴 수 있지. 자, 놔라! 이건 제가 훔쳐둔 티라의 에너지 일부입니다. 수정 구슬은 에너지의 주인을 추적하는 능력도 있죠. 이 능력으로 티라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녀석을 납치해버리면 미니 특공된 녀석들은 렉스 카이드로 합체도 할 수 없으니 그레이트 코인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 블랙 위치, 그 작전을 실행하거라!

0: 하루 누님.
1: 어디 보자. 오! 내일 놀이동산 가는 날이네. 어? 근데 내가 왜 놀이동산 가는 걸 체크해놨지?
2: 볼트, 어? 내일 수지 생일이라서 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기로 했잖아.
3: 볼트,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1: 준비 못했어. 수지 생일은 왜 매년 오는 거야?
4: 어? 난 아주 기막힌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
1: 뭔데? 뭔데?
4: 다들 놀라지 마라. 지아! 멋진 투구다!
2: 수지한테 생일 선물로 투구를 준다고?
4: 흥! 이건 평범한 투구가 아니다. 이 투구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주입했다. 그래서 이 안엔 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비밀 기능이 들어있지. 첫째, 위치 추적 기능. 수지가 위험해! 이걸로 수지가 어떤 위험의 층에도 금방 보호로 갈 수 있지. 둘째, 보호막 기능.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수지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막이 한번 발동한다.
2: 기라! 와!
4: 이 모든 건 투구에 담긴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 덕분이지.
5: 뭐 생존엔 도움이 되긴 하겠어. 선물로서의 센스는 꽝이지만.
4: 뭐? 그런가? 머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1: 어이구,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니면 꽝이야.
4: 가지고 싶은 물건?
1: 바로 이런 거. 짜잔, 땅콩 쿠키를 주면 수지가 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4: 오, 그렇군. 그럼 땅콩 쿠키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6: 에이, 그건 너무 볼트 네 취향 아니야?
5: 이렇게 운동기구를 선물하면 건강도 지키고 좋잖아.
4: 오, 그럼 운동기구에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2: 너희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자아이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고.
4: 응?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2: 그래, 예를 들면 귀여운 장식이 달려있는 팔찌 같은 거 말이야.
6: 오, 그거면 수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4: 오, 그렇군. 정말 고맙다고, 씨. 귀여운 팔찌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수지에게 전해주겠어.
7: 자, 시작해볼까? 수정구스라 티라가 어디 있느냐? 우후, 이쪽이군. 기다려라, 티라.
1: 어, 저기다!
4: 수지가 기뻐했으면 좋겠군.
8: 사랑하는 수지의 생일 축하합니다.
1: 생일 축하해, 수지야.
6: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4: 선물을 상자에 넣어왔잖아. 이게 지구의 문화란 말인가? 저 녀석들, 나한테도 좀 말해주지!
1: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4: 자, 잠깐! 나의 선물도 받아다오. 상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1: 우와! 예쁜 팔찌네? 고마워, 티라. 어때?
4: 정말 잘한다, 수지!
9: 안내 방송 드립니다. 잠시 후 블루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0: 저기 있구나.
1: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뿌듯하군. 야간 가요. 빨리 화장실을.

0: 드려잡아라, 티라!
1: 이제야 살 것 같군. 수지, 어? 수지? 어디 간 거지?
0: 이제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2: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0: 어쭈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무서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0: 그럼 빨리 드레이드 코인이 어딨는지 말해. 허라라 머리야.
1: 수지야! 수지야!
2: 대체 어디 간 거냐, 수지?
3: 고마워, 티라.
2: 어, 팔찌!
0: 어디 있어?
2: 어, 얘들아, 저쪽이야!
0: 끝까지 말하지 않다니 끈질기군. 그럼 이건 어떨까?
3: 뭐지? 나 살았어?
0: 이게 감히!
2: 레위치!
0: 그레이트 코인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났군. 하지만 렉스 카이저로 합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날 상대할 수 있을. 렉스 카이저?